0: My friends, we arrived at Yesan train station, and I can't wait to introduce her to you. And she will be the perfect guide for our journey. So I think the train just arrived, so it's time to call her, right? Ji-young! Oh, 왔어요!
1: Yeah! 오랜만이에요, 셰프님.
0: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충청남도 분이라서 많이 많이 안내해 주세요.
1: 아, 맞아요.
0: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1: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2: 오늘은 예산역 바로 앞에 있는 예산 시장을 갈 거예요.
0: 네.
2: 특이한 점이 있어요.
0: 진짜?
2: 오일장.
0: 오일장?
2: 가보셨어요?
0: No. 우리
2: 오늘 갈 거예요. 갈까요? 보여드릴게요.
0: 가시죠.
2: 가시죠.
0: 가시죠.
2: 아, 바로 앞이에요.
0: 아, 너무 좋아요. 오.
2: 오일장 뭔지 아세요?
0: 오일장. 오일장 무슨 뜻이에요? 왜?
2: 오.
0: 오. 파이브.
2: 파이브.
0: 일. 일. 데이.
2: 데이.
0: 앤 마켓.
2: 오 마켓. 그래서 5일에 한 번씩만 열리는 거예요. Not every day.
0: 아, 5일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평일 한산 달라지는 거죠?
2: 5일은 달라져요. 근데 5일에 한 번씩만.
0: 그 이런 개념 처음 들었어요. 이탈리아에 그런 거 없어요.
2: 그래서 오늘만 열리고 내일은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온 거예요.
0: 그러면 여기 예산 뭐가 있을까요?
2: 예산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0: 두 가지?
2: 일단 첫 번째, 사과.
0: 사과?
2: 사과.
3: 안녕하세요. 사과 하면 예산.
2: 예산세가
3: 최고.
2: 최고.
0: 최고.
3: 당도 높고.
2: 당도 높고.
3: 품질이 단단해. 딱 맞아. 뭐
0: 조금
2: 산미.
3: 시고 달고요.
2: 시고. 역시 산미가 있어야지 밸런스죠.
0: 맞아요.
3: 이거.
0: 오, 이거 예뻐요.
3: 3만 원 줘. 3만 원.
2: 봉지 주시면 저희가.
0: 감사합니다.
2: 예쁜 걸로 골라볼까요, 싶어요.
0: 예.
3: 맛있어. 제 고만 맛있어.
0: 오, 향이도 원래 예, 원래 사과는 향이 그렇게 센 향이 나지 않아요.
2: 않는데. 이거는 나죠.
3: 오케이, 오케이.
0: 역시 새로운 거 오늘도 이렇게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멋있겠다. 이거 분식. 오, 와.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여기 다 예산 여기 근처에서 온 다 야채.
3: 예산도 나오는 거예요?
0: 예산 로컬 인그리디언스. 로컬 인그리디언스.
2: 셰프님이 좋아하시는.
0: 저는 항상 로컬 인그리디언스 이렇게 찾는 중입니다.
2: 제일 맛있죠.
0: 제일 맛있어요. 제일 신선하고.
2: 신선하고. 네. 맞아요.
0: 저는 아직 이런 걸로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얌바 조금만 싸야 될 것 같아요.
3: 하나 드릴까요?
0: 조합이 해야 돼요. 한 바구니 이거 얼마예요?
3: 5,000원이에요.
0: 5,000원? 네. 오, 싸네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꿀.
2: 근데 다 진짜 엄청 싱싱해 보여요.
0: 그러면 아마 부추.
3: 부추도 하나 드려요?
0: 네. 부추 그냥 이렇게 맛있고 그리고 너무 성량한 초록색이라서
2: 네,
0: 이렇게 좋아요. 이 아래 있는 거 더. 네, 맞아. 감사합니다. 오, 예스. 트레저. 보물. 보물. 너무 좋아요.
2: 제가 사과셨잖아요. 네.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국수.
0: 국수?
2: 응.
0: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4: 네네.
0: 이게 바로 만드는 거예요?
4: 네.
0: 여기 안에?
4: 네.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고 예전에는 여기 앞에서 다 70년 전에 다 이렇게 만들어도 했었어요.
2: 손으로 하셔서 말려서
0: 네.
2: 사용했었어요.
0: 역시 셰프님이 다 예산에 대한 특성을 잘 너무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4: 네. 네.
0: 그거 저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 처음 봤을 때 소면, 주면, 그 소면 진짜 네, 얇은 거, 예. 그리고 주면 조금 더 두꺼운 거.
4: 네.
0: 원래 한국에서 이런 소면 어떤 요리로 쓰는 거예요?
2: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면이랑 중면이 결국에 두께잖아요.
0: 네,
2: 좀 얇은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한국에서는 비빔국수.
0: 아, 비빔국수. 아,
2: 맞아. 먹는, 네.
0: 아, 차가운 요리, 차가운 면 요리. 오,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습하고 네, 이거 더운 날씨라서 이렇게 시원한 요리 하면 좋고.
2: 딱이다.
0: 혹시 사과랑 잘 어울릴까요?
4: 보통 비빔국수 할 때 사과를 이렇게 갈아서 같이 넣어요.
0: 아, 진짜?
4: 네.
0: 오, 됐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소면. 이걸로.
5: 근데 셰프님 저를 어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네. 제배?
2: 이거 뭐 같아요 셰프님? 쫙 갈린 거.
5: 사과?
2: 사과 맞아요.
5: 사과? 다시 한번 사과? 우리 사과. 사과 먹으러 왔어요?
2: 아니죠. 먹는 거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5: 여기 양조장이에요?
2: 맞아요. 예산에서 되게 유명한 사과 양조장인데
5: 아,
2: 셰프님하고 같이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로 모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안녕하세요.
1: 여기 대표님이십니다.
2: 아, 대표님.
0: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 여기 진짜 포도밭인 것 같아요.
1: 거죠. 맞아요. 완전 싹 다 사과 맛이에요.
2: 우리 구경 들어가시죠. 구경해도 돼요?
0: 네, 네.
2: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여기서 와인 공부하시는 분, 여기 와인 만드시는 분, 저는 와인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0: 아, 너무 좋아요.
3: 많이 배워야 되겠네.
2: 여기 너무 잘 팀, 와인 팀인 걸로.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과 와인 저는 아직 마셔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에서 다 보도.
0: 한국에서는 사과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예산에
2: 맛있어요.
0: 그래서 저희는 사과를 발효시켜서 애플 와인도 만들고 그 중류에서 소주 같은 술도 만들고.
2: 아, 그것도? 네,
0: 브랜디도 만들고.
2: 맛보고 싶어요.
0: 아, 예, 예.
2: 가능할까요?
0: 예, 그러시죠. 이제
2: 계속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예쁜 색깔 먹어서 진짜
1: 먹어야 돼요.
2: 아, 네, 참을 수 없어요.
0: 자, 운이 좋으면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1: 많이 따라드렸네. 이거 너무
2: 언세요. 아, 네, 맞아요. 이거 my friend is little bit unfair. she is right. I have more, but because I have more wine. Yeah. 자, 그러면 우리
1: 네,
2: 너무 궁금해서
0: 네.
2: 자,
1: 짠.
2: 자, salute. 네. 진짜 특이한 향이 나요. 맞아요? 이탈리아 남부에서 만드는 그런 마르살라 와인 진짜 리치한 와인.
1: 진짜 리치한 느낌이 나요. 드셔보세요.
2: 깔끔해요.
0: 사과의 산미가 있어서
2: 네.
0: 달지만 좀 경쾌하게.
1: 사실 산미가 뒤에 조금 있어주니까 계속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음식하고도 먹기가 되게
2: 진짜.
1: 쉬운 와인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2: 근데 그것도 있다고 하셨죠. 네. 네, 저는 위스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혹시 그 증류주 좋아해요?
1: 저도 위스키 좋아하고.
2: 위스키?
1: 네. 네.
2: 역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1: 궁금해요.
0: 네, 이거는 이제 40도예요.
2: 아, 그러니까 여기 네. 주사 40.
1: 주사 40. 네,
0: 이건 좀 독합니다.
1: 사과. 향 엄청 많이 나죠?
2: 네.
0: 저희가 이 한 병 만드는데 사과를 5.7kg 정도로 즙을 짜서 발효해서 증류해서 만든 거예요.
2: 여기 안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잔 안에 뭐가
1: 2kg 정도?
0: 사과 한 두세 개 정도. 사과 두 개를 한꺼번에 드시는 거예요, 지금. 40도인데 좀 부드럽죠.
2: 근데 향뿐만 아니라 진짜 맛도 여운이 은은하게 이렇게 나요. 그런 사과.
1: 맞아요. 카라멜 같은 느낌도 나면서.
2: 카라멜도 맞아요. 바닐라.
1: 바닐라.
2: 바닐라 그런 향도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3: 거예요. 다 맞추셨어요.
2: 맞아요?
1: 아, 우리 다 맞췄어요.
2: 네, 우리 셰프님이에요. 네. 이것도 아까 마셨던 와인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식사랑 디저트 아니어도 진짜 잘 어울린 요리랑 잘 어울릴 것 같죠?
1: 맞아요.
2: 어떠세요?
1: 제가 생각해도 이것도 음식하고도 페어링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2: 우리 오늘도 예산에서 쇼핑했어요.
1: 쇼핑했어요. 시장에서.
2: 쇼핑했는데 진짜 대표적인 특산물로.
0: 아, 그러면 뭐.
2: 하나 여기.
0: 예.
2: 하나 이미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1: 사과.
2: 네, 사과. 그리고 다른 거 맞춰봐 주세요.
0: 뭐 예산하면 사과.
1: 사과.
2: 예.
0: 그다음에 예산 국수.
2: 이게
1: 맞아요.
2: 정답. 아, 역시. 국수. 와. 소면.
0: 이거 시장에서 사오신 거예요?
2: 네.
0: 아, 시장 꽤 유명해요.
2: 맞아요. 네. 진짜 이게 수제 만들고요.
0: 저도 국수 좋아합니다.
2: 근데 이제 요리해야 돼서 혹시
0: 저희 주방 다 있습니다.
2: 너무 쉬워요. 진짜 쉬워요.
0: 너무 좋아요.
2: My friends, finally. By now, you know this is the part that I enjoy the most. Finally, I can cook with these beautiful Yesan products. And before, while I was tasting this very, very incredible apple brandy with the sajanim, the inspiration came. Bibimguksu, delicious and refreshing cold noodles dish here in Korea. And let's start from the yanyeomjang. Since I want to get a very, very strong apple flavor and apple aroma, I would like to just grate a little bit of apple and put inside the condiment. What do you think? I think that's a very, very great idea. So let's start from there.

0: Let's put this very, very delicious apple condiment. You have to mix with your hands. Beautiful. Very easy, and also the plating is very easy because you have to do it with your hands. Twist a little bit, and then you put it inside the bowl like this beautifully. So this is done. Now we only have to put the rest of the condiments. Finally, on the very, very top. Wow, look at this. Very nice, colorful noodle dish. And inside here, there's everything. There's Yesan in one little bowl. 대표님, 지영, 오세요. 맛있는 요리 준비했어요.
1: 고생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셰프님.
0: 먼저 비빔국수라서 우리 비벼야 되죠.
1: 아, 비벼야 돼요?
0: 비벼, 비벼.
2: 맛있겠다.
0: 오, 향이 장난 아니죠? 에. 아. 근데 이런 거 같이 사과랑 같이 그러니까 아삭한 식감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아우, 시원하다. 새콤달콤. 맛있죠?
1: 이거 어떡하죠? 와이프가 가끔 비빔국도 해주는데 네. 더 맛있어.
0: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어떠세요?
2: 진짜 맛있네요.
1: 와.
0: 이제 이거랑 잘 어울릴까? 이제 확인해야 돼요. 네. 자,

0: 설탕이랑 천천히 졸여봤습니다. 자, 이거는
1: 카라멜까지. 아, 수정 과인 것처럼 위에 잔. 자, 여기. 감사합니다. 수정과 향이 뿜뿜 나네.
0: 맛있어야 될 텐데.
2: 식감.
3: 졸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아삭아삭해요? 진짜 기술이
0: 기술이
3: 있어요. 와우.
0: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너무... 술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4: 와, 너무 환상적이네. 술 만드는 게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셋 다 행복해. 술이 술술 들어가는데요? 큰일 났다.
5: My friends, you see the atmosphere is very, very, very happy. I'm also so happy, and I really hope you can feel this happiness today. And I didn't even have to do a lot today because these two beautiful person made almost everything for me, for us actually, not just for me. So let's meet another episode and let's discover the beauty and the deliciousness of Korea.
6: Ciao. Arrivederci, ciao!
7: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A fresh summer day.
1: 돌 진검다리길. 야, 참 게 지금 계절은 정말 지금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Sunday
0: morning rays. Embracing this warmth and excitement, I'm thinking of taking a light stroll around the village. Along the Chulangcheong stream, where millions of roses create a spectacular sight, a place where you can feel happiness filled with the scent of flowers amidst your weary daily life. This is Chungnang-gu Seoul. The vibrant roses seem to soothe my heart in their own special ways.
1: Crazy, 예전에는 꼭 멀리 떠나야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버스나 기차 혹은 비행기를 타고요. 그런데 요즘은 내 주변 가까운 곳, 잘 몰랐던 곳, 혹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꽤 좋은 여행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중랑구의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들로부터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Chungnang-gu in June, filled with fresh greenery and little moments of happiness found in between. Now, let's take a moment to escape from the bustling daily life and immerse in subtle memories. At times, the old shops that have always been there feel like a part of the everyday scenery along the paths we take. I visit a space that has become a part of the town's landscape.
1: 야, 여기는 그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자주 보던 옛날 사진관 같은데, 야, 너무 반갑네요. 이 간판부터 입구까지, 아, 너무 정감이 갑니다. 야, 실례하겠습니다.
2: 아, 네,
1: 안녕하세요. 아, 네. 예.
2: 아, 반갑습니다.
1: 아, 예, 예. 아유, 예.
2: 아유, 많이 뵙던 얼굴이십니다.
1: 아, 알아보시겠어요?
2: 아, 그럼요.
1: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여기 제가 딱 봐도 정말 네. 오래된 사진관 같아갖고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2: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1: 여기서 이 사진관 운영하신 지 한 얼마나 되셨어요?
2: 지금 42년째 하고 있습니다.
1: 42년이요?
2: 네.
1: 이야.
2: 이 자리에서 막 그냥 42년 하고 있습니다.
1: 야, 대단하시네요.
2: 아닙니다.
1: 네. 그래, 오래된 사진관인 네. 만큼 네. 제가 믿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믿고 네. 오늘 저도 사진을 좀 한 장 찍을 수 있을까 해서.
2: 아, 그럼요.
1: 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It's a must that I tidy up myself before a photo shoot.
1: 아,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거울 보면서 네. 이렇게 머리도 좀 만지고 네. 어, 여권 사진도 그렇고 여권 사진 보면은 이제 또 이게 귀도 잘 나와야 되고.
2: 요즘에는 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마하고 눈썹이 잘.
1: 아, 이마하고 눈썹이 잘 좋으니까. 네. 아, 제가.
0: A photo studio with a 42-year-old history. Wow, feeling a bit nervous.
2: 엄마, 내셨습니다.

0: 감사한데 자 조금 더 운전들에게 살짝 미소 아 이가 보이면 안 되고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네 아이 좋습니다. 네 자 하나 네 미소 조금 더 진하게 네, 네 하나 둘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 네.
1: Taking photos at the local studio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fills my heart for some reason.
2: 그 사실 예전만 해도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였습니다. 어디 여행 가면 꼭 사진을 남겨라.
0: 그렇죠.
2: 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0: 네, 맞습니다. 네. 추억은 10년, 사진은 100년 그랬습니다.
2: 네, 그래갖고 네. 제가 그 얘기를 까먹지 않고.
0: 아, 네.
2: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2: 네, 제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참 사진이 소중하고 네.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예, 네, 아, 고맙습니다. 오래된 만큼 이 마을의 역사와 가족의 역사가 이 사진관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2: 아, 그래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네, 네. 가족들의 사진인 것 같은데.
0: 네, 그렇습니다.
2: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0: 아, 네. 네. 이 동네 성화봉송을 했었거든요.
2: 네.
0: 구주자로. 그래서 그때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인데 그때는 지금 기념물이라.
2: 야, 88올림픽 기억납니다. 그때 성화봉송 하신 거죠?
0: 네.
1: A place where he has poured his youth, a cherished place that holds the lives and memories of owner Nam Tae-suk and his family over the past 42 years.
2: 항상 저도 뭐 이제 저희 본가 이제 집에 가면은 한 번씩 추억 되새기면서 보게 되는데 앨범을
0: 네.
2: 요즘은 이런 광경 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너무 다 디지털화돼갖고 핸드폰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다 사진 찍으니까요. 예전만 해도 저희 이제 필름 사진 찍을 때만 해도 뭐 24방, 뭐 36방
0: 그렇죠.
2: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네. 필름을 항상 이제 맡길 때도 이제 그 필름 보면서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지 빨간색 동그라미 쳐갖고
0: 네네네,
2: 이렇게
0: 네네, 맞습니다.
2: 그 기다리면서 막 설레는 그렇죠. 거 많이 느꼈었거든요.
0: 지금은 이제 그 디지털로 갔으니까는 추억이 별로 없을 거고
2: 네.
0: 옛날에는 앨범에서 필름을 사진 찍어서 필름 맡겨서 찾아서 또 앨범 정리하고 네. 그런 게 추억이거든요.
2: 맞아요.
0: 근데 앞으로는 진짜 젊은 사람들은 네. 추억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음이
2: 그게 아쉬워요.
1: Mr. Nam has kept every single camera he has used thus far.
2: 필름 넣고 예 아 이런 거 많이 찍었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찍습니다. 하나 둘 네, 셋 안 하고 항상 둘에 찍더라고요. 항상.
1: It conjures up memories from that time like a beautiful panorama. It's the well-worn cameras, the old space, and the owner that have captured countless precious moments, allowing many to hold on to their memories for years to come.
2: 그러니까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그 당시에 참 획기적으로 연출하신
0: 이제 필터를 사용해
2: 네, 여기 이 배경은 약간 포커스 날려주셔가지고
0: 그렇죠, 네.
2: 빛발에 빛을 네. 번지는 효과로
0: 이런 거는 또 네. 이제 포커스 확 퍼지게끔
2: 네.
0: 번짐 효과 또 여러 가지는 효과
2: 야
0: 약간 그 당시 유행했던 거가
2: 약간 이 어떤 여행 스케치 자켓 사진 같은 예
0: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2: 오,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어떻게 연출하는 거예요?
0: 그것도 이제 그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삼각 필터에서 세 분류로 나눠서 찍힌.
2: 네, 야.
1: Though many of the nearby photo studios have faded away over the years, the owner hopes to remain a lasting presence for those who have shared those memories.
2: 중랑구의 먹자 거리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오래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1: With lingering emotions, I take slow steps forward again. Though it seems like a familiar sight we see every day, the unique charms and expressions of each neighborhood start to reveal themselves if we pay a little more attention.
2: 야, 예전에 제가 중랑구 여기 상봉에 왔을 때는 이런 대형 마트나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건물이 없었었어요. 와, 많이 변했네요.
3: 어, 이런 고층 빌딩 사이로 특이한 간판의 이름에 어, 서점이 있네요. 저는 그 저희 아내랑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눈여겨보고 항상 들어가 보곤 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1: Let's take a moment for a while in a place that resonates with my heart.
3: 향긋한 커피 냄새도 나고요. 아, 어,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여기 조그마한 서점이 책방이 있어요.
4: 맞습니다.
3: 어, 근데 또 제목이 또 특이해서 바람길이라 그래서 네. 네, 정말 밖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바람 타고서 왔어요.
4: 그렇습니다. 네. 제가 바람하고 길을 좋아해서 저희 여행지 판매하는
3: 아, 그러세요?
4: 여행 서점이고.
1: This must be the essence of what makes a neighborhood stroll so delightful.
5: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 18년 정도 했었어요.
3: 예, 예.
5: 그리고서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1년 정도 세계여행을 배낭을 메고 여행을 다녔거든요. 여행을 좀 좋아해서
3: 예, 예.
5: 그래서 여행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여행책을 판매하는 여행 서점을 하는데
3: 예.
5: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람하고 길이었어요.
3: 아.
5: 여행하고 다 맞는
3: 그래서
5: 네. 그래서 바람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또 찾아보면 바람길이라는 뜻이 골목 사이사이로 바람이 다니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3: 네네.
5: 그래서 이 공간이 문화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훅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3: 그러니까 이게 골목골목이 바람에 따라서 타고 왔습니다.
5: 네.
3: 그러면 지금 이 서점 책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겸 지금 여행 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거죠?
5: 어, 그렇죠. 여행 책도 쓰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출판사도 같이 하고 있고.
3: 아, 그러세요.
5: 네.
3: 뒤에 보니까 아주 여러 나라의 그 여행 책들이 많이 있어요.
5: 네.
3: 근데 이 동네에서 이 책방 서점을 하시니까 이 중랑구에 관련된 책도 있지 않을까?
5: 그렇죠. 근데 너무 잘 맞추신 것 같은데.
3: 아,
5: 네. 네. 제가 이쪽에서 서점을 한 지 지금 8년 정도 되고, 중랑구에 산 지가 한 40년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아, 이렇게 서점을 오랫동안 했으면 중랑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는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3: 네.
5: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는 이 중랑이라는 오! 책이 그 책입니다.
3: 아, 있네요.
5: 네.
3: 진짜.
5: 이 책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백꽃이에요.
3: 네.
5: 중랑구의 꽃이 백꽃이거든요.
3: 아, 대표할 만한.
5: 네, 네. 그래서 상징물이 백꽃이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는 게 목차인데 책에 저희가 한 23곳 정도를 소개한 건데
3: 네.
5: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딱 보시면 어린 왕자의 보화백? 그래서 모자 속에 뱀 들어있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중랑구도 이렇게 잘 모르는 곳들이 많이 있다.
3: 야.
5: 이런 의미를 담아서 표지를 만든 그런 책입니다.
3: 이야... 다 의미가 있네요.
5: 어, 그렇죠. 네.
3: 와, 그럼 이거, 어? 우리 사장님.
5: 아, 네, 맞습니다.
3: 직접 글.
5: 네. 야. 네. 우리가 상봉터미널하고 망우역이 요 근처 저희 서점이랑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3: 네.
5: 근데 상봉터미널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거든요.
3: 아, 제가 지금 여기 올 때 보니까.
5: 네.
3: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5: 네, 네.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또 망우역하고 상봉역은 그 부상하고 있어서
3: 아.
5: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상봉터미널과 망우역의 완벽한 세대 교체예요.
3: 네.
5: 그래서 이만큼 이쪽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또 수용하기 위한 다른 것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곳이 저희 중랑구라고 생각합니다.
3: 아, 그렇군요.
5: 네.
3: 살은 찌라고 있지 빠지라고 있지는 않은가 보다. 아, 나이살이 아, 참 무섭습니다.
1: Understanding the value of what is forgotten and fading,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memories and documentation, artist Park Soo-hyun continues to encapsulate the past and present of Jungnang. Though I wish to remember all the landscapes I've encountered in Jungnang, knowing that some will inevitably fade from my memory, I choose to preserve them in this way. I asked her to join me for a brief stroll through the neighborhood. First, I made my way to Sangbong Terminal, a place that has shared a long journey with the residents of Jungnang, but is now no longer in operation and soon to disappear.
5: 실은 제가 이제 고3 올라갈 때였던 것 같아요.
3: 네.
5: 근데 너무 어느 날인가 학교 문학까지 갔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서 뒤를 돌아 나와서 상봉터미널로 처음 와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춘천에 갔어요.
3: 혼자서요?
5: 네. 겨울방학 때. 그래서 춘천에 가서 그

0: 처음 올라간 그 나이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꽁꽁 얼어붙은 공지천을 봤었거든요.
1: 네.
0: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첫 일탈이에요.
1: 네.
0: 그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혼자만의 여행이 지금까지도 여행을 다 좋게 만드는 저한테 기억이 남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상봉터미널은 저한테 약간 자유?
1: 아. 뭐
0: 무언가 할 수 있다? 내지는 좀 편안함?
1: 네.
0: 그런 걸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2: A place filled with personal memories, Sangbong Terminal, after 38 years of history, is now on the verge of becoming a distant memory.
1: 저는 사라지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어 갖고 다행인 것 같고,
0: 네.
1: 아 나중에 여기 오셔서 바뀌어진 모습을 봤을 때 그분들한테 여기가 예전에 상봉 터미널이 있었던 자리야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 갖고.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 특히 군대 가셨던 강원도 쪽에서 군대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쪽에서 버스를 많이 타셨으니까
1: 네.
0: 아마 이제 없어졌던 소식을 들으셨을 때 좀 아 옛날 생각도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1: 여기가 이 터미널이 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동네 주민분들의 교통의 요지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실은 이 동네가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1: 네.
0: 여기 터미널도 있고 뭐 지하철역도 있고 많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때도 여기가 교통의 요지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강원도 쪽으로 부임 나가거나 하시는 관리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랑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그다음에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 이제 부임지로 가는 곳이었던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실은 그때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와, 그렇구나.
2: The terminal once had an average of over 20,000 passengers per day. May this place, steeped in the lives and memories of others, be remembered for years to come. As times change, places and buildings inevitably undergo drastic overhauls. Despite the changes, I stopped by this place, known by the locals to still retain the town's long-lasting charm. 스텝핑 아웃 온 더 오피스 사이드 오브 망우 스테이션, I came across these serene alleyway and single-story homes, quite different from the towering skyscrapers. Let's have a moment to soak in the village's calmness and relaxed vibe. Two distinct landscapes divided by a single station, it illustrates how the boundary between past and present intertwines and thrives.
1: 여기 참 옛날 집들이 많이 밀집돼 있네요. 이 골목길은.
0: 그렇죠. 네. 아까 걸어오시면서 지금 쭉 보신 것처럼
1: 네.
0: 좀 아까 보셨던 그런 고층 건물들이 있는 거를 역을 사이에 두고 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1: 네.
0: 저는 이 길을 걷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고향이라면 고향이랄까
1: 네.
0: 그런 느낌인 거죠. 바깥에는 약간 되게 상업적인 도시라면 여기는
1: 네.
0: 사람 사는 동네, 잠잘 수 있는 곳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1: 여기 저희 이제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또 학교가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아이들 목소리도 들리고 참 정감이 가는 그런 골목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근데 골목길을 이렇게 걷다가 보면은
1: 네.
0: 그 집의 주인들의 성격들이 보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보면은 어느 집에는 굉장히 옛날 차인데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차가 이렇게 놓여 있는 집이 있어요.
1: 네.
0: 아, 이 집 주인은 굉장히 꼼꼼하신 성격인가 보다. 좀 걷다 보면 오토바이 같은 것도 보이는데 아, 이분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 네.
0: 아파트는 다 똑같으니까 어떤 단지를 걷더라도 어떤 성격을 느낄 수 없는데
1: 네.
0: 단독주택이나 골목들은 그런 그 집주인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공간이어서
1: 맞습니다.
0: 걷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특히 이게 여기 집들 보니까 문뚝문뚝 빨랫감들이 빨랫줄은 아니지만 빨래를 이렇게 넣는 모습들이 좀 간간이 보여서
0: 네.
1: 저런 취향이시구나.
0: 아, 옷을
1: 옷 보고서도
2: It's a warm alley filled with the unique expressions of each home, colorful and fun imaginations in a familiar place. Perhaps that's the true beauty of exploring alleyways. And if you feel tired while walking,
1: 약간 녹여갖고 일부러 진짜 쭈쭈가 맛있다 이거 오리지널.
2: You can stop and take a break anywhere. The sights from today and this refreshing taste will surely remain in my memory for a long time.
1: 그리고 저희가 골목길도 둘러보고 출출해질 타이밍에
0: 네.
1: 좋은 향이 어디서 나오는데
0: 네. 예. 바로 이곳입니다.
1: 이곳입니까?
0: 네, 지금 여기 끓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1: 네네네.
0: 여기는 국밥집입니다.
1: 아유, 국밥집이에요?
0: 네, 근데 국밥집인데 장사를 4시서부터 시작하시는 그런 집.
1: 와, 벌써 이 사골 우린 육수향이 확 나면서
0: 그쵸.
1: 옛날 정서와 이 갬성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0: 네,
1: 와.
0: 여기 앞.
2: Traces of time woven throughout every corner. This place, a long-time gathering spot for Chungnang residents to build memories, is now run by the son, continuing the legacy of his mother, the original owner. The owner has been lovingly maintaining the space for the past 10 years, ever since his mother suddenly fell ill and could no longer run the business. Above all, he has a deep desire to preserve this place as a space of memories for the customers who have visited since his mother's time.
1: Sir님,
3: 네네.
1: 정말 빨리 맛보고 싶었는데.
3: 아 예예. 예.
1: 아니 여기 이 가게 식당 예. 영업 시간이 오후 4시부터예요. 아, 이유가 예. 있습니까?
3: 아무래도 매일 도축하는 곳이 바다다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1: 뭐
3: 지방 여기저기서 올라오긴 하는데 근래에는 한평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다. 뭐 아, 기왕이면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는 좋은 고기야.
1: 이야 손님들 고객님들한테 정말 신선한 고기를 그치? 드리고 아, 싶어 갖고.
3: 예.
1: 이제 걷다 보니까
3: 예, 예.
1: 먹자골목이라고 써여 있는데
3: 아, 예, 예.
1: 예전에도 여기 먹자골목 돼 있었었나요?
3: 아마 아주 오래전에는 여기가 이제 그 개천잡이여가지고 네, 그 메꾸고 이제 공사하면서부터 조금씩 상권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0: 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가 상봉시장이라고 네. 되어 있었고 그때는 네. 이제 하천이 흐르고 있었었어요.
1: 여기가 하천이 흐르던 곳이에요?
0: 네. 요 앞쪽으로 하천이 쭉 흐르고 그 양쪽으로 네. 시장이 쭉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참기름 짜는 집도 있고 과일 가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다 이거를 메우고 그다음에 길을 만든 다음에 음식점들이 맞아요.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1: 네.
3: 맞아요.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저도
1: 네.
3: 옛날 얘기들이라서 아마 역 들어오고 나서 망우역, 상봉역 그리고 뭐 이마트 생기고 그리고 나서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0: 네. 요즘
3: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가 네. 막 도착했고
1: 아 맞다. 오늘 도착한 고기로 아, 해서 네. 예, 한 거니까.
2: Originally a spot serving ugaji gukbap made from simmering bone broth, it now also offers fresh beef sashimi and tatar. Finally, it's time for a bite. Oh my goodness. There's a reason why people have loved this place for so long.
1: 장사를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이 동네를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3: 네네.
1: 오래된 것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시면 좀 서운하기도 하시고 마음이 좀 짠하실 네네. 것 같아요.
3: 네, 물론 그렇기도 하죠. 손님들도 항상 그렇잖아요. 뭐 영원한 손님도 없고
1: 네.
3: 그리고 손님들이 또 새로 오셔야지 저희도 계속해서 유지해서 장사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상봉동이라는 도시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변화하고 있는 곳이라서요. 여기서 예전 것과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조화롭게 이루면서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봐요. 사람도 그렇고 도시도 그런 것 같아요.
1: 어떤 이 오래된 가게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는 그 동네 분들한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그죠. 처음엔 저는 여기 혼자 왔었고 그다음에 결혼한 후에는 신랑이랑 같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가는 떡볶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결혼한 제 친구들은 자기 아이들이랑 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라는 곳에 본인들의 DNA를 조금씩 심어놓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오래된 가게라고 하는 거는 나와 같은 모습? 위자 내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기억되는 곳처럼 나도 남한테 그곳을 소개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 같은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3: 있어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감사한 게 네. 오늘 이 맛봤잖아요.
3: 네.
1: 이 맛의 기억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오래도록 남아서 또 다시 이 동네를 찾으러 올 것 같습니다. 네, 아유.
2: With spaces and people like this, where we appreciate each other's presence and visits, I believe it's what makes life truly meaningful, allowing us to gather the strength to keep moving forward each day.
1: 아, 여기 또 이 동네 거리를 걷다 보면 잘 들어보시면 여기 미싱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아, 이 동네 분들이 이 미싱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고 예. 그래서 보니까 아, 여기가 이 봉제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 여기 되게 오래된 섬유 공장, 봉제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2층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2: 충남구, home to a significant number of sewing companies in Seoul. It also has a notable share of the sewing industry within the district. In the 70s and 80s, during a time when the sewing industry thrived on exports, tasks that are now automated were once done by hand, reflecting the sweat and effort of many in the sewing community.
1: 또 과거에 이 공장을 운영하실 때는 또 호황기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4: 아, 그럼.
1: 지금하고 그때랑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4: 지금하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없죠. 그리고 젊으신 분이 없고 네. 그때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거의 50대, 60대. 그러니까 능률이 그만큼 떨어지죠. 네.
1: 한창 호황기 장사 잘 되셨을 때는 직원 몇 명을 거느리시고 다 이렇게?
4: 그때 당시에는 한 4, 50명? 와. 40명 넘게. 네. 그런 식으로. 이야. 많이 할 때는 그러죠. 근데 이게 이동률이 많아요.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뭐 주위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직률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는 꾸준히 해왔다가 저 애들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지방으로 한 6년 가 있다가 네. 또 다시 했어요. 아. 하던 게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도 지금 공장 제조
4: 네. 아, 이제 봤어요 많이. 네.
1: 플라스틱 끈을 이제 맞아요. 제조를 하시다 보니까 아 저도 좀 각별합니다.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보면은 네. 남다른 감정이 느껴지는데 아 올해 이게 공장을 아, 운영하시면서 좀 힘드신 점은 없으셨는지. 요즘이 좀 힘드시기도 하시죠, 요즘도.
4: 힘들죠. 네. 일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수출할 때는 거의 이 진짜 중남부 쪽이라면은 그래도 알아주는 데이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아주 호황기였죠. 네. 근데 수출이 어느 시기에 한 2004, 5년 이럴 때 아예 외국으로 다 갔어요.
1: 옛날에 이제 메리아스라고 하죠.
4: 독립문에서 있었죠. 네? 독립문.
1: 아, 독립문. 어. 네.
4: 거기서 그럼, 이제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독립문에 다녔던 사람들은 물어도 안 보고 사람을 썼어요. 이야. 체계적으로 그걸 다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예. 이제 일을 잘 한다는 거죠. 거기 자체 내에서도.
1: 우리 이 사장님과 가족에게는 이 아, 봉제 공장, 이 미싱은 어떤 존재인가요?
4: 물론 사람들이 가족이라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 가족같이 일하자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무슨 가족이냐고 이래요. 근데 저는 항상 가족처럼 똑같이 같이 일하면서 아,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식구처럼 잘 대해주는 게 제 임무라고는 생각하고 또 옷 잘 나오면 그만큼 나가면 그게 보람이지 솔직히 다른 게 있겠어요. 직원들이 최우선이니까.
2: Started with empty hands and has spent over 40 years in the sewing business, the owner describes the journey as both tough and rewarding.

0: and 한로로. Now, is there a musical principle that you can Rammstein, 한로로 등 다양한 색을 가진 아티스트들과 완벽한 합을 맞추셨잖아요.
1: 네.
0: 콜라보를 진행할 때 구원찬만의 가장 중요한 음악적 철학이나 원칙이 혹시 있을까요?
2: 일단은 이 곡에 가장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가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첫 번째였던 것 같고.
0: Oh, the first principle would be to think, do their voices or sounds match the song or not?
2: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어떤 명성이나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기보다는 일단 제일 먼저 음악에 어울리느냐, 아. 시너지가 되느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0: 네.
2: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Okay, so 네. not so much the fame or the reputation of the artist, but he would first of all think about their voices. Do they go well with this song? Can we create synergy together? Is the first rule or principle?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또 있을까요, 혹시?
2: 말 그대로 좀 합이나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되게 억지로 끼어 맞추지 않게끔 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게끔
0: 오케이. 네. 좋습니다.
2: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And the other principle would be you wouldn't forcefully make the two sounds go together, but he would just let them naturally flow and create harmony together. Okay, well, you know what? Your lyrics, including those in How Did You, capture the details of love and heartbreak very vividly. Do you usually draw heavily from your own like personal experience, or do you get it from like movies or dramas that you watch, like other people's stories? 너는 어떻게 뿐 아니라 구원찬님의 노래 가사들을 보면 사랑과 이별에 대해 상당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감정적으로. 가사를 쓰실 때 경험에서 많이 끌고 오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타인의 이야기 같은 데서 가지고 오시는 편인가요?
2: 저는 무조건 100% 경험에서 네, 비롯되는데요.
0: 네.
2: 그것을 되게 은유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0: 네.
2: 뭐 당연히 뭐 영화나 뭐 이런 가지도 있겠지만 제일 주된 거는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가사를 많이 썼습니다.
0: 네. 네. So 100% they all come from his personal experience. Of course, he could get motivations, inspirations from movies, dramas and other content, but usually it comes from his own personal experience. I guess that is why his lyrics sound so beautiful and very relatable as well. Now, is there a word you're especially fond of, I guess, in your lyrics or a particular line that made you think, I really like this expression. 본인의 가사 중에 유독 애정하는 단어나 쓰면서 아, 이 표현 참 좋다 하고 만족했던 가사 한 구절이 있을까요?
2: 네, 제 노래 중에 허수아비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0: 아, 네.
2: 거기에서 이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나의 일인데 넌 뭘 하고 있냐고 말하네라는 가사가 있어요.
0: 네. 네. So in his song, one of his songs, 허수아비, which is scarecrow in English, it says, staying still doing nothing is my job, but they ask me, what am I doing? 네.
2: 그게 이제 허수아비라는 그 오브제 자체가 네. 정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오브제 일인데.
0: 그렇죠.
2: 되게 저도 그 허수아비를 저한테 은유를 해서 나는 지금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잘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뭘 더 요구하지? 뭘 더 하라고 하지?
0: 네.
2: 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이제 허수아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저의 감정을 좀 표현했었습니다.
0: So the job of a scarecrow as an object would be just to stay there, right? And scare away the crows, basically. And its job is to just do nothing and stay there. But people are asking them, asking it, what are you doing? Like not doing anything. And he sort of metaphorically put himself in the shoes of the scarecrow. And sometimes people ask him, why are you doing what you're doing when he's just doing what he has to do, right? So that's how he felt. And that's that's how he expressed his feelings through these lyrics, and that is one of his favorites. 오, 꽤나 철학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2: 네.
0: It's quite philosophical. Now then, when you're creating music, Wonchan, I imagine you sometimes spend all night stuck on like single phrases or melody. When you're stressed like that, how do you release it?

0: 작업하다 보면 문장 하나, 그리고 멜로디 한 줄에 갇혀서 밤을 새울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압박이 강할 때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세요?
1: 일단은 멈춰요. 멈추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벗어나려고 영화를 본다든지 뭐 아니면 밖을 나간다든지 최대한 좀 저는 이제 숙성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0: He stops doing everything. He would just go outside, watch a movie, whatnot, and he would just talk of it or express it as though he's like just fermenting it.
1: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봤을 때
0: 네.
1: 조금 더 객관적이게 또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고쳐야 될게 보이고 아니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생각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정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0: Oh, 네. So if he steps away from that moment that he's stuck in, like the lyrics or the melody, and spends some time outside of it and ferments it, as he puts it, and he comes back, he's objectively able to see what needs improvement, what can become better, and that's how he's able to create better music through that.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Next, let's hear a short highlight of Glass from the EP Object, which shows another side of your musical range. 다음은 구원천님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엿볼 수 있는 EP 오브젝트의 유리잔 잠깐 들어볼까요?

0: another amazing live performance. 감사합니다. 원천이 이번에도 우리 크런처들이 많은 댓글 보내주셨는데요. Let me read a few. QPZHS is saying his voice is literally an eardrum savior. 와, 고막을 살려주고 있는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Midnight Play is saying this is exactly why K-R&B deserves more love. 이러니까 한국의 R&B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APM underscore 10 is saying his tone is pure honey. 와, 꿀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꿀 같은 보이스입니다. Fick and Amy is saying this feels like finding a hidden gem. 숨은 보석을 찾은 것 같네요 라고도 해주셨고요. 2006 underscore JY Lee is saying this is the exact soundtrack for a late night rainy drive. You're right. 밤늦게 비 오는 밤에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And we have Wee Wee saying live vocals? Bro, sounds exact like the studio version, but with even more emotion. 이게 라이브라고요? 스튜디오 버전이랑 똑같은데요? 근데 감정이 더 살아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I want to listen to it more. 더 듣고 싶은데 우리 음악 들으면서 다른 음악들 들으면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your EP, The Void, released this year, shows a deeper emotional and narrative side of 구원찬. Shall we hear the short highlight? 구원찬이라는 아티스트의 한층 깊어진 서사와 감정을 보여주는 EP죠. 올해 발매된 빈자리 잠시 들어볼까요?

0: Now, compared with your previous work, what has changed most in your inner world or musical perspective?
1: 이전 작업물들과 비교했을 때 구원찬이라는 사람의 내면이나 음악적 시선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가장 크게 변한 점은?
2: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되게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그게 뭔가 사랑뿐만 아니라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되게 경험에 기반으로 썼는데 네. 그때 되게 좀 많이 좀 슬픈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았어서 그것들을 네. 다 이번에는 좀 녹여냈습니다.
0: Oh, so this EP is basically a lot about him. It includes stories about him coming from his personal experience. Like you said, he likes to draw stories from his own experience, right? So it's quite self-centered, this EP, and he shares them emotionally through the currently released or recently released EP. All right, well, this is something I'm curious about. If you had lived a life with no music at all, what would you be doing right now?
1: 만약에 음악을 전혀 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구원찬은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떤 직업으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2: 제가 학창 시절 때 네. 음악이랑 되게 미술이랑 네. 이 진로를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오. 그래서 그 미술이라고 하면 약간 산업 디자인, 네. 약간 제품 디자인 쪽을 좋아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0: 네. So Wonchan actually thought about whether to do music or the arts and industrial design in particular and he was considering the two of them.
2: 그러다가 음악을 이제 선택을 하긴 했지만 네. 만약에 음악을 선택을 안 했으면 네. 아마 그런 제품 디자인을 하면서 뭐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그래도 다 뭔가 예술적이네요.
2: 네. 네. 약간 표현하는 거를 약간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So Wonchan said if he wasn't doing music right now, he would probably be in a design company, being a designer because he wanted to do industrial design when he was young, right? And all of these are quite artistic fields because he likes expressing himself a lot. It was either music or art, but he ended up choosing music. All right. Okay, well, many years from now, when people look back on your entire discography, what color do you hope they associate with 구원찬's music then?
1: 시간이 흘러서 아주 오랜 뒤에 내 디스코그래피 전체를 돌아봤을 때 구원찬의 음악은 어떤 색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2: 제 음악을 딱 들으셨을 때
1: 네.
2: 되게 뭔가 시대를 타지 않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좀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0: So in the future, if people listen to his music again, he wants to be remembered as someone who did music that was timeless.
1: 네, 그 시간을 타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2: 요즘 같이 엄청 유행이 빨리 좀 지나가는 시대에서. 네. 저는 되게 사라지는 음악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2: 근데 그 와중에 좀 그 기조를 지키고 계속 그 어떤 그 감정을 그냥 그 시대에 그 시간에 머물러서 계속 좀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으면 좋겠다
1: 네.
2: 생각이 들어가지고
1: 네.
2: 네,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So Wonchan said by timeless music, he means music that's not trendy because these days there are a lot of music that just come and go, don't stay, just follow the trend. But he wants to create music that will stay regardless of the time and the period that you're living in, something that really has the essence that will remain and people will want to come back to and listen to. Once again, regardless of the time. All right. Well, I think it is already like that.
1: 이미 너무 클래식한 그런 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렇게 기억되길 바라고요.
0: Our crunchers are listening live from all over the world. Could you please share a few words of perhaps encouragement to all of these people?
1: 현재 저마다의 외로움이나 고민을 안고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생방송을 듣고 계실 크런처들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2: 사실 외로움이라는 거는 네. 일단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겪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0: So Wonchan thinks loneliness is a very human sort of feeling. If you're a human being, anyone would feel it wherever you are.
2: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좀 해소하느냐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
0: Okay, it's really about how you relieve that loneliness.
2: 근데 저는 되게 제가 동경했던 음악들을 많이 들으면서 좀 위로를 많이 얻었거든요.
0: 아, 네.
2: 그래서 저의 음악이 좀 많이 좀 그런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okay. And so he wants all of you crunchers, like he received a lot of energy from listening to his favorite songs. He wants you to gain that energy and comfort from his songs as well. Well, if you hear that your fans have gained comf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your songs, how do you feel?
1: 팬분들이 구원찬님의 음악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2: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뭔가 낸 건 아니고 네. 다 저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뭔가 괜한 어떤 그런 책임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무감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서 좀 더 유대 관계도 좀 생기는 것 같고
0: 네.
2: 그게 너무 좋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0: For sure, he feels really grateful. Although he did not intend in the beginning to create a song that would comfort and console people, if it does end up providing that to the listeners, then he feels really grateful and he feels that sense of responsibility to create better music moving forward as well. And I guess it really becomes a source of motivation and a driving engine for him to continue doing music. Well, moving on then, if you see like your audience singing along to your performances, your songs, and if you make eye contact with them and if you see them singing along, do you feel as though they're pretty cute? Like, how do you feel?
1: 공연에서 관객들이랑 눈 마주치면서 노래하거나 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 보면 좀 귀엽다고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2: 그 최근에 네. 공연을 했었는데 네. 그 싱얼롱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떼창하면서 네. 불렀는데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엄청 감동적으로 다가왔었어요. 되게 뭔가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0: 네.
2: 되게 뭔가 이게 제가 어떤 의도로 그러니까 저의 의도로 만든 음악인데 그거를 그 음악으로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제가 가수라는 직업으로 살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이점이 아닌가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행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0: So recently, in one of his stage performances, there was a moment when his fans, the audiences, sang along to his music. And watching that

0: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충청남도 분이라서 많이 많이 안내해 주세요.
1: 아, 맞아요.
0: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1: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왔습니다. 오늘은 예산역 바로 앞에 있는 예산 시장을 갈 거예요.
0: 네.
1: 특이한 점이 있어요.
0: 진짜?
1: 5일장.
0: 5일장?
1: 가보셨어요?
0: No. 우리
1: 오늘 갈 거예요. 네, 갈까요? 보여드릴게요.
0: 가시죠.
1: 가시죠.
0: 가시죠.
2: 아, 너무 좋아요. 오.
1: 5일장 뭔지 아세요?
0: 5일장. 5일장 무슨 뜻이에요? 왜?
1: 5,
0: 5,
1: 1,
0: 1, day,
1: and
0: market.
1: 장, market. 그래서 5일에 한 번씩만 열리는 거예요. Not every day.
0: 아, 5일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평일 한산 달라지는 거죠?
1: 5일은 달라져요. 근데 5일에 한 번씩만.
0: 이런 개념은 처음 들었어요. 이탈리아에 그런 거
1: 없어요. 그래서 오늘만 열리고 내일은 안 열려요.
0: 아,
1: 그래서 우리 오늘 온 거예요.
0: 그러면 여기 예산 뭐가 있을까요?
1: 예산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0: 두 가지?
1: 일단 첫 번째, 사과.
0: 사과?
1: 사과.
3: 안녕하세요. 사과 하면 예산.
1: 예산세가
3: 최고.
1: 최고.
0: 최고.
3: 당도 높고.
1: 당도 높고.
3: 품질이 단단해. 다른 말이 너무
0: 조금
1: 산미.
3: 시고 달고.
1: 시고. 역시 산미가 있어야지 밸런스죠.
0: 맞아요.
3: 이거.
0: 오, 이거 예뻐요.
3: 3만 원 줘. 3만 원.
1: 봉지 주시면 저희가.
0: 감사합니다.
1: 예쁜 걸로 골라볼까요, 싶어요.
0: 예.
3: 맛있어. 제구멍 달고만 맛있어.
0: 오, 향이도 원래 원래 사과는 향이 그렇게 센 향이 나지 않아요.
1: 이거는 나죠.
3: 오케이, 오케이.
0: 역시 새로운 거 오늘도 이렇게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이거 분식. 오, 와.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여기 다 예산 여기 근처에서 온 다 야채.
3: 예산도 나오는 거예요?
1: 예산.
0: 로컬 인그리디언스. 로컬 인그리디언스.
1: 셰프님이 좋아하시는.
0: 저는 항상 로컬 인그리디언스 이렇게 찾는 네. 중입니다.
1: 제일 맛있죠.
0: 제일 맛있어요. 제일 신선하고.
1: 맞아요.
0: 저는 아직 이런 걸로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얌바 조금만 싸야 될 것 같아요.
3: 하나 드릴까요?
0: 조합이 해야 돼요. 한 바구니 이거 얼마예요?
3: 5,000원이에요.
0: 5,000원? 네. 오, 싸네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꿀.
1: 근데 다 진짜 엄청 싱싱해 보여요.
0: 그러면 이제 아마 부추.
1: 부추도
3: 하나 드려요?
0: 네. 부추 그냥 이렇게 맛있고 그리고 너무 선명한 초록색이라서
1: 에,
0: 이렇게 좋아요. 이 아래 있는 거 더. 네, 맞아. 감사합니다. 오, 예스. 트레저. 보물. 너무 좋아요.
1: 대박. 사과잖아요.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국수.
0: 국수?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4: 네네.
0: 이게 바로 만드는 거예요?
4: 네.
0: 여기 안에?
4: 네.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고 예전에는 여기 앞에서 다 70년 전에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했었어요.
1: 손으로 하셔서 말려서
4: 네.
1: 사용했었어요.
0: 역시 셰프님이 다 예산에 대한 특성을 잘 너무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4: 네.
0: 그거 저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 처음 왔을 때 소면, 주면, 그 소면 진짜
4: 네, 얇은 거.
0: 예, 그리고 주면 조금 더 두꺼운 거.
4: 네.
0: 원래 한국에서 이런 소면 어떤 요리로 쓰는 거예요?
1: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면이랑 중면이 결국에 두께잖아요.
0: 네, 그래서
1: 좀 얇은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한국에서는 비빔국수.
0: 아, 비빔국수. 아,
1: 깔끔하게 먹는. 네.
0: 아, 차가운 요리. 차가운 면 요리.
1: 맞죠.
0: 오,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습하고 네, 이거 더운 날씨라서 이렇게 시원한 요리 하면 좋을
1: 것 같아요. 딱이다.
0: 혹시 사과랑 잘 어울릴까요?
4: 보통 비빔국수 할 때 사과를 이렇게 갈아서 같이 넣어.
0: 아, 진짜?
4: 네.
0: 됐다. 오케이, 그러면
1: 우리
0: 소면. 이걸로. 근데 셰프님, 저를 어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1: 네.
0: 재배?
1: 이거 뭐 같아요, 셰프님? 쫙 갈린 거.
0: 사과?
1: 사과 맞아요.
0: 사과? 다시 한번 사과? 우리 사과 먹으러 왔어요?
1: 아니죠. 먹는 거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0: 여기 양조장이에요?
1: 맞아요. 예산에서 되게 유명한 사과 양조장인데
0: 아,
1: 셰프님하고 같이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로 모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산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안녕하세요.
1: 네. 여기 대표님이십니다.
2: 아,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 여기 진짜 포도밭인 것 같아요.
1: 거죠. 맞아요. 완전 싹 다 사과 맛이에요.
2: 우리 구경해도 돼요?
0: 네.
2: 오,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Let's go. 여기서 와인 공부하시는 분, 여기 와인 만드시는 분, 저는 와인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0: 너무 많이 배워야 되겠네.
2: 여기 너무 잘 팀, 와인 팀이 걸수록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과 와인 저는 아직 마셔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에서 다 보도.
0: 한국에서는 사과가 많이 나와요. 특히 예산에
2: 맛있어요.
0: 그래서 저희는 사과를 발효시켜서 애플 와인도 만들고 중류에서 소주 같은 술도 만들고.
2: 아, 그것도? 네,
0: 브랜디도 만들고.
2: 맛보고 싶어요.
0: 아, 예, 예.
2: 가능할까요?
0: 예, 그러시죠. 이제
2: 계속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예쁜 색깔을 먹어서 진짜
1: 먹어야 돼요.
2: 아, 네, 참을 수 없어요.
0: 자, 운이 좋으면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1: 많이 떨어뜨렸네. 이거 너무 언세요.
2: 아, 네, 맞아요. 이거 my friend is little bit unfair. Actually, she's right. I have more, but because I have more wine. Yeah. 자, 그러면 우리 너무 궁금해서 자,
1: 짠.
2: 자, salute. 네. 진짜 특이한 향이 나요. 맞아요? 이탈리아 남부에서 만드는 그런 마르살라 와인 진짜 리치한 와인.
1: 리치한 느낌이 나요. 드셔보세요.
2: 깔끔해요.
0: 사과의 산미가 있어서 달지만 좀 경쾌하게.
1: 사실 산미가 뒤에 조금 있어주니까 계속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음식하고도 먹기가 되게
2: 진짜.
1: 쉬운 와인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2: 근데 그것도 있다고 하셨죠. 예, 저는 위스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혹시 그 증류주 좋아해요?
1: 저도 위스키 좋아하고.
2: 위스키?
1: 네.
2: 역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1: 궁금해요.
0: 네, 이거는 이제 40도예요.
2: 아, 그러니까 여기 네. 주사 40.
1: 주사 40. 예,
0: 이건 좀 독합니다.
1: 사과. 향 엄청 많이 나죠?
2: 네.
0: 저희가 이 한 병 만드는데 사과를 5.7kg 정도로 즙을 짜서 발효해서 증류해서 만든 거예요.
2: 여기 안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잔 안에 뭐가
1: 익혀서
0: 사과 한 두세 개 정도. 사과 두 개를 한꺼번에 드시는 거예요, 지금. 40도인데 좀 부드럽죠.
2: 근데 향뿐만 아니라 진짜 맛도 여운이 은은하게 이렇게 나요. 그런 사과.
1: 맞아요. 오. 카라멜 같은 느낌도 나면서.
2: 카라멜도 맞아요. 바닐라.
1: 바닐라.
2: 바닐라 그런 향도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1: 우리 다 맞췄어요.
2: 셰프예요. 우리 셰프님이에요. 이것도 아까 마셨던 와인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식사랑 디저트 아니어도 진짜 짠 요리랑 잘 어울릴 것 같죠?
1: 맞아요.
2: 어떠세요?
1: 제가 생각해도 이것도 음식하고도 페어링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2: 우리 오늘도 예산에서 쇼핑했어요.
1: 쇼핑했어요. 시장에서.
2: 쇼핑했는데 진짜 대표적인 특산물로.
0: 아, 그러면 뭐.
2: 하나 여기. 네. 하나 이미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1: 사과.
2: 네, 사과. 그리고 다른 거 맞춰봐 주세요.
0: 뭐 예산하면 사과.
1: 사과. 네.
0: 그다음에 예산 국수.
1: 이게 맞아요.
2: 정답. 아, 역시. 국수. 소면.
0: 이거 시장에서 사오신 거예요?
2: 네.
0: 아, 시장 꽤 유명해요.
2: 맞아요. 네. 진짜 이게 수제.
0: 저도 국수 좋아합니다.
2: 근데 이제 요리해야 돼서 혹시
0: 저희 주방 다 있습니다.
2: 너무 쉬워요. 진짜 쉬워요.
0: 너무 좋아요.
2: My friends, finally. By now, you know this is the part that I enjoy the most. Finally, I can cook with these beautiful Yesan products. And before, while I was tasting this very, very incredible apple brandy with the sajanim, the inspiration came. Bibimguksu. Delicious and refreshing cold noodles dish here in Korea. And let's start from the Yanyeomjang. Since I want to get a very, very strong apple flavor and apple aroma, I would like to just grate a little bit of apple and put inside the condiment. What do you think? I think that's a very, very great idea. So let's start from there.

0: Let's put this very, very delicious apple condiment. You have to mix with your hands. Beautiful. Very easy, and also the plating is very easy because you have to do it with your hands. Twist a little bit, and then you put inside the bowl like this beautifully. So this is done. Now we only have to put the rest of the condiments. Finally, on the very, very top. Wow, look at this. Very nice, colorful noodle dish. And inside here, there's everything. There's yesan in one little bowl. 대표님, 지영, 오세요. 맛있는 요리 준비했어요.
1: 고생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셰프님.
0: 먼저 비빔국수라서 우리 비벼야 되죠.
1: 아, 비벼야 돼요?
0: 비벼.
2: 맛있겠다.
0: 오, 향이 장난 아니죠? 에이. 아. 근데 이런 거 같이 사과랑 같이, 그러니까 아삭한 식감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아우, 시원하다. 새콤 달콤. 맛있죠?
1: 이거 어떡하죠? 와이프가 가끔 비빔국도 해주는데, 네. 더 맛있어.
0: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어떠세요?
2: 진짜 맛있네요.
1: 와.
0: 이제 이거랑 잘 어울릴까? 이제 확인해야 돼요. 네. 자.

0: 와
1: 완벽.
0: 아 근데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2: 진짜 잘 연결이 돼요.
0: 맞아요.
3: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행복한 날이에요.
0: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 충분하게 선물을 주지 않았어요?
0: 셰프님 요리하고 계시는데 네.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저도 사과로 디저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 디저트?
0: 응, 가져와 볼까요?
2: 아 진짜로?
0: 네.
2: 예스, 예스. 감사합니다, 셰프님.

0: 아이스크림하고 사과를 절여봤어요. 그래서 수정과를 품은 사과. 셰프님이 이걸 떠주시겠어요?
1: 네.
0: 네, 이렇게 예쁘게 세 개씩.
1: 예쁘게, 이렇게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이거 충분히 예뻐요, 셰프님.
0: 너무 예뻐요.
1: 오케이, 감사합니다.
0: 저도 예쁘게 담아볼게요.
2: 아, 수정과 향이 여기까지 나네.
0: 그죠? 흑설탕이랑 생강이랑 천천히 졸여봤습니다. 자, 이거는 카라멜입니다.
1: 오, 카라멜까지? 아, 수정과인 것처럼 위에 잣. 자, 여기. 아, 감사합니다. 수정과 향이 뿜뿜 나네.
0: 맛있어야 될 텐데.
1: 식감 졸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아삭아삭해요? 오, 진짜 기술이 기술이 있어요. 와우.
0: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너무... 술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2: 와, 너무 환상적이네. 술 만드는 게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셋 다 행복해. 술이 술술 들어가는데요? 큰일 났다.
1: My friends, you see, the atmosphere is very, very, very happy. I'm also so happy, and I really hope you can feel this happiness today. And I didn't even have to do a lot today because these two beautiful person made almost everything for me. For us, actually, not just for me. So let's meet another episode and let's discover the beauty and the deliciousness of Korea. Ciao. Arrivederci. Ciao.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 아임 라이브 관객 여러분. 안녕. 그 강풍기? 이걸 뭐라고 하죠? 컴패티 발사기 안녕. 정말 성능이 좋더구나. 일단 이 하트가 지금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임마치입니다. 처음 들은 곡은 항복이란 곡이고요. 제가 어제 앨범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1년 만에 EP를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곡을 불러야겠죠? 다큐멘터리란 곡이고 이제 정말 첫 발매되고 첫 라이브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영화처럼이란 곡을 옛날에 냈었어요. 첫 데뷔 앨범에 실려있는 곡이 영화처럼이란 곡이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영화가 아니라 약간 다큐인 거예요. 이게 웃으셔도 돼요. 다큐네? 어라? 내가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왜 다큐지? 뭔가 이런, 물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웃기지만은 않은 경험들로 인해 다큐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쓴 곡이고요. 그래도 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화 같긴 합니다. 다큐멘터리 들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곡들을 합주하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여기서 고백 하나 하자면, 제가 쓴 곡을 부르면서 뭔가 감정에 이렇게 북받치거나 이랬던 적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막 ENFP스러운 노래를 많이 했거든요. ENFP 계세요? 어? 아, 계시죠?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어쩐지 약간 통하더라고요. 근데 뭐저 아까도 사실 눈을 마주치고 울 뻔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이제 별거 아닌 순간들 별거 없는 한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살짝 올라오는데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뭔가 너무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 이 곡이 처음이잖아요. 이 곡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처음이에요, 사실. 이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약간 울음이 나올 뻔했어요. 처음이에요. 이게 되시나요? 제가 너무 두서없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울음이 나올 뻔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왜 근데 네. 마지막 곡 아니죠? 마지막 곡, 아, 맞네요. 이게 이렇게 말하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 마지막 곡이라고 말하라고. 아시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오늘만큼 이제 제팬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저희 팬은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알콜 알콜 외쳐도 괜찮은가요? 방송에서? 제 앵콜 앵콜을 알콜 알콜로 하거든요. 왜냐면 제 팬덤 명이 완치단이에요. 네, 그래서 알콜 알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콜 알콜 이제 타이밍 좋게 외쳐주시면 네,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음 곡은 컬러잇이란 곡이고요. 자, 키가 뭐였지? 조용한. 아쉽다. 너무 쉽다. 버려진 상상들을 채워. 가시죠.

감사합니다. 알콜. 아우 자가라. 아우 이래서 취하겠어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알콜을 해야겠군요. 아직은 낭만이란 곡이고요. 제가 대학생 때 쓴 곡이에요. 뭐 바로 어제라고 할 수 있죠. 뭔가 한강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다가 버스가 한강을 지나가니까 다 한강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그래서 아직 낭만이 남아있구나 해서 쓰게 된 아직은 낭만이란 곡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마치였고요. 뭐 그냥 어제 앨범이 나왔다고요. 아직은 낭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치와 함께했습니다. 도심성 음악 감상실 I'm live. 잠시만요. 같이 좀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I'm live. 소리 질러.

0: 서한우 벚꽃춤 만나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한우 명무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서한우 벚꽃춤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벚꽃의 특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북이랑 좀 비슷해 보이던데 다른가요?
1: 전국 어디에서나 네. 벚꽃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전국 어디에서나 있는데 전라도 그 해안 지역에서는 큰 북보다 좀 적고 소우보다는 좀 큰 게 벚꽃이라고 칭합니다.
0: 아.
1: 그래서 그 벚꽃 춤을 벚꽃을 가지고 손목에 휘어 안고
0: 네.
1: 그다음에 돌림 벚꽃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발로 차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는 게 벚꽃 춤입니다.
0: 벚꽃을 다양하게 활용하는군요.
1: 그렇죠. 좀 자유스럽죠, 좀.
0: 어떻게 보면 악기긴 악기인데 네. 춤의 일부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1: 처음에는 그 악기 음악을 내기 위한 놀이송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0: 네.
1: 제가 이제 춤화를 시켜서
0: 아.
1: 무대화를 시킨 춤이 바로 벚꽃춤입니다.
0: 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본 거군요.
1: 네네네.
0: 아, 네네. 그 아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벚꽃춤의 뿌리는 전라도 해안 지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1: 네네네.
0: 어디 쪽입니까, 정확히는?
1: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입니다.
0: 아, 네. 완전 남해안에서
1: 그렇죠. 섬에서.
0: 네. 네. 그러면 그 완도에서 이게 완도에서는 어떻게 마을 단위로 많이 하던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 뭐 집안에서 하던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1: 각 마을마다 다 하긴 해요.
0: 네.
1: 마을마다 하긴 하는데 특히 완도군 그 금당면의 육동리라고 있어요.
0: 육동리.
1: 네. 네. 우리 마을인데 손자로부터 할아버지,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저 조카 지금 계속 대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0: 네.
1: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벚꽃놀이를 가지고
0: 네.
1: 무대화를 시켜야지만이
0: 네.
1: 그래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노력하고 있죠.
0: 그러니까 저는 그 무대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런 종류의 그 춤은
1: 네.
0: 뭐 마당이나
1: 네.
0: 뭐 벌판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걸 무대화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제가 처음에 단체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0: 네.
1: 뭐 서울예술단 정동국장 예술감독 지금 천안시립 예술감독을 하고 있는데
0: 네네.
1: 잠깐 쉬는 공백 기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학이 발전하면서 사물놀이로 변했고 그 사물놀이 속에 복구라는 악기가 없어. 복구가 왜 없을까? 왜 이렇게 소외당했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선조로부터 이렇게 가르쳤던 그 부분을 무대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0: 네.
1: 네.
0: 그래서 무대화를 해야 더 많은 사람이 볼 것이다.
1: 그렇죠.
0: 성공하셨네요.
1: 아직도 그 제자들이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
0: 네.
1: 뭐라 그럴까 히든크가 이야기했듯이
0: 네.
1: 아직도 많이 배가 고픕니다. 욕심이 좀 많죠.
0: 아닙니다.
1: 죄송합니다.
0: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처음에는 그 전남 고흥 농고를 다니실 때
1: 네네.
0: 농악단을 만드셨어요.
1: 네네네.
0: 네.
1: 섬에서 이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살다가 육지로 유학을 나왔잖아요. 고흥.
0: 아, 육지로 네. 유학을 가신
1: 그렇죠.
0: 거네요.
1: 그렇죠. 네. 나왔는데 농고에서는 그때 당시에 대체적으로 농고에 다 농학이 있었습니다.
0: 네.
1: 어디 학교 농고는 대통령상을 받았다더라.
0: 아.
1: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해오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0: 네.
1: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여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반대를 했어요.
0: 농학단 만드는 걸?
1: 네네.
0: 오.
1: 1학년 때?
0: 네.
1: 그래서 2학년 때 교장이 바뀌었네.
0: 네.
1: 아, 운명처럼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렇게.
0: 네.
1: 그렇게 해서
0: 네.
1: 또
0: 갔습니까?
1: 건의를 했죠.
0: 네.
1: 와 좋다.
0: 와 네. 아니 두 분 교장 선생님이 너무 반응이 다른 거 아닌가요?
1: 네, 다르죠.
0: 네.
1: 그렇게 해서 이제 60명을 1학년, 2학년을 모집해서 제가 농학 반장을 3학년 때까지 하면서 초창기 때는 제가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방송환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0: 네.
1: 그분을 모셔서
0: 네.
1: 저희들이 배우고 발전해서 한국민속촌까지 입단을 하죠. 농학단으로.
0: 네. 그렇게 고등학교 때 농악단까지 만드셨는데 대학에서는 무용을 전공을 하셨어요.
1: 또 무용을 하게 된 이유는 농악을 하다 보니까 농악의 또 발자취가 뭐냐 몸짓 아니야 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것도 저 또한 다른 친구들도 있지만은 정인삼 선생님 민속촌의 정인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0: 네.
1: 너네는 무용과를 가라. 무용과를 우리가 남자가 왜 무용을 해야 되지 그때 당시에 그랬었는데 막상 가서 해보니 아 바로 몸짓의 언어가 이거구나 그것을 느꼈죠.
0: 네. 네. 그럼 이런 경험들이 밑거름이 돼서 결국 이제 서한우 벚꽃춤이 탄생을 한 거고 네. 또 벚꽃춤을 알리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벚꽃춤 보존회 이사장도 네, 네. 현재 맡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상도 수상을 하셨고요. 그렇죠.
1: 고맙습니다. 네.
0: 네, 그 아까 지금 인터뷰하면서 내내 어린 시절에 이러이러 이런 게 하고 싶었다는 거를 거의 다 이루고 사신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 요새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면서요?
1: 네, 외국인들이 요즘 몇 년 전부터 뭐 독일, 또 미국, 일본, 또 중국 학생들이 이제 교환 학생들 있잖아요.
0: 네.
1: 아서 저한테 이제 배우면서 제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참 보면은 너무 행복하죠 저는. 그래서 야, 우리 복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렇게 파생될 수 있겠구나 우리 문화가 네. 이런 어떤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0: 계속 더 알리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군요.
1: 네네네.
0: 이러다 전 세계인이 복구춤을 추겠어요.
1: 아 그러려고요.
0: 아 그렇게 만드실 건가요?
1: 네, 죽기 전에는 꼭 될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서한우 설장구춤을 보여주신다고요.
1: 네네네. 네. 설장구는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고 신기남 선생님,
0: 신기남 선생님, 예,
1: 그다음에 고 김병섭 선생님,
0: 네.
1: 예, 이 두 분한테 특히 많이 배웠는데 그분들의 그 몸짓과 가락이 굉장히 그 섬세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장구를 추면서 제가 느끼는 서한우째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이렇게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구석에는 또 발짓과 네. 어떤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의 그 맛이 많이 파생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네. 네.
0: 많이 벌써 네, 자기화를 하셨군요.
1: 네네네.
0: 아 그러면 이번 무대도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자 그럼 서한우 설장구춤 지금 바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영남대학교 해금 전공자들로 구성된 해담입니다. 해담은 해금에 담다라는 뜻이고요. 해금에 다양한 풍류를 담아서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특히 해금 고유의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고요. 해금을 음역대로 세분화해서 연주를 한다는데요. 오늘 무대에서도 이 기존의 해금보다 음역이 더 낮은 저음 해금과 중음 해금이 등장한다니 이 점도 기억하시면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남 해금 앙상블 해담의 지영이째 경기 시나위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이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When did it all begin? The beginning of joy embedded in daily life, where steps of learning meet a bigger world and history coexists. The legend continues. Innovative technologies come together to unfold a new future, building a better tomorrow. A joy accessible to all. Always present in your daily life. JDC.
1: A fresh summer day.
2: 돌 진검다리길. 야, 참 이게 지금 계절은 정말 지금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Sunday
1: morning rain. Embracing this warmth and excitement, I'm thinking of taking a light stroll around the village. Along the Chulangcheong stream, where millions of roses create a spectacular sight, a place where you can feel happiness filled with the scent of flowers amidst your weary daily life. This is Chungnang-gu Seoul. The vibrant roses seem to soothe my heart in their own special ways.
2: Yeah, 꼭 멀리 떠나야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버스나 기차 혹은 비행기를 타고요. 그런데 요즘은 내 주변 가까운 곳, 잘 몰랐던 곳, 혹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꽤 좋은 여행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중랑구의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들로부터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ungnang-gu in June, filled with fresh greenery and little moments of happiness found in between. Now, let's take a moment to escape from the bustling daily life and immerse in subtle memories. At times, the old shops that have always been there feel like a part of the everyday scenery along the paths we take. I visit a space that has become a part of the town's landscape.
2: 야, 여기는 그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자주 보던 옛날 사진관 같은데, 야, 너무 반갑네요. 이 간판부터 입구까지, 아, 너무 정감이 갑니다. 야. 실례하겠습니다.
3: 아, 네,
2: 안녕하세요. 아, 네. 예.
3: 아, 반갑습니다.
2: 아, 예, 예. 아유, 예.
3: 아유, 많이 뵙던 얼굴이십니다.
2: 아, 알아보시겠어요?
3: 아, 그럼요.
2: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여기 제가 딱 봐도 정말 네. 오래된 사진관 같아갖고 네. 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3: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2: 여기서 이 사진관 운영하신 지 한 얼마나 되셨어요?
3: 지금 42년째 하고 있습니다.
2: 42년이요?
3: 네.
2: 야,
3: 이 자리에서만 그냥 42년 하고 있습니다.
2: 야, 대단하시네요.
3: 아닙니다.
2: 네. 그래, 오래된 사진관인 네. 만큼 네. 제가 믿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3: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2: 그래서 믿고 네. 오늘 저도 사진을 좀 한 장 찍을 수 있을까 해서요.
3: 아, 그럼요.
2: 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It's a must that I tidy up myself before a photo shoot.
2: 아,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거울 보면서 네. 이렇게 머리도 좀 만지고
3: 네.
2: 어, 여권 사진도 그렇고 여권 사진 보면은 이제 또 이게 귀도 잘 나와야 되고 네.
3: 네, 요즘에는 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마하고 눈썹이 잘
2: 아 이마하고 눈썹이 잘 중요하니까 네. 아 제가
1: A photo studio with a 42-year-old history. Wow, feeling a bit nervous.
3: 엄마, 네, 좋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은은듯하게 살짝 미소. 아, 이가 보이면 안 되고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네, 아이 좋습니다. 네. 자, 하나, 네, 미소 조금 더 진하게, 네, 네 하나, 둘,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한 번만 아, 더 하겠습니다.
2: 예, 예.
3: 네.
1: Taking photos at the local studio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fills my heart for some reason.
2: 그, 사실 예전만 해도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였어요. 어디 여행 가면 꼭 사진을 남겨요.
3: 그렇죠.
2: 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3: 네, 맞습니다. 네. 추억은 10년, 사진은 100년 그랬습니다.
2: 네, 그래갖고 네. 제가 그 얘기를 까먹지 않고
3: 아, 네. 아,
2: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3: 아이고, 고맙습니다.
2: 네, 제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참 사진이 소중하고 네.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2: 네, 아, 고맙습니다. 오래된 만큼 이 마을의 역사와 가족의 역사가 이 사진관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2: 아, 그래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3: 네, 네.
2: 가족들의 사진인 것 같은데.
3: 예, 그렇습니다.
2: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3: 아, 네. 네. 이 동네에 성화봉송을 했었거든요. 네. 구주자로. 그래서 그때 우리 애기도 어렸을 때인데 그때 내 친구 기념으로.
2: 야, 88 올림픽이 기억납니다.
3: 아, 그랬어요.
2: 그때 성화봉송을 하신 거죠?
3: 네.
1: A place where he has poured his youth, a cherished place that holds the lives and memories of owner Nam Tae-suk and his family over the past 42 years.
2: 항상 저는 뭐 이제 저희 본가 이제 집에 가면은 한 번씩 추억 되새기면서 보게 되는데 앨범을 네. 요즘은 이런 광경 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너무 다 디지털화돼갖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다 사진 찍으니까요. 예전만 해도 저 이제 필름 사진 찍을 때만 해도 뭐 24방, 뭐 36방,
3: 그렇죠.
2: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네. 필름을 항상 이제 맡길 때도 이제 그 필름 보면서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쳐갖고
3: 네,
2: 이렇게
3: 네, 네, 맞습니다.
2: 그 기다리면서 막 설레는 그렇죠. 거 많이 느꼈었거든요.
3: 지금은 이제 그 디지털로 갔으니까는 추억이 별로 없을 거고
2: 네.
3: 옛날에는 앨범에서 필름을 사진 찍어서 필름 맡겨서 찾아서 또 앨범 정리하고 네. 그런 게 추억이거든요.
2: 맞아요.
3: 근데 앞으로는 진짜 젊은 사람들은 네. 추억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음이
2: 그게 아쉬워요.
1: Mr. Nam has kept every single camera he has used thus far.
2: 필름 넣고 예 아 이런 거 많이 찍었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안 네, 하고 항상 둘에 찍더라고요. 항상.
1: It conjures up memories from that time like a beautiful panorama. It's the well-worn cameras, the old space, and the owner that have captured countless precious moments, allowing many to hold on to their memories for years to come.
2: 그러니까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그 당시에 참 획기적으로 연출하신
3: 이제 필터를 사용해
2: 가지고 네, 여기 이 배경은 약간 포커스 날려주셔 갖고
3: 그렇죠, 네.
2: 빛발에 빛을 네, 번지는 네. 효과로
3: 이런 거는 또 네. 이제 포커스 확 퍼지게끔
2: 네.
3: 번진 효과 또 여러 가지 이런 효과
2: 야
3: 그 당시, 약간 그 당시 유행했던 거가
2: 약간 이 어떤 여행 스케치 자켓 사진 같은 예
3: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2: 오,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어떻게 연출하는 거예요?
3: 그것도 이제 그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삼각 필터에서 세 분류로 나눠서 찍히는.
2: 네, 야.
1: Though many of the nearby photo studios have faded away over the years, the owner hopes to remain a lasting presence for those who have shared those memories.
2: 이제 중랑구의 먹자 거리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오래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1: With lingering emotions, I take slow steps forward again. Though it seems like a familiar sight we see every day, the unique charms and expressions of each neighborhood start to reveal themselves if we pay a little more attention.
2: 야, 예전에 제가 중랑구 여기 상봉에 왔을 때는 이런 대형 마트나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건물이 없었었어요. 와, 많이 변했네요. 야. 어? 야. 이런 고층 빌딩 사이로 특이한 간판의 이름에 서점이 있네요. 저는 그 저희 아내랑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작은 책방, 서점들을 항상 눈여겨보고 항상 들어가 보곤 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1: Let's take a moment for a while in a place that resonates with my heart.
2: 향긋한 커피 냄새도 나고요. 아,
4: 안녕하세요.
2: 예,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여기 조그마한 서점이 책방이 있어요. 근데 또 제목이 또 특이해서 바람길이라 그래서 네, 정말 밖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바람 타고서 왔어요.
5: 바람 났습니다. 네. 사실 제가 바람하고 길을 좋아해서 저희 여행지 판매하는
2: 아, 그러세요?
5: 여행 서점이거든요.
1: This must be the essence of what makes a neighborhood stroll so delightful.
6: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 18년 정도 했었어요.
2: 네.
6: 그리고서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1년 정도 세계여행을 배낭을 메고 여행을 다녔거든요. 여행을 좀 좋아해서. 네. 그래서 여행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여행책을 판매하는 여행서점을 하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람하고 길이었어요. 아. 여행하고 다 맞는.
2: 그래서.
6: 네. 그래서 바람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또 찾아보면 바람길이라는 뜻이 골목 사이사이로 바람이 다니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네. 그래서 이 공간이 문화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훅 네.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2: 그러니까 이게 골목골목이 바람에 따라서 타고 왔습니다.
6: 네.
2: 그러면 지금 이 서점 책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겸 지금 여행 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거죠?
6: 그렇죠. 여행책도 쓰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출판사도 같이 하고 있고.
2: 아, 그러세요. 네. 뒤에 보니까 아주 여러 나라의 그 여행 책들이 많이 있어요.
6: 네네.
2: 근데 이 동네에서 이 책방 서점을 하시니까 이 중랑구에 관련된 책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6: 근데 너무 잘 맞추신 것 같은데.
2: 아,
6: 네. 네. 제가 이쪽에서 서점을 한 지 지금 8년 정도 되고 중랑구에 산 지가 한 40년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서점을 오랫동안 했으면 중랑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는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는 요 중랑이라는 오! 책이 그 책입니다.
2: 아, 있네요.
6: 네. 진짜. 요 책 잠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백꽃이에요. 네. 중랑구의 꽃이 백꽃이거든요.
2: 아, 대표할 만한.
6: 네, 네. 그래서 상징물이 백꽃이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는 게 목차인데 책에 저희가 한 23곳 정도를 소개한 건데
2: 네.
6: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딱 보시면 어린 왕자의 보화배? 그래서 모자 속에 뱀 들어있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중랑구도 이렇게 잘 모르는 곳들이 많이 있다. 야. 이런 의미를 담아서 표지를 만든 그런 책입니다.
2: 이야, 다 의미가 있네요.
6: 그렇죠. 네.
2: 와, 그럼 이거, 우리 사장님.
6: 아, 네, 맞습니다.
2: 직접 글. 네. 이야.
6: 네. 여기가 상봉터미널하고 망우역이 요 근처 저희 서점이랑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2: 네.
6: 근데 상봉터미널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거든요.
2: 제가 지금 여기 올 때 보니까
6: 네.
2: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6: 네, 네.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또 망우역하고 상봉역은 부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상봉터미널과 망우역의 완벽한 세대 교체예요.
2: 네.
6: 그래서 이만큼 이쪽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또 수용하기 위한 다른 것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곳이 저희 중랑구라고 생각합니다.
2: 아, 그렇군요.
6: 네.
2: 살은 찌라고 있지 빠지라고 있지는 않은가 보다. 아, 나이살이 참 무섭습니다.
1: Understanding the value of what is forgotten and fading,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memories and documentation, artist Park Soo-hyun continues to encapsulate the past and present of Chungnang. Though I wish to remember all the landscapes I've encountered in Chungnang, knowing that some will inevitably fade from my memory, I choose to preserve them in this way. I asked her to join me for a brief stroll through the neighborhood. First, I made my way to Sangbong Terminal, a place that has shared a long journey with the residents of Chungnang, but is now no longer in operation and soon to disappear.
6: 실은 제가 이제 고3 올라갈 때였던 것 같아요.
2: 네.
6: 근데 너무 어느 날인가 학교 문학까지 갔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서 뒤를 돌아 나와서 상봉터미널로 처음 와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춘천에 갔어요.
2: 혼자서요?
6: 네. 겨울방학 때. 그래서 춘천에 가서 그 고3 올라간 그 나이에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꽁꽁 얼어붙은 공지천을 봤었거든요.
2: 네.
6: 그게 저한테 있었던 첫 일탈이에요.
2: 네.
6: 그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혼자만의 여행이 지금까지도 여행을 다 좋게 만드는 저한테 기억이 남는 것 같고 그래서 상봉터미널은 저한테 약간 자유?
2: 뭐
6: 무언가 할 수 있다? 내지는 좀 편안함?
2: 네.
6: 그런 걸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1: A place filled with personal memories, Sangbong Terminal after 38 years of history is now on the verge of becoming a distant memory.
2: 저는 사라지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어 갖고 다행인 것 같고
6: 네.
2: 나중에 여기 오셔 바뀌어진 모습을 봤을 때 그분들한테 여기가 예전에 상봉터미널이 있었던 자리야.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갖고.
6: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군대 가셨던 강원도 쪽에서 군대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쪽에서 버스를 많이 타셨으니까 네. 아마 이제 없어졌던 소식을 들으셨을 때 좀 아, 옛날 생각도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2: 여기가 이 터미널이 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동네 주민분들의 교통의 요지라고 하더라고요.
6: 그렇죠, 그렇죠. 네. 실은 이 동네가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네. 여기 터미널도 있고 뭐 지하철역도 있고 많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때도 여기가 교통의 요지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강원도 쪽으로 부임 나가거나 하시는 관리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랑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그다음에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 이제 부임지로 가는 곳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실은 그때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와, 그렇구나.
1: The terminal once had an average of over 20,000 passengers per day. May this place, steeped in the lives and memories of others, be remembered for years to come. As times change, places and buildings inevitably undergo drastic overhauls. Despite the changes, I stopped by this place, known by the locals to still retain the town's long-lasting charm. Stepping out on the opposite side of Mangu Station, I came across a serene alleyway and single-story homes, quite different from the towering skyscrapers. Let's have a moment to soak in the village's calmness and relaxed vibe. Two distinct landscapes divided by a single station, it illustrates how the boundary between past and present intertwines and thrives.
2: 여기 참 옛날 집들이 많이 밀집돼 있네요. 이 골목길은.
6: 그렇죠. 네. 아까 걸어오시면서 지금 쭉 보신 것처럼 네. 좀 아까 보셨던 그런 고층 건물들이 있는 거를 역을 사이에 두고 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2: 네.
6: 저는 이 길을 걷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고향이라면 고향이랄까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바깥에는 약간 되게 상업적인 도시라면 여기는 네. 사람 사는 동네, 잠잘 수 있는 곳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2: 여기 저희 이제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또 학교가 있어요.
6: 네네.
2: 그래서 아이들 목소리도 들리고 참 정감이 가는 그런 골목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6: 근데 아. 골목길을 이렇게 걷다가 보면은 네. 그 집의 주인들의 성격들이 보이거든요.
2: 네네.
6: 그래서 보면은 어느 집에는 굉장히 옛날 차인데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차가 이렇게 놓여 있는 집이 있어요.
2: 네.
6: 아, 이 집 주인은 굉장히 꼼꼼하신 성격인가 보다. 좀 걷다 보면 오토바이 같은 것도 보이는데 아, 이분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아파트는 다 똑같으니까 어떤 단지를 걷더라도 어떤 성격을 느낄 수 없는데
2: 네.
6: 단독주택 이나 골목들은 그런 그 집주인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공간이어서
2: 맞습니다.
6: 걷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 특히 이게 여기 집들 보니까 문득문득 빨랫감들이 빨랫줄은 아니지만 빨래를 이렇게 넣는 모습들이 좀 간간히 보여서
6: 네.
2: 저런 취향이시구나.
6: 아, 옷을
2: 옷 보고서도.
1: It's a warm alley filled with the unique expressions of each home, colorful and fun imaginations in a familiar place. Perhaps that's the true beauty of exploring alleyways. And if you feel tired while walking,
2: 약간 녹여갖고 일부러 진짜 쭈쭈거리 맛있다 이거 오리지널.
1: You can stop and take a break anywhere. The sights from today and this refreshing taste will surely remain in my memory for a long time.
2: 그리고 저희가 골목길도 둘러보고. 아, 추출해질 타이밍에
6: 네.
2: 좋은 향이 어디서 나오는데
6: 네. 예. 바로 이곳입니다.
2: 이곳입니까?
6: 네, 지금 여기 끓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2: 네네네. 오.
6: 여기는 국밥집입니다.
2: 아유, 국밥집이에요?
6: 네, 근데 국밥집인데 장사를 4시서부터 시작하시는 그런 집입니다.
2: 와, 벌써 이 사골 우린 육수향이 확 나면서
6: 그쵸.
2: 옛날 정서와 이 갬성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6: 네,
2: 와.
6: 여기 앞.
1: Traces of time woven throughout every corner. This place, a long-time gathering spot for Chungnang residents to build memories, is now run by the son, continuing the legacy of his mother, the original owner. The owner has been lovingly maintaining the space for the past 10 years, ever since his mother suddenly fell ill and could no longer run the business. Above all, he has a deep desire to preserve this place as a space of memories for the customers who have visited since his mother's time.
2: Sir, 정말 빨리 맛보고 싶었는데.
4: 아, 예, 예.
2: 아니, 여기 이 가게 식당 예. 영업 시간이 오후 4시부터예요. 아, 이유가 예. 있습니까?
4: 아무래도 매일 도축하는 거에 받아다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뭐 지방 여기저기서 올라오긴 하는데 근래에는 한 편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다. 뭐 기왕이면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좋은 고기야.
2: 야, 손님들 고객님들한테 정말 신선한 고기를 그치? 드리고 아, 싶어 갖고 예. 이제 걷다 보니까 예, 예. 먹자골목이라고 써여 있는데.
4: 아, 예, 예.
2: 예전에도 여기 먹자골목 돼 있었었나요?
4: 아마 아주 오래 전에는 여기가 이제 그 개천자리여가지고 네, 그거 메꾸고 이제 공사하면서부터 조금씩 상권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6: 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가 상봉시장이라고 네. 되어 있었고 그때는 네. 이제 하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2: 여기가 하천이 흐르던 곳이에요?
6: 네. 이 앞쪽으로 하천이 쭉 흐르고 그 양쪽으로 네. 시장이 쭉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참기름 짜는 집도 있고 과일 가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다 이거를 메우고 그다음에 길을 만든 다음에 음식점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2: 네.
4: 맞아요.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저도요.
2: 네.
4: 옛날 얘기들이라서 아마 역 들어오고 나서 망우역, 상봉역 그리고 뭐 이마트 생기고 그리고 나서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6: 네. 네. 그 요즘
4: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가 네. 막 도착했고
2: 아 맞다. 오늘 도착한 고기로 아, 해서 네. 예, 한 거니까.
1: Originally a spot serving ugaji gukbap made from simmering bone broth, it now also offers fresh beef sashimi and tatar. Finally, it's time for a bite. Oh my goodness. There's a reason why people have loved this place for so long.
2: 장사를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이 동네를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4: 네네.
2: 오래된 것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시면 좀 서운하기도 하시고 마음이 좀 짠하실 네네. 것 같아요.
4: 네, 물론 그렇기도 하죠. 손님들도 항상 그렇잖아요. 뭐 영원한 손님도 없고.
2: 네.
4: 그리고 손님들이 또 새로 오셔야지 저희도 계속해서 유지해서 장사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상봉동이라는 도시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변화하고 있는 곳이라서요. 여기서 예전 것과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조화롭게 이루면서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봐요. 사람도 그렇고 도시도 그런 것 같아요.
2: 어떤 이 오래된 가게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는 그 동네 분들한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6: 그죠. 처음엔 저는 여기 혼자 왔었고 그다음에 결혼한 후에는 신랑이랑 같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가는 떡볶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결혼한 제 친구들은 자기 아이들이랑 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라는 곳에 본인들의 DNA를 조금씩 심어놓는 것 같아요.
2: 네.
6: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오래된 가게라고 하는 거는 나와 같은 모습? 위자 내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기억되는 곳처럼 나도 남한테 그곳을 소개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 같은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4: 아, 제가 감사합니다.
2: 네, 저도 감사한 게 네. 오늘 이 맛봤잖아요.
4: 네.
2: 이 맛의 기억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오래도록 남아서 또 다시 이 동네를 찾으러 올 것 같습니다. 네, 아유.
1: With spaces and people like this, where we appreciate each other's presence and visits, I believe it's what makes life truly meaningful, allowing us to gather the strength to keep moving forward each day.
2: 아, 여기 또 이 동네 거리를 걷다 보면 잘 들어보시면 여기 미싱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아, 이 동네 분들이 이 미싱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고, 예. 그래서 보니까 아, 여기가 이 봉제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 여기 되게 오래된 섬유 공장, 봉제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2층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1: Chungnam-gu, home to a significant number of sewing companies in Seoul. It also has a notable share of the sewing industry within the district. In the 70s and 80s, during a time when the sewing industry thrived on exports, tasks that are now automated were once done by hand, reflecting the sweat and effort of many in the sewing community.
7: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가정용 미신기가 있어갖고 네, 미신기 갖고 있는 집안은 대단한들이 많았어요.
1: I think I'll chat a bit more with the owner here.
2: 또 과거에 이 공장을 운영하실 때 또 호황기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8: 아, 그럼.
2: 지금하고 그때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8: 지금하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없죠. 그리고 젊으신 분이 없고 네. 그때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거의 50대, 60대. 그러니까 능률이 그만큼 떨어지죠. 네.
2: 한창 호황기 장사 잘 되셨을 때는 직원 몇 명을 거느리시고 딱 이렇게
8: 그때 당시에는 한 4, 50명, 와. 40명 넘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할 때는 그러죠. 근데 이게 이동률이 많아요.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뭐 주위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직률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는 꾸준히 해왔다가 저 애들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지방으로 한 6년 가 있다가 네. 또 다시 하던 게 있으니까
2: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도 지금 공장 제조
8: 예, 이제 봤어요 많이 네.
2: 플라스틱 끈을 이제 제조를 하시다 보니까 저도 좀 각별합니다.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네, 남다른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데 올해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좀 힘드신 점은 없으셨는지 요즘이 좀 힘드시기도 하시죠, 요즘도.
8: 힘들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수출할 때는 거의 이 진짜 중남부 쪽이라면 그래도 알아주는 데이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아주 호황기였죠. 네. 근데 수출이 어느 시기에 한 2004, 5년 이럴 때 아예 외국으로 다 갔어요.
2: 옛날에 이제 메리아스라고 하죠.
8: 독립문에서 있었죠. 네? 독립문.
2: 아, 독립문. 네.
8: 거기서 그럼, 이제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독립문에 다녔던 사람들은 물어도 안 보고 사람을 썼어요. 이야. 체계적으로 그걸 다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예. 이제 일을 잘 한다는 거죠. 거기 자체 내에서도.
2: 우리 이 사장님과 가족에게는 이 봉제 공장, 이 미싱은 어떤 존재인가요?
8: 물론 사람들이 가족이라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같이 일하자 그러잖아요. 네. 근데 무슨 가족이냐고 이래요. 근데 저는 항상 가족처럼 똑같이 같이 일하면서 이 사람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뭐길래 지금 나한테 카메라 넘겼다는 건데요? 예? 다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2: 친구한테 너무 마음이 가지는 않게끔.

0: anywhere in his computer. It has been erased.
1: 야, 우정아.
0: His competition win 우정아, might get canceled.
1: 너, 의장한테 너가 만졌어?
0: Just then, he sees his winning photo again.
1: 아니야. 이따.
0: Was he just mistaken?
1: 아니, 왜...
0: But this time, he sees pictures he did not take.
1: 뭐야, 이건 또.
0: Someone has taken pictures
1: 왜 이래?
0: Of him. Did someone sneak into his studio? Actually, since Uno bought the camera, he has been suffering from nightmares. He shakes off his unease and gets back to work. After the shoot, he checks the photos. Oh no, they're out of focus.
1: 아이씨.
2: 판매자한테 연락은 해봤어?
1: 아, 어쩐지 싸다고 했어.
0: It seems that the camera is malfunctioning. Uno just managed to lure the seller out by arranging another second-hand transaction as bait.
3: 얼마 전에 저한테 카메라 파셨죠?
0: He catches the guy red-handed on the spot.
3: 저기요.
0: 잠깐만. The man's response is quite strange.
3: 뭐라세요?
0: He's terrified and is going blind in one eye.
3: 제가 진짜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괜찮을 거라 그래가지고.
4: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뭔데? 뭔 뭐길래 지금 나한테 카메라 넘겼다는 건데요? 예?
3: 뭐, 다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주위가 나타나는 거요?
0: In his face, Uno has seen him before.
5: 죄송한데 소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0: The couple from the nearby campsite. He explains that the girlfriend went missing that night, and because she kept appearing in his dreams, he ended up selling off her camera. Uno leaves the camera there and leaves. Oh, what is this? The camera is back in his studio. And Woojung seems strange off somehow.
2: 말도 없이 가면 어떡해?
0: What? Here Woojung is again. Why is the camera back with Eunho? A mystery that begins with a used camera. It is the movie Focu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It is the first feature-length film from the director. He says it all started with a dream.
6: 어젯밤에서 뭐 동료분들이 현실과 좀 사이에서 별다른 얘기를 하는 시기가 있는 게 다들 있더라고요. 그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또 꿈을 꿨는데 별벽에서 좀 떨어져서 그래서 막 손을 꺼져버리다가 자전거를 채워낼 때 하는 그 케이블 같은 거 근데 하필이면 그 케이블이 어떤 분이 이렇게 목 어깨를 이렇게 감고 있어서 그때 내가 그 케이블을 그 사람을 위해서 놓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버스를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0: Eunho is a photographer who gets caught up in a strange predicament after buying a used camera. But there's something suspicious about this character also.
7: 이 친구한테 너무 마음이 가지는 않게끔 조금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를 야하라고 뭐 욕을 좀 한다든가 호감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이 사진에 대한 엄청난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있는 친구구나 얘는 확고하게 믿고 맞다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는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0: Actress Cho Hye-jung plays the role of Woojung, the girlfriend who stays by Uno's side as he experiences strange events.
8: 우정을 연기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나한테 야라고 하고 나를 뭐 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9년 동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사랑하니까 사랑이 나한테 중심에 있으니까 다 안고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고
0: It is striking how an everyday object, a camera, becomes the starting point for bizarre events and horror.
6: 카메라를 뭔가 매개로 활용을 해서 하는 거, 공포의 장치로 쓰는 것들 꽤 많이 있지만 물리적인 장치로 쓰인다기보다 유무의 죄책감을 활용해서 심리적인 어떤 중압감이라든가 죄책감들을 카메라에 넣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0: Actor Lee Seok-hyung plays the role of Jung-seok, a mysterious figure holding the secret to the case.
7: 저희 영화에 귀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연기 귀신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의 연기로 어떤 영혼 그런 걸 집어넣은 작품이 바로 포커스입니다.
0: A mystery horror that sparks curiosity. This is the movie Focus. K's story highlights this character in focus.
4: 지금 뭔데? 뭔 뭐길래 지금 나한테 카메라 넘겼다는 건데요? 예?
3: 다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0: After he buys a used camera, he gets embroiled in a strange situation. Photographer Eun-ho, actor An Dong-gu, who left a mark in previous roles, delivered a passionate performance. He vividly portrayed not only the emotion of terror, but also a yearning for success.
7: 물리적인 선택도 내 선택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0: Watch to see what his ambitions bring about. A mystery horror with a fresh sensibility. This was the movie Focus.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boost the global eco-friendly energy industry, Eco and Dream specializes in developing precursors for the batteries of electric cars. Based on the customized production capabilities, the company has produced high-quality precursors that can decide the performances of vehicles. We explore Eco and Dream, whic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chieve global carbon neutrality. This is the Saemangeum campus of Eco and Dream, which is located in Gun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the first generation business in the Korean battery materials industry, the company has developed original technologies for secondary battery materials as well as environmental catalysts. With the aim of creating eco-friendly values for a better future,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in the fields of environmental and energy technologies.
1: 에코앤드림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 활물질 전구체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소재 기업입니다. 환경 촉매 분야에서 축적한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확장하였으며 고객이 요구하는 고품질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0: Precursor refers to a core component that decides the performances of electric car batteries. Different types of raw materials, mixing ratio and sizes of particles decide the quality of batteries. The company has provided high nickel precursors, which have a nickel content of 90%. It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driving range of electric vehicles.
2: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활 물질 전구체는 양극재의 구조와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로 에코인드림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enhanced performances of batteries, the premium precursors of the company have been widely provided through the global energy supply network.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mass production system, the firm has constantly boosted cooperation with the global completed vehicle and battery makers.
2: 저희 에코앤드림은 고객이 요구하는 배터리 성능에 맞춰 금속 조성, 입자의 크기와 구조, 물성을 정밀하게 설계한 맞춤형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드니켈부터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전구체까지 폭넓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Eco and Dream has implemented production facilities that can manufacture precursors in various sizes, shapes, and properties. It has spearheaded effort to increase the energy density and safety, which are required elements for highly functional batteries.
2: 전구체의 품질은 공정 변수와 이물 관리를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에코앤드림은 이러한 핵심 공정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18년간 축적된 생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정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캠퍼스는 에코앤드림의 역량을 담아낸 최고의 양산 설비로 뛰어난 전구체 품질과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0: High-quality precursors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nergy density and stability of batteries. Also, the company has strived hard to minimize the use of energy as well as industrial water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3: 저희 에코앤드림의 생산 공정은 생산 공정과 함께 EW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구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수는 증발 농축기 등을 통해 공정수를 회수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수된 농축수는 공정 내 재사용하고 황산 나트륨 등 염 성분도 회수해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Echo and Dream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high-performance, high-nickel precursors. What is more, it has focused effort into increasing the driving range and maximizing the performances of batte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precursors, it has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new battery materials.
3: Ecoendream은 소재 기술 기반 기업으로서 촉매 소재와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현재 보유 특허는 총 38건이며 이 중 20건이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특허입니다. 또한 최근에도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기술 4건을 추가로 출원하며 차세대 소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The improved capabilities of the company have already gained recogn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battery supply networks.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field by developing core materials and technologies for the future battery industry.
1: Ecoendream의 목표는 전구체 제조 기업을 넘어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이니켈 전구체를 비롯해 LMR, 고전압 미드니켈, LFP 등 차세대 전구체 개발을 지속하여 고객의 다양한 배터리 플랫폼에 대응하고 있으며 전구체 전해질 사업 분야에도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생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이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되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소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Echo and Dream has developed core materials that can protect the environment and save the planet. And it is expected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as a provider of eco-friendly mobility solutions.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진짜요? 네.
2: 그러면 따로 웨딩 사진을 전에 찍으신 적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3: 우리는 결혼식도 웨딩 사진도 아직 찍지 않았어요.
1: 네. 진짜 오늘 너무 특별한 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 완전 꾸꾸꾸여야 될 것 같은데요?
1: 어떤 컨셉이 좋을까요?
3: 저는 수지.
2: 수지!
3: 네, 수지 스타일로.
1: 수지 스타일.
2: 되게 맞아요. 예쁜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수진님?
1: 그렇죠. 또 1, 2화랑 다르게 한국 여배우? 이제 아이돌을 넘어서 여배우 스타일의 메이크업인데.
2: 그럼 너무 기대돼요.
1: 시작을 네. 또 해볼까요? 이제 매직 핸즈 시작해야지. 피부가 굉장히 건성인 것 같아서 맞나요?
3: 네, 맞아요.
1: 엄청 건성인 것 같아서 패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
2: 메이크업 전에 패드를 올려놓으면 확실히 화잘먹 피부가 되나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바르고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방치를 해두는 게 이제 피부가 흡수를 하기가 좋죠. 그래서 보통 저도 메이크업 좀 중요한 촬영 있을 때는 조금 한 10분 일찍 일어나서 시트 마스크 같은 거 붙이고 피부에 수분을 싹 먹여주는 편입니다. 밤도 쫙 발라놓고.
2: 수진님 메이크업은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1: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수진님의 그 드라마 속 메이크업을 보면 약간 좀 성숙해 보이는 메이크업 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런 핑크보다는 조금 톤 다운된 이런 핑크를 쓸까 생각 중.
2: 수진님은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3: I'm a huge fan of her since she was a part of group Miss A.
2: 그 그룹 때부터? 몇 년 된 거? 7년?
1: 미세이도 벌써 한 10년 되지 않았나?
2: 10년?
1: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 제가 프라이머를 아주 소량을 쓸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모공이 있는 부분? 눈꺼풀 정도? 약간 요 정도?
2: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1: 이분은 건성이라서 이거 많이 바르면 너무 건조해요. 살짝 주름에 끼는 느낌이 나는 곳 정도? 이제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을 좀 섞어서 써볼까? 컨실러 단독은 조금 건조하기 때문에 좀 섞어서 묽게 만드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동양인 피부에 메이크업 많이 해봤는데 이제 확실히 다른 점이 붉은기와 푸른기가 동시에 투명하게 존재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커버를 먼저 해주기 위해서 그린 컬러를 살짝 올리고 있거든요.
2: 소량만 올려야 되는 거죠?
1: 그쵸, 엄청 얇게.
2: 거기에서 혹시 보라색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1: 보라색은 또 웃긴 게 보라색은 노란 피부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인 분들은 약간 노란기가 있잖아요. 칙칙한 노란기, 약간 간이 안 좋을 때 나오는 노란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보라색을 얇게 바르면 좀 푸르게 커버가 되는 거죠. 반대 색깔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밑에 또 푸른 느낌은 살짝 이제 핑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얇게 파데를 올리도록 할게요.
2: 근데 보통 파데하고 컨실러 하지 않나요?
1: 맞아요. 그 방식도 있는데 코렉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좀 맞긴 하죠.
2: 근데 뭔가 좀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뭔가
1: 저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피부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 수지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눈, 코, 입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서 오는 그 매력이 한 80%를 메꾸고 나머지 20%는 그냥 자연스러워.
2: 근데 진짜 무결점 피부 같아 보여요. 그렇게 하니까.
1: 점점 하고 있어. 무결점 피부를. 거의
2: 진짜 오늘은 피카소. 피부... 펜슬을 한 번 더 하는 그쵸. 거죠?
1: 살짝 페일한 느낌을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아서 약간 노란기가 들어간 컬러를 쓰고 있습니다.
2: 그럼 오늘은 딱 단계가 있네요. 처음에는 컬러 컬렉터로 필요한 부분을 잡아주고 파데를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컨실러를 한 번 더.
1: 세팅을 할 때는 또 파우더를 살짝 묻혀주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하면은 이제 좀 세팅이 되는 거죠. 사실 신부 화장이 또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 아, 맞네요.
1: 계속 촬영을 하고 뜨거운 조명 밑에 있으면
2: 지금 피부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Okay, are you ready?
3: Yes.
2: 짜잔!
3: 와우.
2: 마음에 드세요?
3: My skin looks so clean.
2: 완전 클린 걸이에요.
1: 이제 본격 약간 한국 스타일의 눈화장을 올려볼 거라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2: 어떤 컬러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1: 지금 완전 미지근한 색깔이요.
2: 미지근한 색깔이면 약간 웜톤?
1: 미지근한 게 뭐지? 브라운? 일단 채도가 낮은 거지.
2: 채도가 낮은
1: 이게 약간 힘이 없는
2: 색깔?
1: 미지근한 게 말 그대로 미지근한 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미지근한 컬러를 미지근 메이크업을 하려면 거의 다 쉐딩으로 연결을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톤을 거의 좀 통일해주는 느낌으로 최대한 좀 번지게.
2: 지금 뷰러 하시는 거죠?
1: 한 가닥을 올려볼까?
2: 전 이 방법은 한국에서만 쓰는 거지.
1: 이게 바로 코리안 메이크업이지.
2: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1: 맞아.
3: 저거 무서워요.
2: 쌤도 붉은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왜냐면 이게 동양인 털이 달라요. 굉장히 직모로 밑으로 뻗어 있는 편이라서 이런 굴 없이는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연한 메이크업일수록 사실 또 아이라인 같은 건 또 살려줘야 돼. 선적인 느낌으로 포인트는 있어야죠.
2: 뭔가 지금 수지님도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눈인데?
1: 수지님 보니까 라인이 엄청 얇아요.
2: 지금 마스카라로 속눈썹 하고 계신 거예요?
1: 맞아요. 지금 마스카라를 그냥 브러쉬로 바르고 있어요.
2: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니까.
2: 아, 한 올 한 올 이렇게.
1: 그쵸. 이미 눈썹이 좀 진하니까. 원래 있으셔가지고 아주 쉐딩하기가 편하네. 진짜 그림자 색깔?
2: 혹시 MBTI 테스트 해보셨어요?
3: 해봤어요.
1: 뭐예요?
3: 저는 ISFJ.
2: 아니었구나. 네.
1: 우리 엄마인데? ISFJ.
2: ISFJ?
1: ISFJ는 약간 소심한데 MBTI 좋아해가지고.
2: 저도 좋아해요, 그거.
1: 약간 소심한데 또 간단히 있어. ISFJ. 제일 좋아하는 MBTI 있어요? 친구로서?
2: 있어요. 저 ESFJ.
1: ESFJ 사교성이 좋아.

0: 네.
1: 아, 저 그렇게
2: 또 영이 있을
1: 맞아,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3: 우리나라.
4: 약간 스킨톤의 애교살 펜슬이네요.
3: 맞아요.
4: 러시아에서도 애교살 그리나요?
5: 아니에요. 이거도 K뷰티.
0: K뷰티.
3: K뷰티 중특.
1: 눈에 약간 아주 오묘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어. 뭔가 살짝 미지근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괜찮겠다, 이거.
4: 이 지금 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1: 펄 들어왔어요. 펄을 은은하게 올리려고. 좋아. 그다음에 블러셔가 우리가 어땠죠?
4: 블러셔는
1: 약간 좀 또
4: 미지근한 것 같아요.
1: 아, 미지근하네 오늘. 정말 미지근해 오늘 하루가. 네.
4: 크림 블러셔.
1: 그쵸, 그렇지. 요즘 또 이런 게 유행이니까. 마지막은 립입니다. 립이 또 포인트잖아요?
4: 색조로는 입술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1: 맞아. 입술 무슨 색을 해볼까? 좀 더 어두운 색깔. 제품을 뭘 쓰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돼버려서 다섯 개 버려. 다섯 개 버려. 약간 보면은 눈화장이랑 입술 좀 다르게 했더라고. 약간 코랄은 아니던데? 몇 분 지났어요, 우리?
4: 이거 시작한 지 92분.
1: 92분이야 됐어?
4: 어, 그럼 진짜 한 번 더 하시네요, 컨셉은. 다섯 번. 5단계째.
1: 5단계째.
4: 약간 보정해놓은 느낌? 실제로 봤을 때? 90분에 걸쳐서 태웠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죄송. 너무 예쁘죠?
5: I look so different.
1: 좋아요.
4: 아니, 여전히 너무 예쁘시지만 뭔가 느낌이 되게 달라졌어요.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5: 마음에 들어요. So different because I never usually draw eyeliner in this way.
4: 근데 너무
5: But 새롭고. looks really good. Thank you.
4: 너무 예뻐요.
1: 다행이다.
5: 마음에 아주
1: 감사합니다.
4: 입고 하시네. 이건 완전 공주.
1: 수지 씨 스타일 아니야? 짜잔.
4: 따란.
1: 오, 나와요. 오, 나와요.
4: 어때요?
1: 너무 예뻐요.
4: 완전 공주예요.
1: 와, 진짜 너무 잘 골랐다. 대박.
4: 오.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뻐요.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5: He's gonna be surprised.
4: 진짜?
5: For sure.
4: 그러니까 이렇게?
5: 예. Yeah.
4: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1: 신랑 입장. 아니! 결혼식이잖아, 완전 너무 멋있어!
4: 또 완전히 꾸미셨는데 기대되세요?
6: 살짝 긴장되네.
4: 긴장.
1: 긴장.
4: 결혼식이에요, 지금
1: 신랑
4: 완전.
1: 신랑 입장. 뜬뜬뜬.
4: 찐바늘인데요? 찐바늘. 예쁘죠?
1: 어, 너무 멋있다. 어, 둘이 너무 닮으셨어.
6: 끝스 입어.
4: 끝스 입어? 예뻐요.
6: 예뻐요.
1: 어, 왜 이렇게 흐뭇하지, 두 분을 보는데? 너무 흐뭇해.
6: 그 결혼은 일찍 했지만 결혼식을 못 했었는데 뭔가 살짝 기분도 네.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요.
1: 우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네. 들고
4: 엄청 티라고 하셨는데
1: 나 어, 제니가 찍어. 내가 들게. 어.
4: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1: 간다 간다.
4: 이런 식으로 너무 예뻐요. 잠시만요. 좀 진짜 잘 찍고 싶어.
1: 안 되냐?
4: 여기가 더 예쁠 것 같아. 잠시만요.
1: 아니면 여기에 서시면 여기로 될까?
4: 좀 더 가까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너무 예뻐요.
1: 오, 사랑스럽다. 어, 사랑해, 사랑해.
5: Today I tried Suzy's hairstyle, makeup. I really liked it, enjoyed it. And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surprise my husband and to take wedding pictures which we couldn't take yet.

0: Buongiorno, my friends. 안녕하세요. Welcome to a new episode of our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deliciousness and, of course, the beauty of the traditional liquors of Korea. Today, I brought you, of course, in another special place. We are in Yesan, in Chungcheongnam-do region of Korea. And here, behind me, there's a Yedang-ho suspension bridge, which is one of the longest walkable bridge in Korea. But Yesan is not just these beauties, it's also delicious food. I'm pretty sure about that. So we have to go and discover it. But doing it alone is getting difficult always. So I called a friend. So now I think her train is going to arrive, so it's better we go to the train station to pick her up. Let's do it together. Let's go. My friends, we arrived at Yesan train station, and I can't wait to introduce her to you. And she will be the perfect guide for our journey. So I think the train just arrived, so it's time to call her, right? Ji-young! Oh, 왔어요!
1: Yeah! 오랜만이에요,
0: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충청남도 분이라서 많이 많이 안내해 주세요.
1: 아, 맞아요.
0: 많이 알려주세요.
1: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오늘은 예산역 바로 앞에 있는 예산 시장을 갈 거예요.
0: 네.
1: 특이한 점이 있어요.
0: 진짜?
1: 오일장.
0: 오일장?
1: 가보셨어요?
0: No. 우리
1: 오늘 갈 거예요. 갈까요? 보여드릴게요.
0: 가시죠.
1: 가시죠.
0: 가시죠.
1: 아, 바로 앞에.
0: 아, 너무 좋아요. 오.
1: 오일장 뭔지 아세요?
0: 오일장. 오일장 무슨 뜻이에요? 왜?
1: 오,
0: 파이브, 일, 데이, 앤 마켓.
1: 마켓. 그래서 5일에 한 번씩만 열리는 거예요. Not every day.
0: 5일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평일 한산 달라지는 거죠?
1: 5일은 달라져요. 근데 5일에 한 번씩만.
0: 이런 개념 처음 들었어요. 이탈리아에 그런 거 없어요.
1: 그래서 오늘만 열리고 내일은 안 열리고. 우리 오늘 온 거예요.
0: 그러면 여기 예산 뭐가 있을까요?
1: 예산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0: 두 가지?
1: 일단 첫 번째, 사과.
0: 사과?
1: 사과.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과하면 예산.
1: 예산세가
2: 최고.
1: 최고?
0: 최고.
2: 당도 높고.
1: 당도 높고.
2: 품질이 단단해. 딱 맞아. 뭐 조금
1: 산미.
2: 시고 달고.
1: 시고. 역시 산미가 있어야지 밸런스죠.
0: 맞아요.
2: 이거.
0: 오, 이거 예뻐요.
2: 3만 원 줘, 3만 원.
1: 봉지 주시면 저희가
0: 감사합니다.
1: 예쁜 걸로 골라볼까요, 싶어요.
0: 예.
2: 맛있어. 제 구멍당구만 맛있어.
0: 향이도. 원래 사과는 향이 그렇게 센 향이 나지 않아요.
1: 이거는 나죠.
0: 오케이. 역시 새로운 거 오늘도 이렇게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이거 분식. 와.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여기 다 예산 여기 근처에서 온 다 야채.
2: 예산도 나오는 거예요.
1: 예산
0: 로컬 인그리디언스. 로컬 인그리디언스.
1: 셰프님이 좋아하시는.
0: 저는 항상 로컬 인그리디언스 이렇게 찾는 네. 중입니다.
1: 제일 맛있죠.
0: 제일 맛있어요. 제일 신선하고.
1: 맞아요. 네.
0: 저는 아직 이런 걸로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얌바

0: 조금만 쌓아야 될 것 같아요.
1: 하나 드릴까요?
0: 조합이 해야 돼. 이거 한 바구니 이거 얼마예요?
1: 5천 원이에요.
0: 5천 원? 네. 오, 싸네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꿀.
2: 근데 다 진짜 엄청 싱싱해 보여요.
0: 그러면 이제 아마 부추.
1: 부추도 하나 드려요?
0: 네. 부추 그냥 이렇게 맛있고 그리고 너무 성량한 초록색이라서
2: 예,
0: 이렇게 좋아요. 이거 아래 있는 거 더. 예, 맞아. 감사합니다. 오, 예스. 트레저. 보물.
2: 보물.
0: 보물. 너무 좋아요.
2: 제가 하빠졌잖아요. 네.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국수.
0: 국수? 와,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3: 네네.
0: 이게 바로 만드는 거예요?
3: 네.
0: 여기 안에?
3: 네.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고 예전에는 여기 앞에서 다 70년 전에 다 이렇게 만들고 했었어요.
2: 손으로 하셔서 말려서 네. 사용했었어요.
0: 역시 셰프님이 다 예산에 대한 득점을 잘 너무너무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3: 네.
0: 그거 저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 처음 왔을 때 소면, 주면, 그 소면 진짜 네, 얇은 거. 예, 그리고 주면 조금 더 두꺼운 거.
3: 네.
0: 원래 한국에서 이런 소면 어떤 요리로 쓰는 거예요?
2: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면이랑 중면이 결국에 두께잖아요.
0: 네,
2: 좀 얇은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한국에서는 비빔국수.
0: 아, 비빔국수. 아,
2: 깔끔하게 먹는. 네.
0: 아, 차가운 요리. 차가운
2: 면
0: 요리.
2: 맞죠.
0: 오,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습하고 네, 이거 더운 날씨라서 이렇게 시원한 요리 그쵸, 하면 좋을 거.
2: 딱이다.
0: 혹시 사과랑 잘 어울릴까요?
3: 보통 비빔국수 할 때 사과를 이렇게 갈아서 같이 넣어.
0: 아, 진짜?
3: 네.
0: 됐다. 오케이, 그러면
2: 우리
0: 소면. 이걸로. 근데 셰프님, 저를 어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네. 재배?
2: 이거 뭐 같아요, 셰프님? 쫙 갈린 거.
0: 사과?
2: 사과 맞아요.
0: 사과? 다시 한번 사과? 우리 사과. 사과 먹으러 왔어요?
2: 아니죠. 먹는 거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0: 여기 양조장이에요?
2: 맞아요. 예산에서 되게 유명한 사과 양조장인데
0: 아,
2: 셰프님하고 같이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로 모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산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여기 대표님이십니다.
1: 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 여기 진짜 포도 밭인 것 같아요.
2: 거죠. 맞아요. 완전 맞아요. 싹 다 사과 맛이에요.
1: 우리 구경 들어가면 구경해도 뭐. 돼요?
0: 네, 네.
1: 너무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여기서 와인 공부하시는 분, 여기 와인 만드시는 분, 저는 와인 나라에서 사람이에요.
0: 너무 많이 배워야 되겠네.
1: 여기 너무너무 잘팀 와인 팀인 걸로.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과 와인 저는 아직 마셔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달리아에서 다 보도.
0: 한국에서는 사과가 많이 나와요. 특히 예산.
1: 맛있어요.
0: 그래서 저희는 사과를 발효시켜서 애플 와인도 만들고 증류해서 소주 같은 술도 만들고.
1: 아, 그것도? 네,
0: 브랜디도 만들고.
1: 맛보고 싶어요.
0: 아, 예, 예.
1: 가능할까요?
0: 예, 그러시죠. 이제
1: 계속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예쁜 색깔 먹어서 진짜
2: 먹어야 돼요.
1: 아, 네. 참을 수 없어요.
0: 자, 운이 좋으면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
2: 많이 빨아들였네. 이거 너무 언세요.
1: 아, 네, 맞아요. 이거 my friend is little bit unfair. she's right. I have more, but because I have more wine. Yeah. 자, 그러면 우리 네, 너무 궁금해서 네. 자,
2: 짠.
1: 자, salute. 네. 진짜 향이. 특이한 향이 나요. 맞아요. 이탈리아 남부에서 만드는 그런 마르살라 와인 진짜 리치한 와인.
2: 리치한 느낌이다. 드셔보세요.
1: 깔끔해요.
0: 사과의 산미가 있어서 네. 달지만 좀 경쾌하게.
2: 확실히 산미가 뒤에 조금 있어주니까 계속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음식하고도 먹기가 되게
1: 진짜.
2: 쉬운 와인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근데 그것도 있다고 하셨죠. 예, 예. 예, 저는 위스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혹시 그 증류주 좋아해요?
2: 저도 위스키 좋아하고.
1: 위스키?
2: 네. 예,
1: 역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2: 궁금해요.
0: 네, 이거는 이제 40도예요.
1: 아, 그러니까 여기 주사 40.
2: 주사 40. 예,
0: 예. 이건 좀 독합니다.
2: 사과. 향 엄청 많이 나죠?
1: 네.
0: 저희가 이 한 병 만드는데 사과를 5.7kg 정도로 즙을 짜서 발효해서 증류해서 만든 거예요.
1: 여기 안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잔 안에 뭐가
2: 익었어?
0: 사과 한 두세 개 정도. 사과 두 개를 한꺼번에 드시는 거예요, 지금. 40도인데 좀 부드럽죠.
1: 근데 향뿐만 아니라 진짜 맛도 여운이 은은하게 이렇게 나요. 그런 사과.
2: 맞아요. 오. 카라멜 같은 느낌도 나면서.
1: 카라멜도 맞아요. 바닐라.
2: 바닐라.
1: 바닐라 그런 향도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0: 있는 거예요. 맞아요?
1: 맞아요?
2: 아, 우리 다 맞췄어요.
1: 네, 셰프예요. 우리 셰프님이에요. 네. 이것도 아까 마셨던 와인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식사랑 디저트 아니어도 진짜 짠 요리랑 잘 어울릴 것 같죠?
2: 맞아요.
1: 어떠세요?
2: 제가 생각해도 이것도 음식하고도 페어링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 우리 오늘도 예산에서 쇼핑했어요.
2: 시장에서.
1: 쇼핑했는데 진짜 대표적인 특산물로.
0: 아, 그러면 뭐.
1: 하나 여기. 예, 예. 하나 이미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2: 사과. 네,
1: 사과. 그리고 다른 거 맞춰봐 주세요.
0: 뭐 예산하면 사과.
2: 사과.
1: 예.
0: 그다음에 예산 국수.
2: 맞아요.
1: 정답. 아, 역시. 국수. 소면.
0: 이거 시장에서 사오신 걸?
1: 네.
0: 아, 시장 꽤 유명해요.
1: 이거, 맞아요. 이게 진짜 이게 수제.
0: 저도 국수 좋아합니다.
1: 근데 이제 요리해야 돼서 혹시 여기
0: 저희 주방 다 있습니다.
1: 너무 쉬워요. 진짜 쉬워요.
0: 너무 좋아요.
1: My friends, finally. By now, you know this is the part that I enjoy the most. Finally, I can cook with these beautiful Yesan products. And before, while I was tasting this very, very incredible apple brandy with the sajannim, the inspiration came. Bibimguksu. Delicious and refreshing cold noodles dish here in Korea. And let's start from the Yanyeomjang. Since I want to get a very, very strong apple flavor and apple aroma, I would like to just grate a little bit of apple and put inside the condiment. What do you think? I think that's a very, very great idea. So let's start from there.

0: Let's put this very, very delicious apple condiment. You have to mix with your hands. Beautiful. Very easy, and also the plating is very easy because you have to do it with your hands. Twist a little bit, and then you put inside the bowl like this beautifully. So this is done. Now we only have to put the rest of the condiments. Finally, on the very, very top. Wow, look at this. Very nice, colorful noodle dish. And inside here, there's everything. There's yesan in one little bowl. 대표님, 지영, 오세요. 맛있는 요리 준비했어요.
1: 고생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셰프님.
0: 먼저 비빔국수라서 우리 비벼야 되죠.
1: 아, 비벼야 돼요?
0: 비벼.
2: 맛있겠다.
0: 오, 향이 장난 아니죠? 에이. 아. 근데 이런 거 같이 사과랑 같이, 그러니까 아삭한 식감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아우, 시원하다. 새콤 달콤. 맛있죠?
1: 이거 어떡하죠? 와이프가 가끔 비빔국도 해주는데, 네. 더 맛있어.
0: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어떠세요?
2: 진짜 맛있네요.
1: 와.
0: 이제 이거랑 잘 어울릴까? 이제 확인해야 돼요. 네. 자,

0: 와
1: 완벽.
0: 아 근데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2: 진짜 잘 연결이 돼요.
0: 맞아요.
3: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행복한 날이에요.
0: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 충분하게 선물을 주지 않았어요?
0: 셰프님 요리하고 계시는데 네.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저도 사과로 디저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 디저트?
0: 응, 가져와 볼까요?
2: 아 진짜로?
0: 네.
3: 예스, 예스.
2: 감사합니다, 셰프님.
0: 아이스크림하고 사과를 절여봤어요. 그래서 수정과를 품은 사과. 셰프님이 이걸 떠주시겠어요?
2: 네.
0: 네 이렇게 예쁘게 세 개씩.
2: 예쁘게, 예쁘게. 오케이,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이거 충분히 예뻐요, 셰프님.
0: 너무 예뻐요.
2: 오케이, 감사합니다.
0: 저도 예쁘게 담아볼게요.
4: 아, 수정과 향이 여기까지 나네.
0: 그죠? 흑설탕이랑 생강이랑 천천히 졸여봤습니다. 자, 이거는 카라멜입니다.
2: 어, 카라멜까지? 아, 수정과인 것처럼 위에
4: 잣.
2: 자, 여기. 어, 감사합니다.
4: 수정과 향이 뿜뿜 나네.
0: 맛있어야 될 텐데.
2: 맛있어.
3: 식감. 졸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아삭아삭해요? 어, 진짜 기술이, 기술이 있어요. 와우.
0: 오,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너무... 술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4: 와, 너무 환상적이네. 술 만드는 게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셋 다 행복해. 술이 술술 들어가는데요? 큰일 났다.
2: My friends, you see the atmosphere is very, very, very happy. I'm also so happy, and I really hope you can feel this happiness today. And I didn't even have to do a lot today because these two beautiful person made almost everything for me. For us, actually, not just for me. So let's meet another episode and let's discover the beauty and the deliciousness of Korea. Ciao. Arrivederci, ciao! 한 번.
5: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 아임 라이브 관객 여러분. 안녕. 그 강풍기? 아, 이걸 뭐라고 하죠? 컴패티. 컴패티 발사기 안녕. 정말 성능이 좋더구나. 일단 이 하트가 지금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마침입니다. 처음 들은 곡은 항복이란 곡이고요. 제가 어제 앨범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1년 만에 EP를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곡을 불러야겠죠? 다큐멘터리란 곡이고 이제 정말 첫 발매되고 첫 라이브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영화처럼이란 곡을 옛날에 냈었어요. 첫 데뷔 앨범에 실려 있는 곡이 영화처럼이란 곡이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영화가 아니라 약간 다큐인 거예요. 이게 웃으셔도 돼요. 다큐네? 어라? 내가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왜 다큐지? 뭔가 이런 물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웃기지만은 않은 경험들로 인해 다큐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쓴 곡이고요. 그래도 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화 같긴 합니다. 다큐멘터리 들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곡들을 합주하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여기서 고백 하나 하자면, 제가 쓴 곡을 부르면서 뭔가 감정에 이렇게 북받치거나 이랬던 적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막 ENFP스러운 노래를 많이 했거든요. ENFP 계세요? 어? 아, 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쩐지 약간 통하더라고요. 근데 뭐저 아까도 사실 눈을 마주치고 울 뻔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이제 별거 아닌 순간들 별거 없는 한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살짝 올라오는데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뭔가 너무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 이 곡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처음이에요, 사실. 이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약간 울음이 나올 뻔했어요. 처음이에요. 이게 되시나요? 제가 너무 두서없게 얘기를 해가지고. 울음이 나올 뻔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왜 근데 네. 마지막 곡 아니죠? 마지막 곡. 아, 맞네요. 이게 이렇게 말하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 마지막 곡이라고 말하라고. 아시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오늘만큼 이제 제팬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저희 팬은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알콜 외쳐도 괜찮은가요? 방송에서? 제 앵콜을 알콜로 하거든요. 왜냐면 제 팬덤명이 완취단이에요. 네, 그래서 알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콜 이제 타이밍 좋게 외쳐주시면, 네,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음 곡은 컬러잇이란 곡이고요. 자, 키가 뭐였지? 조용한. 버려진 상상들을 채워. 아쉽다. 너무 쉽다. 버려진 상상들을 채워. 가시죠.

감사합니다. 알콜. 아우 자가라. 아우 이래서 취하겠어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알콜을 해야겠군요. 아직은 낭만이란 곡이고요. 제가 대학생 때 쓴 곡이에요. 뭐 바로 어제라고 할 수 있죠. 뭔가 한강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다가 버스가 한강을 지나가니까 다 한강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그래서 아직 낭만이 남아있구나 해서 쓰게 된 아직은 낭만이란 곡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마치였고요. 뭐 그냥 어제 앨범이 나왔다고요. 아직은 낭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씨와 함께했습니다. 도심성 음악 감상실 I'm Live. 잠시만요. 같이 좀 외쳐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자 갑니다. I'm Live. 소리 질러.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서한우 벚꽃춤 만나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한우 명무와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서한우 벚꽃춤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벚꽃의 특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북이랑 좀 비슷해 보이던데 다른가요?
1: 전국 어디에서나 네. 벚꽃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전국 어디에서나 있는데 전라도 그 해안 지역에서는 큰 북보다 좀 적고 소우보다는 좀 큰 게 복구라고 칭합니다.
0: 아.
1: 그래서 그 복구 춤을 복구를 가지고 손목에 이어 안고
0: 네.
1: 그다음에 돌림 복구를 하고
0: 네.
1: 그다음에 발로 차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는 게 복구 춤입니다.
0: 복구를 다양하게 활용하는군요.
1: 그렇죠. 좀 자유스럽죠, 좀.
0: 어떻게 보면 악기긴 악기인데 네. 춤의 일부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1: 처음에는 그 악기 음악을 내기 위한 놀이송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0: 네.
1: 제가 이제 춤화를 시켜서
0: 아.
1: 무대화를 시킨 춤이 바로 벚꽃춤입니다.
0: 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본 거군요.
1: 네네네.
0: 아, 네네. 그 아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벚꽃춤의 뿌리는 전라도 해안 지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1: 네네네.
0: 어디 쪽입니까, 정확히는?
1: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입니다.
0: 아, 네. 완전 남해안에서
1: 그렇죠. 섬에서.
0: 네. 네. 그러면 그 완도에서 이게 완도에서는 어떻게 마을 단위로 많이 하던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 뭐 집안에서 하던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1: 각 마을마다 다 하긴 해요.
0: 네.
1: 마을마다 하긴 하는데 특히 완도군 그 금당면에 육동리라고 있어요.
0: 육동리.
1: 네. 네. 우리 마을인데 손자로부터 할아버지,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저 조카 지금 계속 대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0: 네.
1: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복구 놀이를 가지고
0: 네.
1: 무대화를 시켜야지만이
0: 네.
1: 그래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노력하고 있죠.
0: 그러니까 저는 그 무대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런 종류의 그 춤은
1: 네.
0: 뭐 마당이나
1: 네.
0: 뭐 벌판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걸 무대화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제가 처음에 단체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0: 네.
1: 뭐 서울예술단 정동국장 예술감독 지금 천안시립 예술감독을 하고 있는데
0: 네, 네.
1: 잠깐 쉬는 공백 기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학이 발전하면서 사물놀이로 변했고 그 사물놀이 속에 복구라는 악기가 없어. 복구가 왜 없을까? 왜 이렇게 소외당했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선조로부터 이렇게 가르쳤던 그 부분을 무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0: 네.
1: 네네.
0: 그래서 무대화를 해야 더 많은 사람이 볼 것이다.
1: 그렇죠.
0: 성공하셨네요.
1: 아직도 그 제자들이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
0: 네.
1: 뭐라 그럴까 히든크가 이야기했듯이
0: 네.
1: 아직도 많이 배가 고픕니다. 욕심이 좀 많죠.
0: 아닙니다.
1: 죄송합니다.
0: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처음에는 그 전남 고흥 농고를 다니실 때
1: 네네.
0: 농악단을 만드셨어요.
1: 네네네.
0: 네.
1: 섬에서 이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살다가 육지로 유학을 나왔잖아요. 고흥.
0: 아, 육지로 네. 유학을 가신
1: 그렇죠.
0: 거네요.
1: 그렇죠.
0: 네.
1: 나왔는데 농고에서는 그때 당시에 대체적으로 농고에 다 농학이 있었습니다.
0: 네.
1: 어디 학교 농고는 대통령 상을 받았다더라.
0: 아.
1: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해오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0: 네.
1: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여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반대를 했어요.
0: 농학단 만드는 걸?
1: 네네.
0: 오.
1: 1학년 때?
0: 네.
1: 그래서 2학년 때 교장이 바뀌었네.
0: 네.
1: 아, 운명처럼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게.
0: 네.
1: 그렇게 해서
0: 네.
1: 또
0: 갔습니까?
1: 건의를 했죠. 그럼
0: 네.
1: 와 좋다.
0: 와 네. 아니 두 분 교장 선생님 너무 반응이 다른 거 아닌가요?
1: 네, 다르죠.
0: 네.
1: 그렇게 해서 이제 60명을 1학년, 2학년을 모집해서 제가 농학 반장을 3학년 때까지 하면서 초창기 때는 제가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방송환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0: 네.
1: 그분을 모셔서
0: 네.
1: 저희들이 배우고 발전해서 한국민속촌까지 입단을 하죠. 농학단으로.
0: 아. 네. 그렇게 고등학교 때 농악단까지 만드셨는데 대학에서는 무용을 전공을 하셨어요.
1: 아, 또 무용을 하게 된 이유는 농악을 하다 보니까 농악의 또 발자취가 뭐냐, 몸짓 아니야, 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것도 저 또한 다른 친구들도 있지만은 정인삼 선생님, 민속촌의 정인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0: 네.
1: 너네는 무용과를 가라. 무용과를 우리가 남자가 왜 무용을 해야 되지 그때 당시에 그랬었는데 막상 가서 해보니 아 바로 몸짓의 언어가 이거구나 그것을 느꼈죠.
0: 네. 이런 경험들이 밑거름이 돼서 결국은 이제 서한우 벚꽃춤이 탄생을 한 거고, 또 벚꽃춤을 알리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벚꽃춤 보존회의 이사장도 현재 맡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상도 수상을 하셨고요. 그렇죠?
1: 고맙습니다.
0: 네, 아까 지금 인터뷰하면서 내내 어린 시절에 이런 게 하고 싶었다는 거를 거의 다 이루고 사신 것 같아요. 그 요새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면서요?
1: 네, 외국인들이 요즘 몇년 전부터 뭐 독일, 또 미국, 일본, 또 중국 학생들이 이제 교환 학생들 있잖아요.
0: 네.
1: 와서 저한테 이제 배우면서 제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참 보면은 너무 행복하죠, 저는. 그래서 야, 우리 복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렇게 파생될 수 있겠구나. 우리 문화가
0: 네.
1: 이런 어떤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0: 계속 더 알리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군요.
1: 네.
0: 이러다 전 세계인이 복구춤을 추겠어요.
1: 아, 그러려고요.
0: 아, 그렇게 만드실 건가요?
1: 예, 죽기 전에는 꼭될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서한우 설장구 춤을 보여주신다고요.
1: 네.
0: 네.
1: 설장구는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고 신기남 선생님,
0: 신기남 선생님.
1: 예, 그다음에 고 김병섭 선생님,
0: 네.
1: 예, 이두 분한테 특히 많이 배웠는데 그분들의 그 몸짓과 가락이 굉장히 그 섬세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장구를 추면서 제가 느끼는 서한우 째로. 산후째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이렇게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구석에는 또 발짓과
0: 네.
1: 어떤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의 그 맛이 많이 파생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0: 네.
1: 지금.
0: 많이 벌써 자기화를 하셨군요.
1: 네.
0: 아, 그러면 이번 무대도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자, 그럼 서한우 설장구춤 지금 바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영남대학교 해금 전공자들로 구성된 해담입니다. 해담은 해금에 담다라는 뜻이고요. 해금의 다양한 풍류를 담아서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특히 해금 고유의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고요. 해금을 음역대로 세분화해서 연주를 한다는데요. 오늘 무대에서도 이 기존의 해금보다 음역이 더 낮은 저음 해금과 중음 해금이 등장한다니 이 점도 기억하시면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남 해금 앙상블 해담의 지영이째 경기 시나위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야, 날씨가 네.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런지 너무 네. 시원해요.
1: 와, 더울까 걱정했는데.
0: 막 외가리도 막 날아다니고.
1: 봤어요?
0: 안에... 네, 봤어요. 지금도 막 살짝 막 날아다녀요. 저쪽에 보면은. 오리도 막 날아다니고, 밑에 막 물고기도 있고.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도심 속에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도심 속에서 너무 한적하고 네. 참 좋네요.
0: 또 시원하고.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게 벌써 네.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 진짜요? 네. 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0: 그렇게 느끼죠?

0: 전시도 열리고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작품들도 있고.
1: 그 세계적인 네. 예술 작품이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 딱 올 때부터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저거 맞죠, 교수님?
0: 맞아요.
1: 네, 네. 그러면 저거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0: 가야죠.
1: 네, 네. 네, 가시죠. 이 뒤에 보이는 이 조형물을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요. 이 부르는 이름이 청계광장의 그거, 아니면은 청계광장의 소라불, 네.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이 정확한 이름이 뭔가요?
0: 이 작품은 스프링이라고 하는데요. 클래스 올덴버그랑 코샤벤 부르겐 부부가 만든 공동작품이에요. 굉장히 크죠?
1: 굉장히 딱 봐도 네. 이렇게 내려, 와, 한 10m는 돼 보이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0: 이게 높이가 20m, 지름이 6m, 네. 그리고 무게가 무려 9톤이나 돼요. 예. 이 올덴버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들을 소재 삼아가지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소라뿔이라는 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인도양에 서식하는 네. 다슬기를 크게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대성 씨 그거 기억나세요? 지난번 올림픽공원에 네. 세자르 발다치니가 있었잖아요. 엄지척.
1: 아, 엄지척, 엄지척. 그쵸,
0: 그쵸. 네, 그분도 신체 일부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네. 아마 그 시기에 또 이런 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의 분이거든요.
1: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큰 소라뿔이긴 한데 이거가 네. 이 왜 여기 덩그러니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0: 맞아요.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정말 논란이 많긴 했어요. 전혀 청계천과 어울리지 않다 했는데 이게 오래 이제 지나다 보니까 청계광장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네. 모든 사람들이 대성 씨도 얘기했잖아요. 청계광장의 그거, 소라뿔.
1: 소라뿔.
0: 예, 이미 익숙해진 거죠.

0: 대성 씨, 광화문 광장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1: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죠.
0: 네.
1: 바로 세종대왕상이랑 이순신 장군님 동상.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0: 이순신 장군상은 1968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이 조성되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먼저 생겨졌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상.
1: 네, 맞아요.
0: 세종대왕상이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생겨난 거죠. 근데 세종대왕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 아! 누구셨더라요?
0: 네. 김영원 작가님.
1: 아, 네. 노을공원의 큰 인체상 만드신
0: 맞아요. 작가님. 그림자의 그림자.
1: 네, 맞아.
0: 네.
1: 세계적으로 네. 어떤 동상,
0: 네.
1: 그 동상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은
0: 네.
1: 랜드마크가 되고 막 가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0: 네, 일부러 찾아가죠.
1: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브라질에 거대 예수상 있잖아요.
0: 너는 너무 가고 싶어.
1: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0: 그런 이제 브라질의 그 거대한 예수상 말고도 네. 세계적으로 랜드마크가 된 동상들은 꽤 많이 있죠.
1: 어떤 게 있죠?
0: 뭐 예를 들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리들 멀메이드? 인어공주상?
1: 아, 인어공주상.
0: 네. 아마 생각보다 조그맣대요.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 거.
1: 그래, 조그맣대요?
0: 네.
1: 아.
0: 그리고 또 뉴욕에 스태츄 오브 리버티.
1: 자유의 여신상.
0: 네.
1: 아.
0: 그리고 또 벨지엄 브뤼셀에 있는 그 오줌싸개.
1: 아, 오줌싸는.
0: 정말 세계적으로 그거는 사랑받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너무 귀엽잖아.
1: 그렇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뭘까요?
1: 진짜 모르겠어요.
0: 어디 나라에 있을까?

0: 저는 중국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1: 중국에도 있긴 한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 아니고. 네네. 인도의 구자라트주에 있는.
0: 아, 인도에.
1: 네, 거기에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발라바이 파텔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 통일의 조각상이라고 그게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그거 크기가 네. 롯데타워의 한 대략 3분의 1 정도? 182m래요.
0: 182m요?
1: 네. 근데 우리가 항상 뭐 하나를 보면 연관해가지고 막 세계에 막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연관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네. 왠지 세계 여행하는 것 같아. 막 신이 나. 막 여행하는 것 같아.
0: 아, 저희도 오늘 광화문 광장 이렇게 걸으니까 네. 또 저도 신나거든요.
1: 그러니까 너무 신난다. 네.
0: 그래요. 네. 그럼 여행 온 것처럼 한번 걸어볼까요, 또?
1: 여행, 관광 이거 깃발 없나?
0: 나를 따르라.
1: 따를게. 네.

0: 저희가 이 광화문 빌딩 숲을 쭉 네. 걷다가 갑자기 네.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딱 멈췄잖아요.
1: 네.
0: 바로 이 작품입니다.
1: 네. 네. 이 작품은 정국택 작가의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어요.
0: 네.
1: 재료가 갖는 상징성이 현대인들의 인공적인 현실 그런 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그런 재료예요. 네. 대성 씨는 이 작품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0: 저는 일단 저 동작 자체가
1: 네.
0: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비슷한가요?
1: 똑같아.
0: 네? 똑같아요?
1: 진짜 똑같아.
0: 굉장히 힘들게 비상한다.
1: 네.
0: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1: 네.
0: 저는 이게 소재도 소재지만은 약간 그 역동적을 표현해 놨다. 뭐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표정보다는 뭔가 몸짓으로 강렬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죠.
0: 네.
1: 그리고 작품을 보면은 딱 약간 시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소설적인 느낌이 나요.
0: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1: 시는 뭔가 함축하고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 있다 하면 이거는 뭔가 내러티브가 그대로 다 보여지잖아요.
0: 네.
1: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넥타이 막 휘날리면서 뛰어가잖아요.
0: 뛰어가고 있고.
1: 그냥 우리 일반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으면서 때로는 넘어졌다가 네. 일어났다가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네. 이 미래를 향해서 또 나아가는 모습 그런 게 굉장히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제목과 적합하지 않나. 이런 작품들을 볼 때마다 우리 일상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네. 그래도 힘을 내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이런 네. 작품을 보면서 약간 그 일상생활에서 되게 소소하지만 이런 걸로
1: 힘을 응원하는
0: 수도 있고,
1: 느낌?
0: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0: 맞습니다. 네.

0: 아 진짜 이게 도심 한가운데 빌딩 숲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 네. 딱 앉아 있으니까 뭔가 이 거대한 빌딩들의 주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희한한 기분이 감정이 좀 교차합니다. 네. 또 여기 예술 작품도 이렇게 곳곳에 있어가지고 같이 볼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또 앉아 있는 이게 또 작품이잖아요.
1: 네, 김경민 작가 작품의 휴식이라는 작품이에요.
0: 저희가 휴식, 휴식 이 작품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
1: 네.
0: 아 아쉽게도.
1: 네.
0: 아, 제가 갑자기 목이 메이는데요. 아쉽게도 네. 저희 아트앤드 시티가 오늘 마지막 회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이 조그마한 휴식이

0: 되었으면 좋겠다.
1: 네.
0: 됐길 바란다.
1: 네.
0: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휴식이라는 작품 위에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네. 어렵지 않게 예술 작품을 친숙하게 볼 수 있도록
0: 네.
1: 그리고 최대한 느낄 수 있게 네. 진행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네,
1: 대성 씨는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었어요?
0: 작품들이 저희가 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 윤술이라는 그 공간 있잖아요.
1: 네.
0: 그 공간이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0: 사실 아트앤드시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몰랐어요.
1: 네.
0: 그동안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갔던 예술 작품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 참 내가 그동안 좀 무신경했구나.
1: 네.
0: 잘 몰랐구나. 앞으로 조금 예술 작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눈여겨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1: 아.
0: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기억이 남으신지.
1: 저는 뭐 다 좋긴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리단길.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사람을 봐야 호감도도 생기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인연이 돼야. 그 사람이 의미 있고 소중하지 않아요?
0: 그럼요.
1: 근데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 중에 제 기억 속에서, 제 일상 속에서, 제 주변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내 기억과 같이 자라나는 예술품들.
0: 네.
1: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자주 보다 보면 이 작가가 누군지, 이 작품 제목이 무엇인지 그런 걸 몰라도 예술적 통찰력과 직관력 그런 게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0: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오늘 아트앤드시티를 해오시면서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예술이라는 거는 우리랑 동떨어지고 일부 사람들만이 향유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0: 네.
1: 예, 그 가치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예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대성 씨처럼 어디 가더라도 항상 아, 이 작품은 뭔가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아 그리고 요게 요런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 아트앤더시티의 미션이 성공한 게 아닐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0: 일단 저는 성공했어요.
1: 그러니까 완전 네. 성공했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디 가면은 아 여기 예술 작품 있으면 좋겠는데
1: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대성 씨가
0: 그렇죠. 여기 하나 딱 있으면 네.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이거 뭐지 못 봤던 건데 근데 늘상 있던 거였어. 근데 새롭게 다가오는 거고
1: 그치.
0: 네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뭔가 이제 아트를 보는 그런 눈 조금씩 생길 것 같은데 생기려고 하니까
1: 끝나요.
0: 안타깝게도 네. 오늘 또 마무리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술이 고파지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예술적 감성을 깨워주는 로드 큐레이팅 프로그램 아트 앤 더 시티.

0: 제 숙소는 신촌역에 있어요. 와이엇은 어디로 가요?
1: 저는 잠실역이요.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저기가 잠실역이에요?
0: 네, 맞아요. 여기에 신촌역이 있어요. 저기는 잠실역이에요.
1: 오,
2: 한국에 처음 왔어요?
1: 네.
0: 아, 저는 천에도 왔어요.
2: 한국에서 어디에 갈 거예요?
0: 아,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1: 저는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0: 정말 신나요?
3: 저도.
2: 네,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4: Seoul is the hub of Korea's well-organized public transportation. Well then, are you ready to learn some Korean expressions to ask about places? When you're in an unfamiliar place, use words like 여기, 거기, 저기 to ask about your surroundings. 여기 is used to talk about something nearby where you are. For example, if you want to ask if you are at Sinchon Station, in Korean, you would say,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To check about somewhere that's far from you, but close to your listener, you ask, 거기가 신촌역이에요. To check about a place that's far from both you and your listener of you, you ask,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여기, 거기, 저기. Easy, right? Like Wyatt said, when he was meeting a friend at Jamsil Station, he used 거기 to refer to the place he was already talking about. He said,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All right then, how would you say the bathroom is nearby here?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And how would you say the subway station is over there? You say,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And one more thing. If you want to talk about several places at once and show you have no fixed destination in mind, you use 여기저기 and 이곳저곳. Like the expressions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or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이것저것 is used when you are talking about a number of unspecific places or things. And you can also say,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Well then,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1: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5: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1: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2: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5: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1: 이곳저곳, 이곳저곳,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2: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0: 잠실나루역. 잠실역?
1: 또 보네요?
0: 어? 혹시 여기 잠실역이에요?
1: 여기는 잠실나루역이에요.
0: 아, 지하철역을 잘못 내렸어요. 저 도와주세요.
1: 네? 네, 도와줄게요.
0: 어? 잠시만요. 어? 승주 씨!
2: 와이어 씨, 어디에요? 저는 잠실역이에요.
0: 저는 잠실나루역에 있어요.
1: 친구가 지하철역을 잘못 내렸어요.
2: 아, 그래요?
0: 여기서 잠실역까지 얼마나 걸려요?
1: 가까워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0: 아, 그럼 걸어서 갈까요?
1: 여기에서 잠실역까지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가요.
0: 승주 씨! 거기서 잠깐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2: 알겠어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3: Looks like Wyatt got confused with the subway station names. Double check similar Seoul subway station names like Jamsil Station and Jamsilnaru Station before exiting. To meet up with a friend like Wyatt, you need to check how long it will take before you leave, right? So to ask how long it takes from your location to your listeners, you say,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Last season, we learned numbers in Korean. Let's learn to tell the minutes by using numbers. You add 분 to each number to tell what minute it is. 1분, 15분, 30분, 47분, 59분. Now, to say how long it takes to walk somewhere, and if it takes around 10 minutes by foot, you simply say,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And if something takes anywhere from 9, 10, or 11 minutes, that's when you say, 10분쯤 걸려요. So to tell someone it takes 1 hour by foot, you can say, 걸어서 가면 1시간쯤 걸려요. How about learning some expressions you can use to take subway or bus? To tell someone how long it takes by subway, you say,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And to tell someone how long it takes by bus, you say, 버스로 10분쯤 걸려요. One more thing. To tell someone you will meet them where they are, you say, 제가 거기로 갈게요. Or,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This time, if you want someone to come to you and you are already waiting at your meeting place, you say,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Or, if you will be at a different place until you both get there, you can say,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Well then,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2: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0: 제가 거기로 갈게요. 제가 거기로 갈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2: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0: Since Uno bought the camera, he has been suffering from nightmares. It seems that the camera is malfunctioning. Uno just managed to lure the seller out by arranging another second-hand transaction as bait.
1: 얼마 전에 저한테 카메라 파셨죠?
0: He catches the guy red-handed on the spot.
1: 저기요.
0: 뭐야? The man's response is quite strange.
1: 뭐라세요?
0: He's terrified and is going blind in one eye.
1: 제가 진짜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괜찮을 거라 그래가지고.
2: 그게 지금 뭔데? 뭐길래 지금 나한테 카메라 넘겼다는 건데요? 예?
1: 다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주위가 나타나는 걸?
0: In his face, Uno has seen him before.
3: 죄송한데 소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0: The couple from the nearby campsite. He explains that the girlfriend went missing that night, and because she kept appearing in his dreams, he ended up selling off her camera. Uno leaves the camera there and leaves. Oh, what is this? The camera is back in his studio. And Woojung seems strange off somehow.
4: 말도 없이 가면 어떡해?
0: What? Here Woojung is again. Why is the camera back with Eunho? A mystery that begins with the used camera. It is the movie Focu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It is the first feature-length film from the director. He says it all started with a dream.
5: 별다른 매력하는 시기가 있는 게 다 있더라고요.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또 꿈을 꿨는데 벽에서도 떨어져서 그래서 막 손을 떨어져서 자전거를 채워올 때 하는 그 케이블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케이블이 어떤 분 이렇게 목과 어깨를 감고 있어서 그때 내가 그 케이블을 그 사람을 위해서 놓을 수 있을까 고민을
0: Eunho is a photographer who gets caught up in a strange predicament after buying a used camera. But there is something suspicious about this character also. Actress Cho Hye-jung plays the role of Woojung, the girlfriend who stays by Uno's side as he experiences strange events.
6: 우정을 연기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나한테 야랑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9년 동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사랑하니까 사랑이 나한테 중심에 있으니까 다 안고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고
0: It is striking how an everyday object, a camera, becomes the starting point for bizarre events and horror.
5: 카메라를 뭔가 매개로 활용해서 하는 거, 공포의 장치로 쓰는 것들 꽤 많이 있지만 물리적인 장치로 쓰인다는 것보다 의문의 죄책감을 활용해서 심리적인 어떤 중압감이라든가 죄책감들을 카메라에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0: Actor Lee Seok-hyung plays the role of Jung-seok, a mysterious figure holding the secret to the case. A mystery horror that sparks curiosity. This is the movie Focus. K's story highlights this character in Focus.
2: 지금 뭔데? 뭐길래 지금 나한테 카메라 넘겼다는 건데?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미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boost the global eco-friendly energy industry, Eco and Dream specializes in developing precursors for the batteries of electric cars. Based on the customized production capabilities, the company has produced high-quality precursors that can decide the performances of vehicles. We explore Eco and Dream, whic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chieve global carbon neutrality. This is the Saemangeum campus of Eco and Dream, which is located in Gun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the first generation business in the Korean battery materials industry, the company has developed original technologies for secondary battery materials as well as environmental catalysts. With the aim of creating eco-friendly values for a better future,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in the fields of environmental and energy technologies.
1: 에코앤드림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 활물질 전구체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소재 기업입니다. 환경 촉매 분야에서 축적한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는 2차전지 소재 사업으로 확장하였으며 고객이 요구하는 고품질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0: Precursor refers to a core component that decides the performances of electric car batteries. Different types of raw materials, mixing ratio and sizes of particles decide the quality of batteries. The company has provided high nickel precursors, which have a nickel content of 90%. It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driving range of electric vehicles.
2: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활 물질 전구체는 양극재의 구조와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로 에코인드림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enhanced performances of batteries, the premium precursors of the company have been widely provided through the global energy supply network.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mass production system, the firm has constantly boosted cooperation with the global completed vehicle and battery makers.
2: 저희 에코앤드림은 고객이 요구하는 배터리 성능에 맞춰 금속 조성, 입자의 크기와 구조, 물성을 정밀하게 설계한 맞춤형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드니켈부터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전구체까지 폭넓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Eco and Dream has implemented production facilities that can manufacture precursors in various sizes, shapes and properties. It has spearheaded effort to increase the energy density and safety, which are required elements for highly functional batteries.
2: 전구체의 품질은 공정 변수와 이물 관리를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에코앤드림은 이러한 핵심 공정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18년간 축적된 생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정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캠퍼스는 에코앤드림의 역량을 담아낸 최고의 양산 설비로 뛰어난 전구체 품질과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0: High quality precursors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nergy density and stability of batteries. Also, the company has strived hard to minimize the use of energy as well as industrial water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0: 저희 에코앤드림의 생산 공정은 생산 공정과 함께 EW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구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수는 증발 농축기 등을 통해 공정수를 회수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수된 응축수는 공정 내 재사용하고 황산 나트륨 등 염 성분도 회수해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Echo and Dream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high-performance, high-nickel precursors. What is more, it has focused effort into increasing the driving range and maximizing the performances of batte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precursors, it has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new battery materials.
0: 에코앤드림은 소재 기술 기반 기업으로서 촉매 소재와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현재 보유 특허는 총 38건이며 이 중 20건이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특허입니다. 또한 최근에도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기술 4건을 추가로 출원하며 차세대 소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The improved capabilities of the company have already gained recogn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battery supply networks.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field by developing core materials and technologies for the future battery industry.
2: 에코앤드림의 목표는 전구체 제조 기업을 넘어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이니켈 전구체를 비롯해 LMR, 고전압 미드링켈, LFP 등 차세대 전구체 개발을 지속하여 고객의 다양한 배터리 플랫폼에 대응하고 있으며 전구체 전해질 사업 분야에도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생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이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되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소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Echo and Dream has developed core materials that can protect the environment and save the planet. And it is expected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as a provider of eco-friendly mobility solutions.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먼저 와 계시는 것 같아요.
2: 오늘은 먼저 안녕하세요.
3: 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오, 네. 아, 와,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예쁘신 우리
1: 메이크오버 하러 오신 거 맞죠?
3: 아, 네네네.
2: 와, 반갑습니다. 와.
4: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해요.
4: 안나.
3: 네,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와주셨나요?
3: 제가 한국인이랑 결혼했으니까.
5: 결혼하셨다고요? 네. 진짜요? 네.
1: 그러면 따로 웨딩 사진을 전에 찍으신 적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3: 우리는 결혼식도 웨딩 사진도 아직 찍지 않았어요.
2: 네. 진짜 오늘 너무 특별한 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5: 완전 꾹꾹 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4: 어떤 컨셉 좋을까요?
3: 저는 수지.
5: 수지!
3: 네, 수지 스타일로.
4: 수지 스타일.
5: 네, 되게 맞아요. 예쁜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수지님?
2: 그렇죠. 또 1, 2화랑 다르게 한국 여배우? 이제 아이돌을 넘어서 여배우 스타일의 메이크업인데.
3: 아, 그럼
5: 너무 기대돼요.
2: 뭔가 시작을 네. 또 해볼까요? 아, 이제 매직 핸즈 시작해야지. 피부가 굉장히 건성인 것 같아서 맞나요?
3: 네, 맞아요.
2: 뭐 엄청 건성인 것 같아서 패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
1: 메이크업 전에 패드를 올려놓으면 확실히 화잘먹 피부가 되나요?
2: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바르고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방치를 해두는 게 이제 피부가 흡수를 하기가 좋죠. 그래서 보통 저도 메이크업 좀 중요한 촬영 있을 때는 조금 한 10분 일찍 일어나서 시트 마스크 같은 거 붙이고 피부에 수분을 싹 먹여주는 편입니다.
4: 밤도 살짝 발라놓고.
1: 수지님 메이크업은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2: 아,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수지님의 그 드라마 속 메이크업을 보면 약간 좀 성숙해 보이는 메이크업 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런 핑크보다는 조금 톤 다운된 이런 핑크를 쓸까 생각 중.
1: 수지님은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3: I'm a huge fan of her since she was a part of group Miss A.
5: 아, 그 그룹 때부터?
1: 몇 년 된 거? 7년?
2: 미세이도 벌써 한 10년 되지 않았나?
1: 10년?
2: 내년 모를 수도 있어. 제가 프라이머를 아주 소량을 쓸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모공이 있는 부분? 눈꺼풀 정도? 약간 요 정도?
1: 아,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거라니.
2: 이분은 건성이라서 이거 많이 바르면 너무 건조해요. 살짝 주름에 끼는 느낌이 나는 곳 정도? 이제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을 좀 섞어서 써볼까? 컨실러 단독은 조금 건조하기 때문에 좀 섞어서 묽게 만드는 거죠. 오. 저도 사실은 이제 동양인 피부에 메이크업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확실히 다른 점이 붉은기와 푸른기가 동시에 투명하게 존재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커버를 먼저 해주기 위해서 그린 컬러를 살짝 올리고 있거든요.
1: 소량만 올려야 되는 거죠?
2: 그쵸, 엄청 얇게.
1: 거기에서 혹시 보라색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2: 보라색은 또 웃긴 게 보라색은 노란 피부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인 분들은 좀 약간 노란기가 있잖아요. 칙칙한 노란기, 약간 간이 안 좋을 때 나오는 노란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보라색을 얇게 바르면은 좀 푸른.

0: 게 커버가 되는 거죠. 반대 색깔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밑에 또 푸른 느낌은 살짝 이제 핑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위에 얇게 파데를 올리도록 할게요.
1: 근데 보통 파데하고 컨실러 하지 않나요?
0: 맞아요. 그 방식도 있는데 코렉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좀 맞긴 하죠.
1: 근데 뭔가 좀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뭔가
0: 저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피부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 수지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눈, 코, 입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서 오는 그 매력이 한 80%를 메꾸고 나머지 20%는 그냥 자연스러워.
1: 근데 진짜 무결점 피부 같다 보여요. 그렇게 하니까.
0: 점점 하고 있어. 무결점 피부를. 거의
1: 진짜 오늘은 피카소. 컨실러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0: 살짝 페일한 느낌을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아서 약간 노란기가 들어간 컬러를 쓰고 있습니다.
1: 그럼 오늘은 딱 단계가 있네요. 처음에는 컬러 컬렉터로 필요한 부분을 잡아주고 파데를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컨실러를 한 번 더.
0: 세팅을 할 때는 또 파우더를 살짝 묻혀주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하면은 이제 좀 세팅이 되는 거죠. 사실 신부 화장이 또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아, 맞네요.
0: 계속 촬영을 하고 뜨거운 조명 밑에 있으면
1: 지금 피부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Okay, are you ready? Yes. 짜잔!
2: 와.
1: 마음에 드세요?
2: My skin looks so clean.
1: 완전 클린 거리예요.
0: 이제 본격 약간 한국 스타일의 눈화장을 올려볼 거라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1: 어떤 컬러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0: 지금 완전 미지근한 색깔이요.
1: 미지근한 색깔이면 약간 웜톤?
0: 아, 미지근한 게 뭐지? 브라운? 일단 채도가 낮은 거지.
1: 채도가 낮은
0: 이게 약간 힘이 없는
1: 색깔?
0: 미지근한 게 말 그대로 미지근한 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미지근한 컬러를 미지근 메이크업을 하려면 거의 다 쉐딩으로 연결을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톤을 거의 좀 통일해주는 느낌으로 최대한 좀 번지게.
1: 지금 뷰러 하시는 거죠?
0: 한 가닥을 올려볼까?
1: 전 이 방법은 한국에서만 쓰는 건
0: 이게 바로 코리안 메이크업이지?
1: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0: 아,
2: 저거 무서워요.
1: 선생님도 붉은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왜냐면 이게 동양인 털이 달라요. 굉장히 직모로 밑으로 뻗어 있는 편이라서 이런 굴 없이는 이렇게 되게 힘들어요. 연한 메이크업일수록 사실 또 아이라인 같은 건 또 살려줘야 돼요. 선적인 느낌으로 포인트는 있어야죠.
1: 뭔가 진짜 수지님도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눈인데
0: 수지님 보니까 라인이 엄청 얇아요.
1: 지금 마스카라로 속눈썹 하고 계신 거예요?
0: 맞아요. 지금 마스카라를 그냥 브러쉬로 바르고 있어요.
1: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0: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니까.
1: 아, 한 올 한 올 이렇게.
0: 그렇죠. 이미 눈썹이 좀 진하니까. 원래 있으셔가지고 아주 쉐딩하기가 편하네. 진짜 그림자 색깔?
1: 혹시 MBTI 테스트 해보셨어요?
2: 해봤어요.
0: 뭐예요?
2: 저는 ISFJ.
1: 아니었구나.
2: 네.
0: 우리 엄마인데? ISFJ.
1: ISFJ?
0: ISFJ는 약간 소심한데 MBTI 좋아해가지고.
1: 저도 좋아해요, 저도.
0: 약간 소심한데 또 간간이 있어. ISFJ. 제일 좋아하는 MBTI 있어요? 친구로서?
1: 있어요. 저 ESFJ.
0: ESFJ 사교성이 좋아. 싫어하는.
1: 아, 근데.
0: 아, 저 그렇게.
1: 근데 여기 있으니까.
0: 맞아,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1: 우리나라. 약간 스킨톤의 애교살 펜슬이네요.
0: 맞아요.
1: 러시아에서도 애교살 그리나요?
2: 아니에요. 이거 너 K뷰티.
1: K뷰티.
0: K뷰티 중특. 눈에 약간 아주 오묘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어. 뭔가 살짝 미지근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괜찮겠다, 이거.
1: 이 친구는 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0: 펄 들어왔어요. 펄을 은은하게 올리려고. 좋아. 그다음에 블러셔가 우리가 어땠죠?
1: 블러셔는
0: 약간 좀 또?
1: 미지근한 거 같아요.
0: 아, 미지근하네, 오늘. 정말 미지근해, 오늘 하루가. 네.
1: 크림 블러셔.
0: 그쵸, 그렇죠. 요즘 또 이런 게 유행이니까. 마지막은 립입니다. 립이 또 포인트잖아요?
1: 색조로는 입술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3: 입술 무슨 색을 해볼까?
0: 좀 더 어두운 색깔. 제품을 뭘 쓰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돼버려서 다섯 번. 다섯 번. 약간 보면은 눈화장이랑 입술이 좀 다르게 했더라고. 약간 코랄은 아니던데? 몇 분 지났어요, 우리?
1: 이거 시작한 지 92분.
0: 92분이 됐어?
1: 어, 그럼 진짜 한 번 더 하시네요, 컨셉은. 다섯 번. 5단계째.
0: 5단계째.
1: 약간 보정해놓은 느낌? 실제로 봤을 때? 90분에 걸쳐서 재웠는데 한 번. 하실래요? 짜잔. 너무 예쁘죠?
2: I look so different.
0: 좋아요.
1: 아니, 여전히 너무 예쁘시지만 뭔가 느낌이 되게 달라졌어요.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2: 마음에 들어요. So different because I never usually draw eyeliner in this way.
1: 근데 너무
2: But looks really good.
1: Thank you. 너무 예뻐요.
0: 달다.
1: 마음에 아주
0: 감사합니다.
1: 예쁘다. 이거 예쁘다. 예뻐. 이건 완전 공주.
0: 수지 씨 스타일 아니야?
3: 짜잔.
1: 짜잔.
0: 오, 나예요. 오, 나예요.
1: 어때요?
0: 너무 예뻐요.
1: 완전 공주예요.
0: 와, 진짜 되게, 너무 잘 골랐다. 대박.
1: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2: He's gonna be surprised.
1: 진짜?
2: For sure.
1: 그러니까 이렇게?
2: 예.
1: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0: 신랑 입장. 아니! 결혼식이잖아, 완전 너무 멋있어!
1: 또 완전히 꾸미셨는데 기대되세요?
4: 살짝 긴장되네.
1: 긴장.
0: 긴장.
1: 결혼식이에요, 지금 완전.
0: 신랑 입장.

0: 아, 둘이 너무 닮으셨어.
1: 크스 이봐.
2: 크스 이봐? 예뻐요.
3: 아, 예뻐요. 예뻐요.
0: 어, 이렇게 흐뭇하지 두 분을 보는데? 네. 너무 흐뭇해.
1: 그, 결혼은 일찍 했지만 결혼식을 못 했었는데 뭔가 살짝 기분도 네.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요.
0: 우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네. 들고.
2: 엄청 티라고 하셨는데.
0: 나 제니가 찍어. 내가 들게. 어.
2: 네? 시작, 시작. 네,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0: 간다, 간다.
2: 이런 식으로. 너무 예뻐요. 잠시만요. 그럼 진짜 잘 찍고 싶어.
0: 안 되냐?
2: 여기가 더 예쁠 것 같아. 잠시만요.
0: 아니면 여기에 서시면 여기로 찍을까?
2: 좀 더 가까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너무 예뻐요.
0: 오, 너무 사랑스럽다. 어, 사랑해, 사랑해.
4: Today I tried Suzy's hairstyle, makeup. I really liked it, enjoyed it. And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surprise my husband and to take wedding pictures, which we couldn't take yet.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계속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Buongiorno, my friends. 안녕하세요. Welcome to a new episode of our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deliciousness and, of course, the beauty of the traditional liquors of Korea. Today, I brought you, of course, in another special place. We are in Yesan, in Chungcheon-namdo region of Korea. And here, behind me, there's a Yedangho suspension bridge, which is one of the longest walkable bridge in Korea. But Yesan is not just these beauties, it's also delicious food. I'm pretty sure about that. So we have to go and discover it. But doing it alone is getting difficult, so it's better we go to the train station to pick her up. Let's do it together. Let's go. My friends, we arrived at Yesan train station, and I can't wait to introduce her to you. And she will be the perfect guide for our journey. So I think the train just arrived, so it's time to call her, right? Jiyoung! Oh, 왔어요!
1: Yeah! 오랜만이에요, 셰프님.
0: 오랜만이에요. 충청남도 분이라서 많이 많이 안내해 주세요.
1: 아, 맞아요.
0: 많이 알려주세요.
1: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오늘은 예산역 바로 앞에 있는 예산 시장을 갈 거예요.
0: 네.
1: 특이한 점이 있어요.
0: 진짜?
1: 오일장.
0: 오일장?
1: 가보셨어요?
0: No. 우리
1: 오늘 갈 거예요. 갈까요? 보여드릴게요.
0: 가시죠.
1: 가시죠.
0: 가시죠.
1: 아, 바로 앞에.
0: 아, 너무 좋아요. 오.
1: 오일장 뭔지 아세요?
0: 오일장. 오일장 무슨 뜻이에요? 왜?
1: 오,
0: 파이브, 일, 데이, 앤 마켓.
1: 마켓. 그래서 5일에 한 번씩만 열리는 거예요. Not every day.
0: 5일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평일 한산 달라지는 거죠?
1: 5일은 달라져요. 근데 5일에 한 번씩만.
0: 이런 개념 처음 들었어요. 이탈리아에 그런 거
1: 없어요. 그래서 오늘만 열리고 내일은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온 거예요.
0: 그러면 여기 예산 뭐가 있을까요?
1: 예산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0: 두 가지?
1: 일단 첫 번째, 사과.
0: 사과?
1: 사과.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과 하면 예산. 예산세가 최고.
1: 최고?
0: 최고.
2: 당도 높고.
1: 당도 높고.
2: 품질이 단단해. 딱 맞아. 뭐
0: 조금
2: 산미. 시고 달고.
1: 시고. 역시 산미가 있어야지 밸런스죠.
0: 맞아요.
2: 이거.
0: 오, 이거 예뻐요.
2: 3만 원 줘, 3만 원.
1: 봉지 주시면 저희가
0: 감사합니다.
1: 예쁜 걸로 골라볼까요, 싶어요.
0: 예.
2: 맛있어. 제 고만다고 맛있어.
0: 향이도 원래 예, 원래 사과는 향이 그렇게 센 향이 나지 않아요.
1: 이거는 나죠.
0: 오케이. 역시 새로운 거 오늘도 이렇게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이거 분식. 와.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여기 다 예산 여기 근처에서 온 다 야채.
2: 예산도 나오는 거예요.
1: 예산
0: 로컬 인그리디언스. 로컬 인그리디언스.
1: 셰프님이 좋아하시는.
0: 저는 항상 로컬 인그리디언스 이렇게 찾는 네. 중입니다.
1: 제일 맛있죠.
0: 제일 맛있어요. 제일 신선하고.
1: 맞아요. 네.
0: 저는 아직 이런 걸로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 생각

0: 만들어 했었어요.
1: 손으로 하셔서 사용했었어.
2: 역시 셰프님이 다 예산에 대한 득점을 잘 너무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그거 저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 처음 봤을 때 소면, 주면, 그 소면 진짜 얇은 거, 예. 그리고 주면 조금 더 두꺼운 거. 네. 원래 한국에서 이런 소면 어떤 요리로 쓰는 거예요?
1: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면이랑 중면이 결국에 두께잖아요. 네, 좀 얇은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한국에서는 비빙국수.
2: 아, 빙국수. 아,
1: 짜끔하게 먹는. 네.
2: 아, 차가운 요리, 차가운 면 요리. 맞죠. 오,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습하고 네, 이거 더운 날씨라서 이렇게 시원한 요리 그쵸, 하면 좋을
1: 거. 딱이다.
2: 혹시 사과랑 잘 어울릴까요?
0: 보통 비빔국수 할 때 사과를 이렇게 갈아서 같이 넣어.
2: 아, 진짜? 네. 오! 오! 오! 됐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소면. 이걸로. 근데 셰프님, 저를 어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네. 제 배?
1: 이거 뭐 같아요, 셰프님? 쫙 갈린 거.
2: 사과?
1: 사과 맞아요.
2: 사과? 다시 한번 사과? 우리 사과 먹으러 왔어요?
1: 아니죠. 먹는 거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2: 여기 양조장이에요?
1: 맞아요. 예산에서 되게 유명한 사과 양조장인데
2: 아,
1: 셰프님하고 같이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로 모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산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여기 대표님이십니다.
1: 아, 대표님.
0: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 여기 진짜 포도밭인 것 같아요.
2: 거죠. 맞아요. 완전 싹 다 사과 맛이에요.
1: 우리 구경하시죠. 구경해도 돼요?
0: 네. 네.
1: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여기서 와인 공부하시는 분, 여기 와인 만드시는 분, 저는 와인 나라에서 사람이에요.
0: 아, 너무 좋아요. 많이 배워야 되겠네.
1: 여기 너무 잘 팀, 와인 팀인 걸수록. 네.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과 와인 저는 아직 마셔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에서 다 보도.
0: 한국에서는 사과가 많이 나와요. 특히 예산.
1: 맛있어요.
0: 그래서 저희 사과를 발효시켜서 애플 와인도 만들고 중류에서 소주 같은 술도 만들고.
1: 아, 그것도? 네,
0: 브랜디도 만들고.
1: 맛보고 싶어요.
0: 아, 예, 예.
1: 가능할까요?
0: 예, 그러시죠. 이제
1: 계속 이렇게 이런 그런 예쁜 색깔 먹어서 진짜
2: 먹어야 돼요.
1: 아, 네. 참을 수 없어요.
0: 자, 운이 좋으면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
2: 많이 따라드렸네. 이거 너무
1: 언제요? 아, 네, 맞아요, 이거. My friend is a little bit unfair. she is right. I have more, but because I have more wine. Yeah. 자, 그러면 우리 너무 궁금해서.
0: 네.
1: 자.
2: 짠.
1: 자, salute.
2: 네.
1: 진짜 특이한 향이 나요. 맞아요? 이탈리아 남부에서 만드는 그런 마르살라 와인 진짜 리치한 와인.
2: 맞아요, 리치한 느낌이 나요. 드셔보세요.
1: 깔끔해요.
0: 사과의 산미가 있어서
1: 네.
0: 달지만 좀 경쾌하게.
2: 사실 산미가 뒤에 조금 있어주니까 계속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음식하고도 먹기가 되게
1: 진짜.
2: 쉬운 와인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근데 그것도 있다고 하셨죠.
0: 예, 예.
1: 저는 위스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혹시 그 중류주 좋아해요?
2: 저도 위스키 좋아하고.
1: 위스키?
2: 네. 예,
1: 역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2: 궁금해요.
0: 네, 이거는 이제 40도예요.
1: 아, 그러니까 여기 네. 주사 40.
2: 주사 40.
0: 예, 예. 이건 좀 독합니다.
2: 사과. 향 엄청 많이 나죠?
1: 네.
0: 저희가 이 한 병 만드는데 사과를 5.7kg 정도로 즙을 짜서 발효해서 증류해서 만든 거예요.
1: 여기 안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잔 안에 뭐가
2: 익었어?
0: 사과 한 두세 개 정도. 사과 두 개를 한꺼번에 드시는 거예요, 지금. 40도인데 좀 부드럽죠.
1: 근데 향뿐만 아니라

0: 진짜 맛도 여운이 은은하게 이렇게 나요. 그런 사과.
1: 맞아요.
2: 오. 카라멜 같은 느낌도 카라멜. 나면서.
3: 카라멜도 맞아요. 바닐라.
2: 바닐라.
3: 바닐라
0: 그런 향도 은은하게 아, 이렇게 올라오는
4: 거. 다 맞추셨어요.
0: 맞아요?
1: 아, 우리 다 맞췄어요.
0: 네, 우리 셰프예요. 셰프님이에요. 네. 이것도 아까 마셨던 와인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3: 식사랑 디저트 아니어도 진짜
0: 찬 요리랑 잘 어울릴 것 같죠?
1: 맞아요.
0: 어떠세요?
1: 제가 생각해도 이것도 음식하고도 페어링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0: 우리 오늘도 예산에서 쇼핑했어요.
1: 쇼핑했어요. 시장에서.
0: 쇼핑했는데 진짜 대표적인 특산물로.
4: 아 그러면 뭐.
0: 하나 여기. 예. 하나 이니 여기. 담고 있는 거요.
1: 사과. 네,
0: 사과. 그리고 다른 거 맞춰봐 주세요.
4: 뭐 예산하면 사과.
1: 사과. 네.
4: 그다음에 예산 국수.
1: 맞아요.
0: 정답. 아, 역시. 국수. 와. 소면.
4: 이거 시장에서 사 오신 걸?
0: 네.
4: 아, 시장 꽤 유명해.
0: 맞아요. 네. 진짜 여기 수제.
4: 저도 국수 거예요. 좋아합니다.
0: 근데 이제 네, 요리해야 돼서 혹시
4: 아, 여기... 저희 주방 다 있습니다.
0: 너무 쉬워요. 어, 난 진짜 쉬워요.
3: 어, 너무 좋아요.
5: My friends, finally. By now, you know this is the part that I enjoy the most. Finally, I can cook with these beautiful Yesan products. And before, while I was tasting this very, very incredible apple brandy with the sajanim, the inspiration came. Bibimguksu. Delicious and refreshing cold noodles dish here in Korea. And let's start from the yanyeomjang. Since I want to get a very, very strong apple flavor and apple aroma, I would like to just grate a little bit of apple and put inside the condiment. What do you think? I think that's a very, very great idea. So let's start from there.

0: Let's put this very, very delicious apple condiment. You have to mix with your hands. Beautiful. Very easy, and also the plating is very easy because you have to do it with your hands. Twist a little bit, and then you put inside the bowl like this beautifully. So this is done. Now we only have to put the rest of the condiments. Finally, on the very, very top. Wow, look at this. Very nice, colorful noodle dish. And inside here, there's everything. There's Yesan in one little bowl. 대표님, 지영, 오세요. 맛있는 요리 준비했어요.
1: 고생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셰프님.
0: 먼저 비빈 국수라서 우리 비벼야 되죠.
1: 아, 비벼야 돼요?
0: 비벼, 비벼.
2: 맛있겠다.
0: 오, 향이 장난 아니죠? 에이. 아. 근데 이런 거 같이 사과랑 같이, 그러니까 아삭한 식감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아우, 시원하다. 새콤 달콤. 맛있죠?
1: 이거 어떡하죠? 와이프가 가끔 비빔국도 해주는데, 네. 더 맛있어.
0: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어떠세요?
2: 진짜 맛있네요.
1: 와.
0: 이제 이거랑 잘 어울릴까? 이제 확인해야 돼요. 네. 자.

0: 와.
1: 완벽.
0: 아 근데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2: 진짜 잘 연결이 돼요.
0: 맞아요.
3: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행복한 날이에요.
0: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 충분하게 선물을 주지 않았어요?
0: 셰프님 요리하고 계시는데 네.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저도 사과로 디저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 디저트?
0: 응, 가져와 볼까요?
2: 아 진짜로?
0: 네.
3: 예스, 예스.
2: 감사합니다, 셰프님.
0: 아이스크림하고 사과를 절여봤어요. 아. 그래서 수정과를 품은 사과. 셰프님이 이걸 떠주시겠어요?
2: 네.
0: 네 이렇게 예쁘게 세 개씩.
2: 예쁘게, 예쁘게.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충분히 예뻐요, 셰프님.
0: 너무 예뻐요.
2: 오케이, 감사합니다.
0: 저도 예쁘게 담아볼게요.
4: 아, 수정과 향이 여기까지 나네.
0: 그죠? 흑설탕이랑 생강이랑 천천히 졸여봤습니다. 자, 이거는 카라멜입니다.
2: 오, 카라멜까지? 아, 수정과인 것처럼 위에 잣. 자, 여기. 아, 감사합니다. 수정과 향이 뿜뿜 나네.
0: 맛있어야 될 텐데.
2: 식감.
3: 졸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아삭아삭해요? 오, 진짜 기술이, 기술이 있어요. 와우.
0: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너무... 술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4: 와, 너무 환상적이네. 술 만드는 게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셋 다 행복해. 술이 술술 들어가는데요? 큰일 났다.
2: My friends, you see, the atmosphere is very, very, very happy. I'm also so happy, and I really hope you can feel this happiness today. And I didn't even have to do a lot today because these two beautiful person made almost everything for us, actually, not just for me. So let's meet another episode and let's discover the beauty and the deliciousness of Korea. Ciao. Arrivederci, ciao!
3: 한 번, 한 번 더.

퍼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세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야, 날씨가 네.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런지 너무 네. 시원해요.
1: 와, 더울까 걱정했는데.
0: 막 왜가리도 막 날아다니고.
1: 봤어요? 안에...
0: 네, 봤어요. 지금도 막 새가 막 날아다녀요. 저쪽에 보면은. 오리도 막 날아다니고, 밑에 막 물고기도 있고.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도심 속에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도심 속에서 너무 한적하고 네. 참 좋네요.
0: 또 시원하고.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게 벌써 네.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 진짜요? 네. 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0: 그렇게 느끼, 체감은 그렇게 되시죠?
1: 네.
0: 근데 벌써 20년이 흘렀대요.
1: 와, 정말 빠르다.
0: 진짜로 네. 이 흐르는 물처럼 세월이 너무 빨라. 진짜 너무 빨라.
1: 대성 씨. 네. 근데 여기 복원되기 전에 모습 기억나세요? 대성 씨 10살이었잖아요. 나 20살.
0: 아, 그 20살이었어요, 그때? 교수님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정확히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때 뭐 장사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특히 우리 시민분들께서 휴식하는 공간,
1: 네.
0: 그리고 문화적, 네. 예술적인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여기 다리 아래에서는 이게 종종 전시도 열리고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이곳을 무대 삼아 공연을 하는 거리 예술가들도 많이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그 세계적인 네. 예술 작품이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 딱 올 때부터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저거 맞죠, 교수님?
1: 맞아요.
0: 네, 네. 그러면 저거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1: 가야죠.
0: 네, 네. 네, 가시죠. 이 뒤에 보이는 이 조형물을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요. 이 부르는 이름이 청계광장의 그거, 아니면은 청계광장의 소라불,
1: 네.
0: 이렇게 부르거든요.
1: 네.
0: 이 정확한 이름이 뭔가요?
1: 이 작품은 스프링이라고 하는데요. 클래스 올덴버그랑 코샤벤 부르겐 부부가 만든 공동작품이에요. 굉장히 크죠?
0: 굉장히 딱 봐도
1: 네.
0: 이렇게 내려, 와, 한 10m는 돼 보이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1: 이게 높이가 20m, 지름이 6m,
0: 네.
1: 그리고 무게가 무려 9톤이나 돼요. 예. 이 올덴버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들을 소재 삼아가지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소라뿔이라는 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인도양에 서식하는 네. 다슬기를 크게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대성 씨 그거 기억나세요? 지난번 올림픽공원에 네. 세자르 발다치니가 있었잖아요. 엄지척.
0: 아, 엄지척, 엄지척. 그쵸,
1: 그쵸. 네, 그분도 신체 일부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0: 네.
1: 아마 그 시기에 또 이런 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의 분이거든요.
0: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큰 소라뿔이긴 한데 이거가
1: 네.
0: 이 왜 여기 덩그러니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1: 맞아요.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정말 논란이 많긴 했어요. 전혀 청계천과 어울리지 않다 했는데 이게 오래 이제 지나다 보니까 청계광장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0: 네.
1: 모든 사람들이 대성 씨도 얘기했잖아요. 청계광장의 그거, 소라뿔.
0: 소라뿔.
1: 예, 이미 익숙해진 거죠.

0: 대성 씨, 광화문 광장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1: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죠.
0: 네.
1: 바로 세종대왕상이랑 오. 이순신 장군님 동상.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0: 이순신 장군상은

0: 이제 브라질의 그 거대한 예수상 말고도 네. 리들 멀메이드 인어공주상.
1: 아, 인어공주상. 네.
0: 정말 생각보다 조그맣대요. 이렇게 예쁘게 앉아 있는 거.
1: 그래, 조그맣대요?
0: 네. 아. 그리고 또 뉴욕에.
1: 뉴욕에요?
0: 스태츄 오브 리버티.
1: 자유의 여신상.
0: 네. 아. 그리고 또 벨지엄 브뤼셀에 있는 그 오줌싸개.
1: 아, 오줌싸는
0: 정말 세계적으로 그거는 사랑받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오줌 너무 귀엽잖아.
1: 그렇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뭘까요?
1: 진짜 모르겠어요.
0: 어디 나라에 있을까요?
1: 저는 중국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0: 중국에도 있긴 한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 아니고 네네. 인도의 구자라트주에 있는.
1: 아, 인도에.
0: 네, 거기에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발라바이 파텔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 통일의 조각상이라고 그게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그거 크기가 네. 롯데타워의 한 대략 3분의 1 정도? 182m래요.
1: 182m요?
0: 네. 근데 우리가 항상 뭐 하나를 보면 연관해가지고 막 세계에 막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연관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네. 왠지 세계 여행하는 것 같아. 막 신이 나. 막 여행하는 것 같아.
1: 아, 저희도 오늘 광화문 광장 이렇게 걸으니까 네. 또 저도 신나거든요.
0: 그러니까 너무 신난다. 네.
1: 그래요. 네. 그럼 여행 온 것처럼 한번 걸어볼까요, 또?
0: 여행, 관광 이거 깃발 없나?
1: 나를 따르라.
0: 따를게. 네.

0: 저희가 이 광화문 빌딩 숲을 쭉 네. 걷다가 갑자기 네.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딱 멈췄잖아요.
1: 네.
0: 바로 이 작품입니다.
1: 네. 네. 이 작품은 정국택 작가의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어요.
0: 네.
1: 재료가 갖는 상징성이 현대인들의 인공적인 현실 그런 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그런 재료예요. 네. 대성 씨는 이 작품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0: 저는 일단 저 동작 자체가
1: 네.
0: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비슷한가요?
1: 똑같아.
0: 네? 똑같아요?
1: 진짜 똑같아.
0: 굉장히 힘들게 비상한다.
1: 네.
0: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1: 네.
0: 저는 이게 소재도 소재지만은 약간 그 역동적을 표현해놨다. 뭐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표정보다는 뭔가 몸짓으로 강렬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죠.
0: 네.
1: 그리고 작품을 보면은 약간 시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소설적인 느낌이 나요.
0: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1: 시는 뭔가 함축하고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 있다 하면 이거는 뭔가 내러티브가 그대로 다 보여지잖아요. 네.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넥타이 막 휘날리면서 뛰어가잖아요.
0: 뛰어가고 있고.
1: 그냥 우리 일반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으면서 때로는 넘어졌다가 네. 일어났다가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네. 이 미래를 향해서 또 나아가는 모습 그런 게 굉장히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제목과 적합하지 않나 이런 작품들을 볼 때마다 아 우리 일상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아 그래도 힘을 내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이런 네. 작품을 보면서 약간 그 일상생활에서 되게 소소하지만 이런 걸로
1: 우리를 응원하는
0: 수 있고,
1: 느낌
0: 응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0: 맞습니다. 네.

0: 사람들의 주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희한한 기분이 감정이 좀 교차합니다.
1: 네.
0: 또 여기 예술 작품도 이렇게 곳곳에 있어가지고 같이 볼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또 앉아 있는 이게 또 작품이잖아요.
1: 네. 김경민 작가 작품의 휴식이라는 작품이에요.
0: 저희가 휴식 이 작품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
1: 네.
0: 아, 아쉽게도.
1: 네.
0: 아, 제가 갑자기 목이 메이는데요. 아쉽게도 네. 저희 아트앤드 시티가 오늘 마지막 회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이 조그마한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1: 네.
0: 됐길 바란다.
1: 네.
0: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휴식이라는 작품 위에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네. 어렵지 않게 예술 작품을 친숙하게 볼 수 있도록
0: 네.
1: 그리고 최대한 느낄 수 있게 네. 진행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네,
1: 대성 씨는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었어요?
0: 아, 작품들이 저희가 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 윤술이라는 그 공간 있잖아요.
1: 네.
0: 그 공간이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0: 사실 아트앤드시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몰랐어요.
1: 네.
0: 그동안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갔던 예술 작품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 참 내가 그동안 좀 무신경했구나.
1: 네.
0: 잘 몰랐구나. 앞으로 조금 예술 작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눈여겨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1: 아.
0: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기억이 남으신지.
1: 저는 뭐 다 좋긴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리단길.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사람을 봐야 호감도도 생기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인연이 돼야. 그 사람이 의미 있고 소중하지 않아요?
0: 그럼요.
1: 근데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 중에 제 기억 속에서, 제 일상 속에서, 제 주변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내 기억과 같이 자라나는 예술품들.
0: 네.
1: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자주 보다 보면 이 작가가 누군지, 네. 이 작품 제목이 무엇인지 그런 걸 몰라도 예술적 통찰력과 직관력 그런 게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0: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오늘 아트앤드시티를 해오시면서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예술이라는 거는 우리랑 동떨어지고 일부 사람들만이 향유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0: 네.
1: 예. 그 가치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예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대성 씨처럼 어디 가더라도 항상 아, 이 작품은 뭔가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아 그리고 요게 요런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 아트앤드시티의 미션이 성공한 게 아닐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0: 일단 저는 성공했어요.
1: 그러니까 완전 네. 성공했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디 가면은 아 여기 예술 작품 있으면 좋겠는데
1: 그러니까 그,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대성 씨가
0: 그렇죠. 여기 하나 딱 있으면 네.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어? 이거 뭐지? 못 봤던 건데 근데 늘상 있던 거였어. 근데 새롭게 다가오는 거고
1: 그치?
0: 네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아트를 보는 그런 눈 조금씩 생길 것 같은데 생기려고 하니까
1: 끝나요.
0: 안타깝게도 네. 오늘 또 마무리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술이 고파지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예술적 감성을 깨워주는 로드 큐레이팅 프로그램 아트 앤 더 시티.

0: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And how would you say the subway station is over there? You say,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And one more thing. If you want to talk about several places at once and show you have no fixed destination in mind, you use 여기저기 and 이곳저곳. Like the expressions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or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이것저것 is used when you are talking about a number of unspecific places or things. And you can also say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Well then,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1: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여기가 신촌역이에요.
2: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저기가 신촌역이에요.
1: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요.
3: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저기는 지하철역이에요.
2: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여기저기 다 갈 거예요.
1: 이곳저곳, 이곳저곳,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이곳저곳 구경할 거예요.
3: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0: 잠실나루역. 잠실역?
1: 또 보네요?
0: 어? 혹시 여기 잠실역이에요?
1: 여기는 잠실나루역이에요.
0: 아, 지하철역을 잘못 내렸어요. 저 도와주세요.
1: 네? 네, 도와줄게요.
0: 어? 잠시만요. 어? 승주 씨!
2: 와이어 씨, 어디에요? 저는 잠실역이에요.
0: 저는 잠실나루역에 있어요.
1: 친구가 지하철역을 잘못 내렸어요.
2: 아, 그래요?
0: 여기서 잠실역까지 얼마나 걸려요?
1: 가까워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0: 아, 그럼 걸어서 갈까요?
1: 여기에서 잠실역까지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가요.
0: 승주 씨! 거기서 잠깐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2: 알겠어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3: Looks like Wyatt got confused with the subway station names. Double check similar Seoul subway station names like Jamsil Station and Jamsil-naru Station before exiting. To meet up with a friend like Wyatt, you need to check how long it will take before you leave, right? So to ask how long it takes from your location to your listeners, you say,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Last season, we learned numbers in Korean. Let's learn to tell the minutes by using numbers. You add 분 to each number to tell what minute it is. 1분, 15분, 30분, 47분, 59분. Now, to say how long it takes to walk somewhere, and if it takes around 10 minutes by foot, you simply say,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And if something takes anywhere from 9, 10, or 11 minutes, that's when you say 10분쯤 걸려요. So to tell someone it takes 1 hour by foot, you can say 걸어서 가면 1시간쯤 걸려요. How about learning some expressions you can use to take subway or bus? To tell someone how long it takes by subway, you say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And to tell someone how long it takes by bus, you say 버스로 10분쯤 걸려요. One more thing. To tell someone you will meet them where they are, you say 제가 거기로 갈게요. Or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This time, if you want someone to come to you and you are already waiting at your meeting place, you say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Or, if you will be at a different place until you both get there, you can say,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Well then, let's work on your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Here,
2: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걸어서 가면 10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지하철로 2분쯤 걸려요.
0: 제가 거기로 갈게요. 제가 거기로 갈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2: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저는 거기에 가 있을게요.

0: 막 화학자라고 하면 흰 가운을 입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합성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실 텐데요. 이 화학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실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사실 대화라는 것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할 때도 대화를 통해서 이제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서 이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2: For the Korean group, Professor Choi will lead the discussion.
1: 화학으로 원래 공부를 하러 유학을 나갔는데 역사를 같이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는다든지 책을 번역을 한다든지 프로 딴진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삼라만상이 너무도 단순한 원리로 설명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신기하고 여전히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하거든요. 화학자가 돼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화학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화학자가 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장하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2: Let's listen to their dialogue first.
3: 양성자수가 정확히...
4: 와...
2: Our first guest is waiting to ask a question.
4: 안녕하세요. 저는 탄소처럼 열정의 불을 일으켜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 성아랑입니다.
5: 주기율표 본 적 있어?
4: 아니요. 너무 기대가 돼요.
6: 화학이 뭔지 알겠냐고요?
4: 혹시 주기율표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아, 네. 주기율표라는 것은 여기 지금 세트장에도 잘 이제 그려져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을 이제 모아서 그 화학적인 성질을 잘 드러내도록 배치해 놓은 그런 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2: So they understand that the periodic table shows the names of elements.
6: 엄청 뭐가 많은데.
2: But it's not very clear beyond that.
6: 원소가 뭔가요?
4: 원소는 무엇이고 원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1: 아, 원소. 네. 원소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뭐 여기에 있는 뭐 탁자라든지 그치? 이런 것들로 다 쪼개다 보면 이제 원소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뭐 물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을까? 아니면 어떤 알갱이가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알갱이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가 있다. 그 알갱이를 우리가 원자라고 불러요.
6: 그러니까
1: 원소는 이제 원자들이라고 하는 작은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0: 여러 가지 정말 달라 보이는 다양한 물질들이 사실은 이 표 안에 있는 한 118개 정도 지금 우리가 원소를 알고 있거든요. 그 118개 정도의 원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화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1: In other words, the periodic table is an ordered arrangement of the chemical elements. We'll get into more details from a professor in Peru. Her enthusiasm for the periodic table is quite infectious. She teaches many people about the periodic table.
2: Era un bonito recuerdo para poder darles a todos y que pudieran tener una tabla periódica de bolsillo, básicamente. Además de las personas pueden también aprender un poquito más de la tabla periódica, de saber qué elementos están presentes.
3: Sí, es un gran acontecimiento importante en la química, y un antes y un después de la generación de la tabla periódica. Digamos que un elemento sería una unidad de Lego, y la tabla periódica sería la casita de Lego que ustedes han elaborado. Entonces es una unidad y un todo. Y cada uno de ellos, cada una de esas piezas del Lego, tiene una característica, una particularidad en función al color o en función a la forma. Porque nuevamente nos ayuda a agrupar. Y muchas veces en ciencia en general, esas similitudes, esas agrupaciones de estos elementos que tienen características parecidas, es algo que es sumamente valioso. Y eso es lo meritorio de la tabla periódica. No es una ley en sí, sino es una forma de cómo comprender las cosas y cómo poder explicarlas.
1: Elements are the fundamental particles that make up matter. And the periodic table organizes the elements according to a set of rules. Now, let's dive deeper into this enigmatic table.
0: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것이 이제 화학계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인데요. 기본적인 이제 주기율표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기율표를 보시면 이렇게 가로줄이 있고 그다음에 세로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5주기, 6주기, 7주기에서 현재 주기율표에는 7주기까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로줄은 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서부터 1족, 2족, 3족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총 18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18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족과 2족이 있고 그다음에 재밌게도 3족부터는 좀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족부터 12족까지를 이제 전이금속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13족부터는 다시 높이가 높아졌죠. 그래서 1족, 2족 다음에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를 이제 주족 원소 혹은 전형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좌우에 있는 전형 원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에 3족부터 12족까지 전이금속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율표에 저 57번에서 71번 또 89번에서 103번이 그냥 빼서 이렇게 한 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세트장에는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이렇게 쌓아서 표시를 했는데요. 보통은 그냥 두 줄로 화학자들은 표시를 하고요. 57번, 58번, 59번, 60번, 62번, 62번, 그다음에 바로 63, 64, 65, 66, 67, 68, 69, 70, 71까지가 한 줄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을 란타넘족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89번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 순서대로 쭉 그 밑에 14개를 배치를 하면 그것이 악티늄족이 됩니다. 요 한 칸에 들어있는 정보를 좀 보면요.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호가 존재를 하고요. 이 기호를 이제 원소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원소마다 어떠한 기호를 할당을 해서 우리가 원소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해놓은 기호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이 숫자는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원소마다 또 하나씩 독특한 번호를 할당을 해서 그 번호로 이제 원소들을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사용하는

0: 뉴욕표에는 이렇게 두 가지 정보만 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보들을 한 칸에 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각 원자들의 질량, 그것을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는데요. 요 밑에 보통 원자량을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자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요 좌우 공간에다가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1: Let's go back to our ongoing dialogue.
2: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3: 안녕하세요.
1: What question will he be asking?
2: 네, 저기서 원소들 중에서도 되게 비싼 것들도 엄청 많잖아요.
3: 그럼요. 네.
2: 돈 이렇게 사려고 제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 같은 거가 궁금한데.
0: 그거의 경우에는 이제 지구상에 얼마나 있느냐 비율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비율이 이제 낮은 애들, 잘 존재하지 않는 애들은 아무래도 희귀한 애들일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많이 존재하는 애들은 희귀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딱 답으로 드리긴 어렵지만 보통 이제 주기율표의 아래쪽에 위치한 원소들이 이제 그냥 흔하게 보기는 어려운 원소들이다 정도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1: Theodore Gray has a deep obsession over the elements. He is in some way an eccentric figure.
4: I would not have been a good academic chemist. I like chemistry as a hobby, but not as a profession. But I'm also the author of a book called The Elements, which was a surprisingly popular book. It's been translated into many languages.
1: Best-selling author Theodore Gray was even awarded the Ig Nobel Award for Chemistry, which is a parody of the Nobel Prize.
4: So the Ig Nobel Prize is awarded by, I think it's called the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 I think is the name. And every year they give out these Ig Nobel Prizes for accomplishments that cannot or should not be replicated.
5: The Ig Nobel Chemistry Prize this year is awarded to Theo Gray.
4: And they have an awards ceremony, and you know, you go there and there's a big audience of Harvard students, and the prizes are handed out by actual Nobel Prize winners. So, you know, my award was handed to me by a Nobel Chemistry Prize winner.
1: At the awards ceremony for the Ig Nobel, he was presented with a table that had the elements written on it.
4: I'd also like to acknowledge my parents. This is a joke that works in English. I don't know if it works in Korean, but the word table can mean both a physical thing that you sit down and eat dinner at, and it can mean a grid of numbers and letters. But it gave me the idea that maybe I could make a periodic table. So I did.
1: Afterwards, he made a wooden table with the whole periodic table listed on its surface.
4: I mean, it took me probably 5 years to get most of them. The only ones I don't have, I mean, everything above 96, you know, 96 and then everything along here, very difficult. I mean, these curium, it exists. Berkelium, californium, you can buy these. They are manufactured and sold for some very specialized purposes, but you have to have a license that's expensive to maintain. It's quite difficult. And then past here, it's just not available. The only thing that I don't have beyond that, so technetium 43 here, this stuff is radioactive.
1: Gray has one element that is very precious to him. Which one could it be?
4: Pull that. Okay, well, so we have the star, 3.5 troy ounces of gold. So this is currently worth quite a lot. The price of gold is very high. This is 1 ounce of platinum, which platinum used to be more expensive than gold. Now it's cheaper, I don't know. So gold and platinum, those are sort of the two classic, very expensive metals. Palladium is a nice metal, similar in value to, well, somewhere between silver and...
1: His collection of elements also come with dangers, because some elements are radioactive.
4: So this is my radioactive storage display case. It's made of thick leaded glass, so it's radiation shielding glass. Doesn't stop everything, but it's better than nothing. There's a depleted uranium bar here. It's actually quite radioactive.
1: After surveying his collection, one will naturally have a few questions. For instance, why is the periodic table his passion?
4: You can show the outline to almost anybody, and that's the periodic table. There's not many things in science that are like that, that are sort of universally recognizable, you know, graphical artifacts. It also represents a huge amount of work by so many people over so many years. It's just a piece of paper, but it represents, you know, it represents just entire segments of society have worked on this for 300 years to get us that piece of paper. I mean, that was one of the things that one of Mendeleev's contributions was.
1: Dmitry Mendeleev is the chemist behind the periodic table. But the final periodic table was not the work of one person. It required the efforts of many researchers. The concept of what an element is had to be clearly defined first. French chemist Antoine Lavoisier from the 18th century took the first leap.
6: Lavoisier는 1789년 화학 원론이라는 책을 발행하며 화학적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을 원소라 이야기합니다.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33개의 원소를 제각기 규칙에 따라 4개로 구분했는데 재밌게도 첫 번째 그룹에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빛과 열도 원소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량적이고 계측적인 방식을 통해 근대 화학의 토대가 다져지게 됩니다.
1: Lavoisier's biggest achievement was quantifying elements, whereas British chemist John Dalton laid the foundation of modern atomic theory.
6: 원자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당시 많은 화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돌턴이 19세기 원자설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원자의 개념이 확립되는데 돌턴은 나름의 계산을 통해 수소와 산소, 질소 등의 원자의 질량을 계산하였고 이를 활용하면서 우리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화학 반응을 이해하고 또 새로운 반응을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But there was a problem. To organize the elements, there had to be an order. But researchers back then were coming up with their own order systems. So chemists held the world's first international chemical conference.
6: 독일 카를스루에서 세계 최초의 화학 국제 회의가 열립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화학자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원자, 분자, 그리고 원소와 원자량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을 이룹니다. 여기서부터 원자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Chemical Conference was held to form a consensus, it utterly failed to achieve that among the attendees. That is when Mendeleev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in bringing about the periodic table we use today. After he became a tenured professor at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he tackled a chemistry problem.
6: 멘델레프는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화학자였는데 학생들을 위해 화학 교과서를 집필하던 중에 포함시키고 싶은 원소의 정보가 많았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하나의 표로 넣을 순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던 결과 주기율표가 탄생했습니다.
1: At the time, his peers rejected Mendeleev's order system. But later on, his predictions turned out to be true, and the world heaped praise on him.
6: 멘델레프는 여러 원소들을 예측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에카 알루미늄입니다. 에카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이 하나 뒤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곧이어 프랑스의 화학자가 이 원소가 갈륨이라는 금속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 화학자가 발견한 갈륨의 성질과 멘델레프가 예측한 에카 알루미늄의 성질이 차이가 났다는 것인데 이것을 재검토해보니 오히려 멘델레프의 예측이 더 정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주기율표는 조금씩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7: Yo tengo una pregunta que siempre quise hacerle. Ojalá estuviera Mendeleev para contestar. ¿Cómo fue que se dio cuenta que le faltaban algunas piezas del rompecabezas?

허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인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성우 고은정입니다. 1950년 11월쯤 되나요? 이제 수복해서 학교 다니다가 입대를 했으니까 군번을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는데요. 0995862 예술대라 그래서 무용하고 합창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하면서 병과 아이들하고 똑같이 훈련받고 새벽 4시면 모두 기상해서 남산 한 바퀴 구보하고
1: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못한 호구 영령.
2: Today, I'd like to visit the soldiers from that era with all of you. This is a small hill in Namjiup, Changnyeong, Gyeongsamnam-do province. At the foot of the

0: hill, young men have been bustling about since early morning. They are soldiers and from the MND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1: 여기가 아들이 오봉능선 삼봉이라고 해서 지금 주 발굴지입니다. 여기서 이게 유해 발굴 작전을 지금 4주째 하고 있는데 지금 유해는 한구 정도 이게 발굴이 식별이 된 상태고 유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3종 291점에 대해서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식별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병력들이 진짜 전개한 상태에서 전면 발굴로서 지금 점차적으로 상부 능선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0: 아 war that began without warning. Within about a month, we were pushed all the way back to the Nakdonggang River. The entire country was literally a battlefield.
2: 여기는 산이 안반으로 돼 있어. 말 그대로 도서인데 그때 당시에 전투를 하면서 개인으로 이제 포탄 작업에서 개인이 돌멩이를 해갖고 개인 참호식으로 만들어놓은 그 형태.
3: 이거는 지금 전투화. 그러니까는.
0: Although the area is now densely forested, back then it was all bare mountain, so trenches were the only protection. That is why when they find a trench, they discover remains and artifacts.
4: 아니 좀 그리드가 진행될 때 나온 것들을 다 기록해서 나중에 보고서나 유해도 그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5: 직접 그리신 거예요?
4: 아 그렇습니다. 아. 이 그리드에선 유품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좀 수첩에 많이 적어 기록돼 있습니다.
0: 이것은 박진 지역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마지막 defensive lines along the Nakdonggang River during the Korean War. Due to the winding course of the Nakdonggang River, this area is also known as the Nakdonggang River Salient. The elite North Korean 4th Division, which had occupied Jeollado Province, crossed the Nakdonggang River and pushed as far as Yongsan, leading to fierce, no-holds-barred battles in this area. After a fierce battle, the U.S. 24th Infantry Division of the U.N. Forces pushed the enemy back across the Nakdonggang River and emerged victorious. The news of victory on the Nakdonggang River front became a crucial turning point that made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possible. The river water has flowed away. But the mountains, fields, and people remain in that place, bearing witness to the war. 14 years since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of Korean War casualties began in Changnyeong, but remains are still being discovered. Mass graves have even been found.
6: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는 각 가정마다 이렇게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소 풀 뜯으러 가고 강에서 목욕하고 하면은 뭐 거진 정말 좀 많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총알이고 수리탄이고 포탄이고 그랬어요. 마을에 옛날에 그 포탄 가지고 놀다가 손도 날아가고 눈도 실명되고 한 분들도 있고.
7: 쌍둥이는 손 날아가고 저희는 눈이 돌아가고 중기적 아버지는 그거하고 실명돼가지고 개눈해였다 이거.
6: 어른들이 여기 얘기하시기로는 하여튼 엄청나게 죽었다더라고요. 엄청나게. 근데 여기에 옛날에는 저 제방공사 제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뭐 홍수가 난다든지 막 우리 마을까지 물이 찼어요. 그 시체들 그때 막 묻었던 시체들이 막 한꺼번에 막 뼈만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포탄도 그때 막 엄청나게 나오고 우리가 어릴 때 봐도 아 여기가 정말 좀 많이 격전지였구나 심하게 싸웠던 격전지구나 하는 걸 우리도 어릴 때도 느꼈으니까.
8: 어저께 하나 요만한 거 하나 추었는데 내 풀라볼게 강연에 막감을 칠.
6: 애만 그 총알 추서가지고 저 작업하는 차에 일톤차 뒤에서 그냥 던져놨어.
0: Today, this place is bustling with students from Changnyeong Middle School on a field trip to experience history firsthand. The event was organized by the Chungmu Unit of the 39th Division, the unit in charge.

0: 야, 막 산도 기어 올라가야 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 그러다 보면 단들 군대 가면 짜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6.25가 처음 발발했을 때 당시만 해도 이런 인식표가 없어. 그래서 유해가 발견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몰라.
1: 옛날 군인들이 저희 나라 지키려고 지키려고 딱 총알이랑 딱 머리 구멍난 것까지 다 있어가지고 불쌍했어요.
2: 이런 걸 보니까 신기하고요. 군인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3: 자, 김치!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0: The groundbreaking ceremony, held every spring by the military unit in charge of the excavation site, is a ritual to seek permission from the spirit of the land before breaking ground. Local war veterans have also come to lend their support in the search for the remains of their fellow soldiers. This year, the MND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will conduct excavations at a total of 33 sites nationwide. Additionally, since they frequently receive tips and head out for excavations, work is always underway somewhere, except during the height of summer and winter. The schedule duration here is 5 weeks, with excavation beginning next week.
1: 전쟁이 끝난 후에는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발굴 감식단은 그 의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조심히 가십시오.
1: 앞으로도 찾아야 할 유해가 12만여 분이 계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Basic excavation soldiers from the 5th Armored Brigade, the unit in charge of the site, have come to assist. Before the full-scale excavation begins, they undergo basic training on remains excavation. A key focus of this training is the military history of the area, as understanding the battles fought in the excavation site aids the excavation process.
3: 이곳이 저희가 이제 발굴해야 될 증명사 290고지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중공군이 점령을 해서 위치를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아군이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 작전을 실시했던 코만도 작전이 되겠습니다.
0: Operation Commando was a mission launched in October 1951 to secure the railway stretching from Yeongcheon to Cheolwon, thereby cutting off enemy supply lines and securing the UN forces' logistics lines. Because the operation covered such a vast area, over 300 sets of remains have been recovered over the past 11 years. This year, they plan to go to Hill 290 on Jinmyongsan Mountain, the U.S. first corps, which carried out Operation Commando, included not only four U.S. Army divisions, but also U.N. forces of various nationalities, such as the 1st Commonwealth Division, as well as the ROC Army's 1st Division. Consequently, the nationalities of the remains found are as diverse as the vast operational area itself. The members of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have suddenly become very busy. Although the full-scale excavation is scheduled to begin next week, they look like they might rush out at any moment.
4: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5: 일단 내일 저희가 제보로 인해서 지금 유해가 나왔다는 이제 전파를 받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확장 노출을 한 장비를 지금 휴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0: It seems remains have been confirmed in a nearby mountain within their jurisdiction following a tip from a civilian. In such cases, they assemble a temporary team to investigate. The production crew will tag along tomorrow. How are the soldiers spending their time ahead of the excavation? Let's follow Private Kim Kyudon, who will be at an excavation site for the first time, to get a glimpse into the military life of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6: 안녕하십니까. 발굴 일과의 팀 일병 김규돈입니다. 이제 식사로 이동을 할 것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A good meal is more important than filming. Mealtime is precious for boosting the soldiers' energy. They can't miss it.
6: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0: They'll be working hard out there, so I hope they enjoy their meal.
6: 저희 구교단 인원들이 점심시간에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한번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2: 제가 부족한 발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발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발굴 관련 도서고 저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직접 제작한 책입니다.
0: Now it's time to prepare for tomorrow.
6: 문수설병님,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2: 아, 내일 발굴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발굴 조끼를 깨끗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6: 이 달려 있는 거 이건 무엇입니까?
2: 아, 이거는 저희 발굴지에서 많이 출토되는 탄알, 그 탄약의 일부들입니다. 여기 마우저탄부터 30식 아리사카탄 등 여러 탄들 모형들을 지금 저희가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발굴이 되었을 경우에 직접 대조해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가 항상 소지하고 있고 때마침 여기 핀포인트도 같이 있네요. 네,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외에 다른 유품들이나 유해 식별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일종의 미니 금속 탐지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자, 규돈 씨, 오늘 하루 동안 셀프캠과 함께 생활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8: 셀프캠과 함께해서 제가 상당히 좀 많이 텐션이 높아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고 이것 덕분에 오늘 하루 정말 멋있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0: 그 다음 아침, 그들은 사이트에 만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Is the man in the red hat the one who called? As they greet him, he pulls out a metal detector from his car. Why does he carry something like this around?
9: 아니, 추적도 하고 발굴하면 뭐 이것저것 엽전도 나오고 옛날 빈혈도 나오고 취미 삼아 운동 삼아 하고 있습니다.
0: Since those who remember the Korean War are so elderly and their numbers are dwindling, even a small tip can be a huge help in locating the remains of Korean War soldiers.
10: 직접 뭐 그 6.25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유골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투 유류품 같은 거를 목격하지 않으셨더라도 그 위치에 대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 아니면 지명도 괜찮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 격전지 같은 데서 지명이 부를 때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뭐 귀신골이라든가 뭐 전패고개 뭐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명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묘를 쓸 자리가 아닌데 뭐 본궁 같은 형성이 돼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그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그 마음속에 이게 혹시 6.25 전쟁 당시에 그 있었던 그런 흔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나 오늘 제보를 받아가지고 조사 담당관님이랑 제보 임승기 받을 거야. 뭐야, 넌 길을 제대로 보는 거 맞아?
0: The areas where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operates are usually places with no set paths. After all, battles weren't fought on well-paved roads. Today too, they're making their way through the untraveled mountains.
12: 일정 됐습니다. 처음. 지금 발굴하러 가는데 어때요?
13: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또 많이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게 긴장 반 기대 반입니다.
14: 입구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반대편 능선은 그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민통선이랑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다니지 않는 지역입니다. 여기. 여기가 이제 51년 10월에 연천 서원 병천선 확보 작전이라고 북군 1사단부터 미군, 영국군이 공격을 진행한 지역인데 마침 이 지역이 영국군 1사단이 전투했던 지역입니다.
0: 조심하십시오. Unlike pre-planned excavations, when they come to a site based on a tip like this, both the excavation team and the investigation team come out together.
15: 이거는 전쟁 당시에 썼던 한통 뚜껑입니다.
12: 아.
15: 네.
0: If equipment worn by a person, such as a uniform, boots, or a hat is found, there is a high chance that remains will be found as well.
14: 이거 맞네. 아, 이거 어디서 떨어져 나온 건데, 이거는.
12: 뭐가 찾았어요?
14: 네. 이건 지금 천년 당시 때 이렇게 전투했던 전투화 흔적입니다. 아... 네.
12: 추정하기에 영국군?
14: 네네. 영국군 에아에 있던 뭐 캐나다 단추 같은 게 발견됐기 때문에 예전에 캐나다 소속이 이제 영국군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 그 당시에 이 소속되면서 여기서 전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 The excavation team has begun digging at the site to find other parts of the remains first discovered there. After all, if they are the remains of a single person,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y are scattered nearby. Private Kim Kyudon, who is still getting used to the site, is also working hard to lend a hand.
13: 이론으로 배웠을 때보다 그 호미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토층을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11: 하세요, 파파.
13: 좀 더 이제 요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 이론 교육 같은 게 많이 도움이 돼요?
13: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0: But what exactly did the informant find?
12: 지금 이게 방독면 두건이라는 거죠?
11: 네, 맞습니다. 목건도 네. 있어가지고
5: 두건 안에 두개골의 편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현장 와서 확인해 보니까 유해가 맞고 두개골 편임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보고를 하고 확장과 노출 진행을 하려고 한 단계입니다.
13: 네, 두개골입니다.
0: The spot where this small fragment was found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search for the remaining pieces. From here, they must go back in time some 70 years.
5: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왜? 경사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 있다가 어떻게 떼굴떼굴해서 추가 부위가 더 굴러갔을 수도 있으니 최초에는 2x2를 기점으로 여기 있는 낙엽을 일단 먼저 제거하고 구획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출 들어갑니다. 알겠죠?
14: 그렇습니다.
5: 준비하세요.
0: First, to prevent the initial discovery, the gas mask and skull from suffering from efflorescence or contamination, they are covered and secured with hanji paper.
13: 뭐 나와?
0: Private Kim Kyudon is doing a great job.
13: 아 진짜?
14: 맞습니다.
0: Although it is not yet certain which country the owner of this bone fragment belongs to, they will not give up as long as there is even a 1% chance that they were one of our own. A few days later, the Chief of the Defense Staff of Canada and her delegation visited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Among all the Canadian soldiers who fought in the Korean War, 16 have not yet returned home. That is why Canada takes a keen interest in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The Chief of the Defense Staff was particularly moved by their dedication and efforts. A few days ago, a Canadian soldier's button was found at the excavation site.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emains belong to a Canadian soldier.
16: We are extremely grateful for the work that MACRI is doing. It's a work of memory, it's a work of remembrance, and how both Canada and Korean are partners for and have been for a very long, long time. So, extremely grateful and very, very, again, touched by the respectful work and the care that is taken to recover our fallen soldiers.
17: So my grandmother's brother was deployed here in 1953, or that's when he was presumed killed in action. Shared that with my family. And we're always hopeful. We've done the DNA sampling, so we're always hopeful that when Canadians are found, that it's going to be our turn for him to hopefully be repatriated home.
0: This is not just a matter for the Canadian military. All 16 nation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lost family members in that devastating conflict. There were over 40,000 UN forces casualties. The crematory for UN troops in Yeonchon was a place designed to send them back to their homelands. Although the smoke from the chimney has long since faded, their remains still lie on the Korean Peninsula, waiting to be found.
18: Ramen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9: Make it, make it hot,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18: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19: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18: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태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선거라. 선거.
1: 태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태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태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군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보면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안녕하세요. 대 아임 라이브 관객 여러분. 안녕. 그 강풍기? 이걸 뭐라고 하죠? 컴패티 발사기 안녕. 정말 성능이 좋더구나. 일단 이 하트가 지금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마침입니다. 처음 들은 곡은 항복이란 곡이고요. 제가 어제 앨범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1년 만에 EP를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곡을 불러야겠죠? 다큐멘터리란 곡이고 이제 정말 첫 발매되고 첫 라이브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영화처럼이란 곡을 옛날에 냈었어요. 첫 데뷔 앨범에 실려있는 곡이 영화처럼이란 곡이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영화가 아니라 약간 다큐인 거예요. 이게 웃으셔도 돼요. 다큐네? 내가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왜 다큐지? 뭔가 이런, 물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웃기지만은 않은 경험들로 인해 다큐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쓴 곡이고요. 그래도 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화 같긴 합니다. 다큐멘터리 들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곡들을 합주하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여기서 고백 하나 하자면, 제가 쓴 곡을 부르면서 뭔가 감정에 이렇게 폭받치거나 이랬던 적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뭐 ENFP스러운 노래를 많이 했거든요. ENFP 계세요? 어? 아, 계시죠?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어쩐지 약간 통하더라고요.

네, 저 아까도 사실 눈을 마주치고 울 뻔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이제 별거 아닌 순간들 별거 없는 한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살짝 올라오는데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뭔가 너무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 이 곡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처음이에요. 사실 이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약간 울음이 나올 뻔했어요. 처음이에요. 이게 되시나요? 제가 너무 두서없게 얘기를 해가지고 울음이 나올 뻔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왜 근데 네 마지막 곡 아니죠? 마지막 곡아 맞네요. 이게 이렇게 말하라고 써 있어요. 네, 이게 마지막 곡이라고 말하라고 아시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오늘만큼 이제 제팬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저희 팬은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알콜 알콜 외쳐도 괜찮은가요? 방송에서? 제 앵콜 앵콜을 알콜 알콜로 하거든요. 왜냐면 제 팬덤 명이 완치단이에요. 네, 그래서 알콜 알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콜 알콜 이제 타이밍 좋게 외쳐주시면 네,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음 곡은 컬러잇이란 곡이고요. 자, 키가 뭐였지? 조용아. 아쉽다. 너무 쉽다. 버려진 상상들을 채워. 가시죠.

감사합니다. 알콜. 아우 자가라. 아우 이래서 취하겠어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알콜을 해야겠군요. 아직은 낭만이란 곡이고요. 제가 대학생 때 쓴 곡이에요. 뭐 바로 어제라고 할 수 있죠. 뭔가 한강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다가 버스가 한강을 지나가니까 다 한강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그래서 아직 낭만이 남아있구나 해서 쓰게 된 아직은 낭만이란 곡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마치였고요. 뭐 그냥 어제 앨범이 나왔다고요. 아직은 낭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마치와 함께했습니다. 도심성 음악 감상실 I'm live. 잠시만요. 같이 좀 외쳐주시면 안 돼요? 아, 괜찮다. 시작합니다. I'm live.

0: 서한우 벚꽃춤 만나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한우 명무와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서한우 벚꽃춤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벚꽃의 특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북이랑 좀 비슷해 보이던데 다른가요?
1: 전국 어디에서나 벚꽃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전국 어디에서나 있는데 전라도 그 해안 지역에서는 큰 북보다 좀 적고 서구보다는 좀큰게 벚꽃이라고 칭합니다. 아, 그래서 그 벚꽃춤을 벚꽃을 가지고 손목에 휘어안고 그다음에 돌림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발로 차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는 게 벚꽃춤입니다.
0: 벚꽃을 다양하게 활용하는군요.
1: 그렇죠. 좀 자유스럽죠, 좀.
0: 어떻게 보면 악기긴 악기인데 춤의 일부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1: 처음에는 그 악기 음악을 내기 위한 놀이송으로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춤화를 시켜서 무대화를 시킨 춤이 바로 벚꽃춤입니다.
0: 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본 거군요.
1: 네네네.
0: 아, 네네. 그 아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벚꽃춤의 뿌리는 전라도 해안 지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1: 네네네.
0: 어디 쪽입니까, 정확히는?
1: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입니다.

0: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무대화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0: 네.
1: 뭐 서울예술단 정동국장 예술감독, 지금 천안시립 예술감독을 하고 있는데
0: 네네.
1: 잠깐 쉬는 공백 기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학이 발전하면서 사물놀이로 변했고 그 사물놀이 속에 복구라는 악기가 없어. 복구가 왜 없을까? 왜 이렇게 소외당했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선조로부터 이렇게 가르쳤던 그 부분을 무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0: 네. 네. 그래서 무대화를 해야 더 많은 사람이 볼 것이다.
1: 그렇죠.
0: 성공하셨네요.
1: 아직도 그 제자들이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
0: 네.
1: 뭐라 그럴까 히든크가 이야기했듯이
0: 네.
1: 아직도 많이 배가 고픕니다. 욕심이 좀 많죠.
0: 아닙니다.
1: 아, 죄송합니다.
0: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처음에는 그 전남 고흥 농고를 다니실 때
1: 네네.
0: 농학단을 만드셨어요.
1: 네네네.
0: 네.
1: 섬에서 이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살다가 육지로 유학을 나왔잖아요. 고흥.
0: 아 육지로 네. 유학을 가신
1: 그렇죠.
0: 거네요.
1: 그렇죠. 나왔는데 농고에서는 그때 당시에 대체적으로 농고에 다 농학이 있었습니다.
0: 네.
1: 어디 학교 농고는 대통령 상을 받았다더라.
0: 아~
1: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회원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0: 네.
1: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여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반대를 했어요.
0: 농학단 만드는 걸?
1: 네네.
0: 오.
1: 1학년 때.
0: 네.
1: 그래서 2학년 때 교장이 바뀌었네.
0: 네.
1: 아, 운명처럼 그렇게 해서
0: 네.
1: 또 갔습니까? 다시 건의를 했죠.
0: 그럼. 네.
1: 와 좋다.
0: 와, 네. 아니 두 분 교장 선생님이 너무 반응이 다른 거 아닌가요?
1: 네, 다르죠.
0: 네.
1: 그렇게 해서 이제 60명을 1학년, 2학년을 모집해서 제가 농학반장을 3학년 때까지 하면서 초창기 때는 제가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방승환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0: 네.
1: 그분을 모셔서
0: 네.
1: 저희들이 배우고 발전해서 한국민속촌까지 입단을 하죠, 농학단으로.
0: 아... 네. 그렇게 고등학교 때 농학단까지 만드셨는데 대학에서는 무용을 전공을 하셨어요.
1: 아, 또 무용을 하게 된 이유는 농학을 하다 보니까 농학의 또 발자취가 뭐냐, 몸짓 아니야, 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것도 저 또한 다른 친구들도 있지만은 정인삼 선생님, 민속촌의 정인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0: 네.
1: 너네는 무용과를 가라. 무용과를 우리가 남자가 왜 무용을 해야 되지 그때 당시에. 그랬었는데 막상 가서 해보니 아 바로 몸짓의 언어가 이거구나 그것을 느꼈죠.
0: 네. 네. 그럼 이런 경험들이 밑거름이 돼서 결국 이제 서한우 벚꽃춤이 탄생을 한 거고
1: 네.
0: 또 벚꽃춤을 알리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벚꽃춤 보존회의 이사장도
1: 네네.
0: 현재 맡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상도 수상을 하셨고요. 아.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0: 네. 아까 지금 인터뷰하면서 내내 어린 시절에 이러이러 이런 게 하고 싶었다는 거를 거의 다 이루고 사신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 요새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면서요?
1: 네, 외국인들이 요즘 몇 년 전부터 뭐 독일, 또 미국, 일본, 또 중국 학생들이 이제 교환 학생들 있잖아요.
0: 네.
1: 아세요? 저한테 이제 배우면서 제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참 보면은 너무 행복하죠, 저는. 그래서 야, 우리 복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렇게 파생될 수 있겠구나. 우리 문화가
0: 네.
1: 이런 어떤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0: 계속 더 알리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군요.
1: 네, 네, 네.
0: 이러다 전 세계인이 복구춤을 추겠어요.
1: 아, 그러려고요.
0: 아, 그렇게 만드실 건가요?
1: 네, 준비 전에는 꼭 될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서한우 설장구춤을 보여주신다고요?
1: 네, 네, 네. 설장구는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고 신기남 선생님,
0: 네,
1: 그다음에 고 김병섭 선생님,
0: 네,
1: 이 두 분한테 특히 많이 배웠는데 그분들의 그 몸짓과 가락이 굉장히 그 섬세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장구를 추면서 제가 느끼는 서한우째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이렇게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 속에는 또 발짓과
0: 네.
1: 어떤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의 그 맛이 많이 파생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0: 네. 네. 많이 벌써

0: 네, 자기화를 하셨군요.
1: 네.
0: 아, 그러면 이번 무대도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자, 그럼 서한우 설장구 춤 지금 바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영남대학교 해금 전공자들로 구성된 해담입니다. 해담은 해금에 담다라는 뜻이고요. 해금의 다양한 풍류를 담아서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특히 해금 고유의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고요. 해금을 음역대로 세분화해서 연주를 한다는데요. 오늘 무대에서도 기존의 해금보다 음역이 더 낮은 저음 해금과 중음 해금이 등장한다니 이 점도 기억하시면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남 해금 앙상블 해담의 지영이째 경기 시나위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Welcome to a new episode of our amazing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the deliciousness and, of course, the beauty of the traditional liquors of Korea. Today, I brought you, of course, in another special place. We are in Yesan, in Chungcheon-namdo region of Korea. And here, behind me, there's a Yedangho suspension bridge, which is one of the longest walkable bridge in Korea. But Yesan is not just these beauties, it's also delicious food. I'm pretty sure about that. So we have to go and discover it. But doing it alone is getting difficult always. So I called a friend. So now I think her train is going to arrive, so it's better we go to the train station to pick her up. Let's do it together. Let's go. My friends, we arrived at Yesan train station, and I can't wait to introduce her to you. And she will be the perfect guide for our journey. So I think the train just arrived, so it's time to call her, right? Jiyeon! Oh, 왔어요!
1: Yeah! 오랜만이에요, 셰프님.
0: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충청남도 분이라서 많이 많이 안내해 주세요.
1: 아, 맞아요.
0: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1: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오늘은 예산역 바로 앞에 있는 예산 시장을 갈 거예요.
0: 네.
1: 특이한 점이 있어요.
0: 진짜?
1: 오일장.
0: 오일장?
1: 가보셨어요?
0: No. 우리
1: 오늘 갈 거예요. 갈까요? 보여드릴게요.
0: 가시죠.
1: 가시죠.
0: 가시죠.
1: 아, 바로 앞이에요.
0: 아, 너무 좋아요. 오.
1: 오일장이 뭔지 아세요?
0: 오일장. 오일장 무슨 뜻이에요? 왜?
1: 오,
0: 파이브, 일, 데이,
1: 앤
0: 마켓.
1: 마켓. 그래서 5일에 한 번씩만 열리는 거예요. Not every day.
0: 아, 5일마다? 아, 그러니까 이거 평일 한산 달라지는 거죠?
1: 5일은 달라져요. 근데 5일에 한 번씩만.
0: 그 이런 개념 처음 들었어요. 이탈리아에 그런 거 없어요.
1: 그래서 오늘만 열리고 내일은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온 거예요.
0: 그러면 여기 예산 뭐가 있을까요?
1: 예산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0: 두 가지?
1: 일단 첫 번째, 사과.
0: 사과?
1: 사과.
2: 안녕하세요. 사과하면 예산. 예산세가 최고.
1: 최고.
0: 최고.
2: 당도 높고.
1: 당도 높고.
2: 품질이 단단해. 딱 맞아. 뭐
0: 조금
2: 산미. 시고 달고요.
1: 시고. 역시 산미가 있어야지 밸런스죠.
0: 맞아요.
2: 이거.
0: 오, 이거 예뻐요.
2: 3만 원 줘. 3만 원.
1: 봉지 주시면 저희가.
0: 감사합니다.
1: 예쁜 걸로 골라볼까요, 싶어요.
0: 예.
2: 맛있어. 최고만 먹으면 맛있어.
0: 오, 향이도 원래 예, 원래 사과는 향이 그렇게 센 향이 나지 않아요.
1: 않는데. 이거는 나죠.
2: 오케이, 오케이.
0: 역시 새로운 거 오늘도 이렇게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멋있겠다. 이거 분식. 오, 와.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여기 다 예산 여기 근처에서 온 다 야채.
2: 예산도 나오는 거예요.
0: 예산 로컬 인그리디언스. 로컬 인그리디언스.
1: 셰프님이 좋아하시는.
0: 저는 항상 로컬 인그리디언스 이렇게 찾는 중입니다.
1: 제일 맛있죠.
0: 제일 맛있어요. 제일 신선하고. 저는 아직 이런 걸로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얌바 조금만 싸야 될 것 같아요.
2: 하나 드릴까요?
0: 조합이 해야 돼요. 한 바구니 이거 얼마예요?
2: 5,000원이에요.
0: 5,000원? 네. 오, 싸네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꿀.
1: 근데 다 진짜 엄청 싱싱해 보여요.
0: 그러면 아마 부추.
2: 부추도 하나 드려요?
0: 네. 부추 그냥 이렇게 맛있고 그리고 너무 선명한 초록색이라서
1: 예,
0: 이렇게 좋아요. 이 아래 있는 거 더. 예, 맞아. 감사합니다. 오, 예스. 트레저. 보물. 보물. 너무 좋아요.
1: 제가 사과 샀잖아요. 네.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국수.
0: 국수?
1: 응.
0: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3: 네네.
0: 이게 바로 만드는 거예요?
3: 네.
0: 여기 안에?
3: 네.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고 예전에는 여기 앞에서 다 70년 전에 다 이렇게 만들어도 했었어요.
1: 손으로 하셔서 말려서
0: 네.
1: 사용했었어.
0: 역시 셰프님이 다 예산에 대한 특성을 잘 너무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그거 저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 처음 봤을 때 소면, 주면, 그 소면 진짜 네, 얇은 거. 예. 그리고 주면 조금 더 두꺼운 거. 네. 원래 한국에서 이런 소면 어떤 요리로 쓰는 거예요?
1: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면이랑 중면이 결국에 두께잖아요. 네, 좀 얇은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한국에서는 비빔국수.
0: 아, 비빔국수. 아, 자, 아 맞다.
1: 깔끔하게 먹는. 네.
0: 아, 차가운 요리. 차가운 면 요리.
1: 맞죠.
0: 오, 너무 좋아요. 어, 오늘 진짜 습하고 네, 이거 더운 날씨라서 이렇게 시원한 요리 그쵸, 하면 그쵸. 좋을
1: 것 같아.
0: 어? 혹시 사과랑 잘 어울릴까요?
3: 보통 비빔국수 할 때 사과를 이렇게 갈아서 같이 넣어.
0: 아, 진짜? 네. 오! 오! 오! 됐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소면. 이걸로. 근데 셰프님, 저를 어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네. 제배?
1: 이거 뭐 같아요, 셰프님? 쫙 갈린 거.
0: 사과?
1: 사과 맞아요.
0: 사과? 다시 한번 사과? 우리 사과. 사과 먹으러 왔어요?
1: 아니죠. 먹는 거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0: 어, 여기 양조장이에요?
1: 맞아요. 예산에서 되게 유명한 사과 양조장인데
0: 아,
1: 셰프님하고 같이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로 모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산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안녕하세요.
3: 네. 여기 대표님이십니다.
2: 아, 대표님.
1: 반갑습니다.
2: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 여기 진짜 포도밭인 것 같아요.
3: 맞아요. 완전 맞아요. 다 사과 맛이에요.
2: 우리 구경
1: 들어가면
2: 구경해도 돼요?
1: 네. 네.
2: 오,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여기서 와인 공부하시는 분, 여기 와인 만드시는 분, 저는 와인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1: 아, 너무
4: 좋아요. 오늘 많이 배워야 되겠네.
2: 여기 너무 잘 팀, 와인 팀인 걸수록.
4: 네.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과 와인 저는 아직 마셔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달리아에서 다 보도.
1: 한국에서는 사과가 많이 나와요. 특히 예산.
2: 맛있어요. 네.
1: 그래서 저희는 사과를 발효시켜서 애플 와인도 만들고 증류해서 소주 같은 술도 만들고.
4: 아, 그것도? 네.
1: 브랜디도 만들고.
2: 맛보고 싶어요.
1: 아, 예, 예.
2: 가능할까요?
1: 예, 그러시죠. 이제
2: 계속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예쁜 색깔을 먹어서 진짜
3: 먹어야 돼요.
2: 아, 네. 참을 수 없어요.
1: 자, 운이 좋으면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
3: 많이 따라드렸네. 이거 너무 언세요.
2: 아, 네, 맞아요. 이거 my friend is a little bit unfair. she's right. I have more, but because I have more wine. Yeah. 자, 그러면 우리
3: 네,
2: 너무 궁금해서 자,
3: 짠.
2: 자, salute. 네. 진짜 특이한 향이 나요. 맞아요? 이탈리아 남부에서 만드는 그런 마르살라 와인 진짜 리치한 와인.
3: 리치한 느낌이 나요. 드셔보세요.

0: 반찬 안에 뭐가 2kg
1: 사과 한 두세 개 정도.
2: 40도인데 좀 부드럽죠.
0: 근데 향뿐만 아니라 진짜 맛도 여운이 은은하게 이렇게 나요. 그런 사과.
3: 맞아요. 오. 카라멜 같은 느낌도 나면서.
4: 카라멜도 맞아요.
0: 바닐라.
3: 바닐라.
0: 바닐라 그런 향도 은은하게 아,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맞아요?
5: 아, 우리 다 맞췄어요.
0: 우리 셰프예요. 우리 셰프님이에요. 이것도 아까 마셨던 와인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4: 식사랑 디저트 아니어도 진짜
0: 잘 어울린 요리랑 잘 어울릴 것 같죠?
3: 맞아요.
0: 어떠세요?
3: 제가 생각해도 이것도 음식하고도 페어링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0: 우리 오늘도 예산에서 쇼핑했어요.
3: 쇼핑했어요. 시장에서.
0: 쇼핑했는데 진짜 대표적인 특산물로.
2: 아 그러면 뭐.
0: 하나 여기. 예, 예. 하나 이미 여기. 담고 있는 거요.
3: 사과. 네,
0: 사과. 그리고 다른 거 맞춰봐 주세요.
2: 뭐 예산하면 사과.
3: 사과. 네.
2: 그다음에 예산 국수.
3: 맞아요.
0: 정답. 아 역시. 국수. 와. 소면.
2: 이거 시장에서 사 오신 거예요?
0: 네.
2: 아, 시장께 유명해.
0: 맞아요. 이게 진짜 이게 수제.
2: 저도 국수 좋아합니다.
0: 근데 이제 요리해야 돼서 혹시
2: 아, 여기... 저희 주방 다 있습니다.
0: 너무 쉬워요. 나 진짜 쉬워요.
4: 너무 좋아요.
6: My friends, finally. By now, you know this is the part that I enjoy the most. Finally, I can cook with these beautiful Yesan products. And before, while I was tasting this very, very incredible apple brandy with the sajanim, the inspiration came. Bibimguksu. Delicious and refreshing cold noodles dish here in Korea. And let's start from the yanyeomjang. Since I want to get a very, very strong apple flavor and apple aroma, I would like to just grate a little bit of apple and put inside the condiment. What do you think? I think that's a very, very great idea. So let's start from there.

0: 고생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2: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셰프님.
2: 먼저 비빔국 소라서 우리 비벼야 되죠.
0: 아, 비벼야 돼요?
2: 비벼, 비벼.
1: 맛있겠다.
3: 오, 향이 장난 아니죠. 에.
2: 아. 근데 이런 거 같이 사과랑 같이 그러니까 아삭한 식감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아우 시원하다. 새콤달콤. 맛있죠?
0: 이거 어떡하죠? 와이프가 가끔 비빔국도 해주는데 네. 더 맛있어.
2: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4: 어떠세요?
1: 진짜 맛있는데요?
0: 와.
2: 이제 이거랑 잘 어울릴까? 이제 확인해야 돼요. 자.

0: 와
1: 완벽.
0: 아니 근데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2: 진짜 잘 연결이 돼요.
0: 맞아요.
3: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행복한 날이에요.
0: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 충분하게 선물을 주지 않았어요?
0: 셰프님 요리하고 계시는데 네.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저도 사과로 디저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 디저트?
0: 응, 가져와 볼까요?
2: 아 진짜로?
0: 네.
3: 예스, 예스.
2: 감사합니다, 셰프님.
0: 아이스크림하고 사과를 절여봤어요. 그래서 수정과를 품은 사과. 셰프님이 이걸 떠주시겠어요?
2: 네.
0: 네 이렇게 예쁘게 세 개씩.
2: 예쁘게, 예쁘게. 오케이,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이거 충분히 예뻐요, 셰프님?
0: 너무 예뻐요.
2: 오케이, 감사합니다.
0: 저도 예쁘게 담아볼게요.
4: 아, 수정과 향이 여기까지 나네.
0: 그죠? 흑설탕이랑 생강이랑 천천히 졸여봤습니다. 자, 이거는 카라멜입니다.
2: 어, 카라멜까지? 아, 수정과인 것처럼 위에 잣. 자, 여기. 어, 감사합니다.
4: 수정과 향이 뿜뿜 나네.
0: 맛있어야 될 텐데.
2: 어, 식감. 조린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아삭아삭해요? 어, 진짜 기술이, 기술이 있어요. 와우.
0: 오,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너무... 술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4: 와, 너무 환상적이네. 술 만드는 게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셋 다 행복해. 술이 술술 들어가는데요? 큰일 났다.
2: My friends, you see the atmosphere is very, very, very happy. I'm also so happy, and I really hope you can feel this happiness today. And I didn't even have to do a lot today because these two beautiful person made almost everything for me, for us actually, not just for me. So let's meet another episode and let's discover the beauty and the deliciousness of Korea. Ciao. Arrivederci, ciao!

0: With the aim of creating eco-friendly values for a better future,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in the fields of environmental and energy technologies.
1: 에코엔드림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 활물질 전구체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소재 기업입니다. 환경 촉매 분야에서 축적한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확장하였으며 고객이 요구하는 고품질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0: Precursor refers to a core component that decides the performances of electric car batteries. Different types of raw materials, mixing ratio and sizes of particles decide the quality of batteries. The company has provided high nickel precursors, which have a nickel content of 90%. It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driving range of electric vehicles.
2: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활 물질 전구체는 양극재의 구조와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로 에코인드림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enhanced performances of batteries, the premium precursors of the company have been widely provided through the global energy supply network.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mass production system, the firm has constantly boosted cooperation with the global completed vehicle and battery makers.
2: 저희 에코엔드림은 고객이 요구하는 배터리 성능에 맞춰 금속 조성, 입자의 크기와 구조, 물성을 정밀하게 설계한 맞춤형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드니켈부터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전구체까지 폭넓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Echo and Dream has implemented production facilities that can manufacture precursors in various sizes, shapes, and properties. It has spearheaded effort to increase the energy density and safety, which are required elements for highly functional batteries.
2: 전구체의 품질은 공정 변수와 이물 관리를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에코엔드림은 이러한 핵심 공정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18년간 축적된 생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정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캠퍼스는 에코엔드림의 역량을 담아낸 최고의 양산 설비로 뛰어난 전구체 품질과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0: High-quality precursors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nergy density and stability of batteries. Also, the company has strived hard to minimize the use of energy as well as industrial water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3: 저희 에코엔드림의 생산 공정은 생산 공정과 함께 EW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구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수는 증발 농축기 등을 통해 공정수를 회수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수된 응축수는 공정 내 재사용하고 황산 나트륨 등 염 성분도 회수해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Echo and Dream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high performance high nickel precursors. What is more, it has focused effort into increasing the driving range and maximizing the performances of batteries. Instead of simply producing precursors, it has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new battery materials.
3: 에코엔드림은 소재 기술 기반 기업으로서 촉매 소재와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현재 보유 특허는 총 38건이며 이 중 20건이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특허입니다. 또한 최근에도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기술 4건을 추가로 출원하며 차세대 소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The improved capabilities of the company have already gained recogn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battery supply networks.

0: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field by developing core materials and technologies for the future battery industry.
1: 에코엔드림의 목표는 전구체 제조 기업을 넘어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이니켈 전구체를 비롯해 LMR, 고전화 미드링켈, LFP 등 차세대 전구체 개발을 지속하여 고객의 다양한 배터리 플랫폼에 대응하고 있으며 전구체 전해질 사업 분야에도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생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이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되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소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Echo and Dream has developed core materials that can protect the environment and save the planet. And it is expected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as a provider of eco-friendly mobility solutions.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A fresh summer day.
2: 돌 진검다리길. 야, 참 게 지금 계절은 정말 지금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Sunday
1: morning rays. Embracing this warmth and excitement, I'm thinking of taking a light stroll around the village. Along the Chulangcheong stream, where millions of roses create a spectacular sight, a place where you can feel happiness filled with the scent of flowers amidst your weary daily life. This is Chulanggu Seoul. The vibrant roses seem to soothe my heart in their own special ways.
2: Yeah, 꼭 멀리 떠나야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버스나 기차 혹은 비행기를 타고요. 그런데 요즘은 내 주변 가까운 곳, 잘 몰랐던 곳 혹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꽤 좋은 여행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중랑구의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들로부터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June, filled with fresh greenery and little moments of happiness found in between. Now, let's take a moment to escape from the bustling daily life and immerse in subtle memories. At times, the old shops that have always been there feel like a part of the everyday scenery along the paths we take. I visit a space that has become a part of the town's landscape.
2: 야, 여기는 그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자주 보던 옛날 사진관 같은데. 야, 너무 반갑네요. 이 간판부터 입구까지 아, 너무 정감이 갑니다. 야. 실례하겠습니다.
3: 아, 네.
2: 안녕하세요. 예.
3: 반갑습니다.
2: 아, 예, 예. 아유, 예.
3: 아유, 많이 뵙던 얼굴이십니다.
2: 아, 알아보시겠어요?
3: 아, 그럼요.
2: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여기 제가 딱 봐도 정말 네. 오래된 사진관 같아갖고 네. 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3: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2: 여기서 이 사진관 운영하신 지 한 얼마나 되셨어요?
3: 지금 42년째 하고 있습니다.
2: 42년이요?
3: 네.
2: 야.
3: 이 자리에서만 그냥 42년 하고 있습니다.
2: 야, 대단하시네요.
3: 아닙니다.
2: 네. 그래, 오래된 사진관인 네. 만큼 네. 제가 믿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3: 아이고, 감사합니다.
2: 그래서 믿고 네. 오늘 저도 사진을 좀 한 장 찍을 수 있을까 해서요.
3: 아, 그럼요.
2: 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It's a must that I tidy up myself before a photo shoot.
2: 아,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거울 보면서 네. 이렇게 머리도 좀 만지고 네. 어, 여권 사진도 그렇고 여권 사진 보면은 이제 또 이게 귀도 잘 나와야 되고
3: 요즘에는 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마하고 눈썹이 잘
2: 아, 보여요. 이마하고 눈썹이 잘 보이니까. 네. 아, 제가
1: A photo studio with a 42-year-old history. Wow, feeling a bit nervous.
3: 엄마, 네, 좋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은은하게 살짝 미소. 아, 이가 보이면 안 되고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네, 아이 좋습니다. 네. 자, 하나. 네. 미소 조금 더 진하게. 네, 네 하나, 둘.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한 번만 아, 더 하겠습니다.
2: 예, 예.
3: 네.
1: Taking photos at the local studio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fills my heart for some reason.
2: 그 사실 예전만 해도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였어요. 어디 여행 가면 꼭 사진을 남겨라.
3: 그렇죠.
2: 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3: 네, 맞습니다. 네. 추억은 10년, 사진은 100년 그랬습니다.
2: 네, 그래갖고 네. 제가 그 얘기를 까먹지 않고.
3: 아, 네.
2: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3: 아이고, 고맙습니다.
2: 네, 제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참 사진이 소중하고 네.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2: 네, 아, 고맙습니다. 오래된 만큼 이 마을의 역사와 가족의 역사가 이 사진관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2: 어, 그래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3: 네, 네.
2: 가족들의 사진인 것 같은데.
3: 네, 그렇습니다.
2: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3: 아, 네. 네. 이 동네 성화봉송을 했었거든요. 네. 구주자로. 그래서 그때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인데 그때 내 친구 기정도가
2: 야, 88올림픽이 기억나네. 그때 성화봉송을 하신 거죠?
3: 네.
1: A place where he has poured his youth, a cherished place that holds the lives and memories of owner Nam Tae-suk and his family over the past 42 years.
2: 항상 저는 뭐 이제 저희 공간 이제 집에 가면은 한 번씩 추억 되새기면서 보게 되는데 앨범을 네. 요즘은 이런 광경 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너무 다 디지털화돼갖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다 사진 찍으니까요. 예전만 해도 저희 이제 필름 사진 찍을 때만 해도 뭐 24방, 뭐 36방,
3: 그렇죠.
2: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네. 필름을 항상 이제 맡길 때도 이제 그 필름 보면서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쳐갖고 이렇게
3: 네, 맞습니다.
2: 그 기다리면서 막 설레는 그렇죠. 거 많이 느꼈었거든요.
3: 지금은 이제 그 디지털로 갔으니까는 추억이 별로 없을 거고
2: 네.
3: 옛날에는 앨범에서 필름을 사진 찍어서 필름 맡겨서 찾아서 또 앨범 정리하고 네. 그런 게 추억이거든요.
2: 맞아요.
3: 근데 앞으로는 진짜 젊은 사람들은 네. 추억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음이
2: 그게 아쉬워요.
1: Mr. Nam has kept every single camera he has used thus far.
2: 필름 넣고 예 아 이런 거 많이 찍었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찍습니다. 하나 둘 네, 셋 안 하고 항상 둘에 찍더라고요. 항상.
1: It conjures up memories from that time like a beautiful panorama. It's the well-worn cameras, the old space, and the owner that have captured countless precious moments, allowing many to hold on to their memories for years to come.
2: 그러니까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그 당시에 참 획기적으로 연출하신
3: 이제 필터를 사용해
2: 네, 여기 이 배경은 약간 포커스 날려주셔서
3: 그렇죠, 네.
2: 빛발에 빛을 네. 번지는 효과로
3: 이런 거는 또 네. 이제 포커스 확 퍼지게끔
2: 네.
3: 번진 효과 또 여러 가지는 효과
2: 야
3: 그 당시, 약간 그 당시 유행했던 거가
2: 약간 이 어떤 여행 스케치 자켓 사진 같은 예
3: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2: 오,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어떻게 연출하는 거예요?
3: 그것도 이제 그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네. 생각 필터에서 세 분류로 나눠서 찍히는
2: 모습. 네, 야.
1: Though many of the nearby photo studios have faded away over the years, the owner hopes to remain a lasting presence for those who have shared those memories.
2: 이제 중랑구의 먹자 거리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오래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1: With lingering emotions, I take slow steps forward again. Though it seems like a familiar sight we see every day, the unique charms and expressions of each neighborhood start to reveal themselves if we pay a little more attention.
2: 야, 예전에 제가 중랑구 여기 상봉에 왔을 때는 이런 대형 마트나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건물이 없었었어요. 와, 많이 변했네요. 야. 어? 야. 이런 고층 빌딩 사이로 특이한 간판의 이름에 서점이 있네요. 저는 그 저희 아내랑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작은 책방, 서점들을 항상 눈여겨보고 항상 들어가 보곤 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1: Let's take a moment for a while in a place that resonates with my heart.
2: 향긋한 커피 냄새도 나고요. 아, 안녕하세요. 예,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서점이 책방이 있어요. 근데 또 제목이 또 특이해서 바람길이라 그래서 네, 정말 밖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바람 타고서 왔어요.
4: 바람 좋습니다. 네. 제가 바람하고 길을 좋아해서 저희 여행지 판매하는
2: 아, 그러세요?
4: 여행 서점이거든요.
1: This must be the essence of what makes a neighborhood stroll so delightful.
5: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 18년 정도 했었어요.
2: 네.
5: 그리고서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1년 정도 세계여행을 배낭을 메고 여행을 다녔거든요. 여행을 좀 좋아해서. 그래서 여행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여행책을 판매하는 여행서점을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람하고 길이었어요. 여행하고 다 맞는.
6: 그래서.
5: 네. 그래서 바람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또 찾아보면 바람길이라는 뜻이 골목 사이사이로 바람이 다니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6: 네네.
5: 그래서 이 공간이 문화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훅 네.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2: 그러니까 이게 골목골목이 바람에 따라서 타고 왔습니다.
5: 네.
2: 그러면 지금 이 서점 책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겸 지금 여행 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거죠?
5: 그렇죠. 여행책도 쓰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출판사도 같이 하고 있고.
2: 아, 그러세요.
5: 네.
2: 뒤에 보니까 아주 여러 나라의 그 여행 책들이 많이 있어요.
5: 네.

0: 근데 이 동네에서 이 책방 서점을 하시니까 이 중랑구에 관련된 책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1: 근데 너무 잘 맞추신 것 같은데. 아, 네. 네. 제가 이쪽에서 서점을 한 지 지금 8년 정도 되고 중랑구에 산 지가 한 40년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서점을 오랫동안 했으면 중랑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는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는 이 중랑이라는 책이 그 책입니다.
0: 아, 있네요. 네. 진짜.
1: 이 책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백꽃이에요. 중랑구의 꽃이 백꽃이거든요.
0: 아, 대표할 만한.
1: 네, 네. 그래서 상징물이 백꽃이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는 게 목차인데 책에 저희가 한 23곳 정도를 소개한 건데 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딱 보시면 어린 왕자의 부합에 그래서 모자 속에 뱀 들어있는 거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중랑구도 이렇게 잘 모르는 곳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표지를 만든 그런 책입니다.
0: 이야, 다 의미가 있네요.
1: 그렇죠. 네. 와,
0: 그럼 이거, 우리 사장님.
1: 아, 네, 맞습니다.
0: 직접 글. 이야.
1: 네. 여기가 상봉터미널하고 망우역이 요 근처 저희 서점이랑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네. 근데 상봉터미널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거든요.
0: 아, 제가 지금 여기 올 때 보니까 네.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네, 네.
1: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또 망우역하고 상봉역은 급부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상봉터미널과 망우역의 완벽한 세대교체예요. 네. 그래서 이만큼 이쪽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또 수용하기 위한 다른 것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곳이 저희 중랑구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살은 찌라고 있지 빠지라고 있지는 않은가 보다. 아, 나이살이 아, 참 무섭습니다.
2: Understanding the value of what is forgotten and fading,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memories and documentation, artist Park Soo-hyun continues to encapsulate the past and present of Jungnang. Though I wish to remember all the landscapes I've encountered in Jungnang, knowing that some will inevitably fade from my memory, I choose to preserve them in this way. I asked her to join me for a brief stroll through the neighborhood. First, I made my way to Sangbong Terminal, a place that has shared a long journey with the residents of Jungnang, but is now no longer in operation and soon to disappear.
1: 실은 제가 이제 고3 올라갈 때였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너무 어느 날인가 학교 문학까지 갔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서 뒤를 돌아 나와서 상봉터미널로 처음 와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춘천에 갔어요.
0: 혼자서요?
1: 네, 겨울방학 때. 그래서 춘천에 가서 그 고3 올라간 그 나이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꽁꽁 얼어붙은 공지천을 봤었거든요.
0: 네.
1: 그게 저한테 있었던 첫 일탈이에요.
0: 네.
1: 그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혼자만의 여행이 지금까지도 여행을 다 좋게 만드는 저한테 기억이 남는 것 같고 그래서 상봉터미널은 저한테 약간 자유? 뭐 무언가 할 수 있다? 내지는 좀 편안함? 네. 그런 걸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2: A place filled with personal memories, Sangbong Terminal after 38 years of history is now on the verge of becoming a distant memory.
0: 저는 사라지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어 갖고 다행인 것 같고
1: 네.
0: 나중에 여기 오셔 바뀌어진 모습을 봤을 때 그분들한테 여기가 예전에 상봉 터미널이 있었던 자리야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 갖고
1: 맞아요. 네. 그 특히 군대 가셨던 강원도 쪽에서 군대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쪽에서 버스를 많이 타셨으니까
0: 네.
1: 아마 이제 없어졌던 소식을 들으셨을 때 좀 아 옛날 생각도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0: 여기가 이 터미널이 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동네 주민분들의 교통의 요지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실은 이 동네가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네. 여기 터미널도 있고 뭐 지하철역도 있고 많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때도 여기가 교통의 요지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강원도 쪽으로 부임 나가거나 하시는 관리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랑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네. 그다음에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 이제 부임주로 가는 곳이었던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실은 그때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와, 그렇군요.
2: The terminal once had an average of over 20,000 passengers per day. May this place, steeped in the lives and memories of others, be remembered for years to come. As times change, places and buildings inevitably undergo drastic overhauls. Despite the changes, I stopped by this place, known by the locals to still retain the town's long-lasting charm. Stepping out on the opposite side of Mangu Station, I came across a serene alleyway and single-story homes, quite different from the towering skyscrapers. Let's have a moment to soak in the village's calmness and relaxed vibe. Two distinct landscapes divided by a single station, it illustrates how the boundary between past and present intertwines and thrives.
0: 여기 옛날 집들이 많이 밀집돼 있네요. 이 골목길은.
1: 그렇죠. 네. 아까 걸어오시면서 지금 쭉 보신 것처럼 네. 좀 아까 보셨던 그런 고층 건물들이 있는 거를 역을 사이에 두고 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0: 네.
1: 저는 이 길을 걷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고향이라면 고향이랄까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여기는 네. 사람 사는 동네, 잠잘 수 있는 곳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0: 여기 저희 이제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또 학교가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아이들 목소리도 들리고 참 정감이 가는 그런 골목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근데 아. 골목길을 이렇게 걷다가 보면은 네. 그 집의 주인들의 성격들이 보이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보면은 어느 집에는 굉장히 옛날 차인데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차가 이렇게 놓여 있는 집이 있어요.
0: 네.
1: 아, 이 집 주인은 굉장히 꼼꼼하신 성격인가 보다. 좀 걷다 보면 오토바이 같은 것도 보이는데 아, 이분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아파트는 다 똑같으니까 어떤 단지를 걷더라도 어떤 성격을 느낄 수 없는데
0: 네.
1: 단독주택이나 골목들은 그런 그 집주인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공간이어서
0: 맞습니다.
1: 걷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특히 이게 여기 집들 보니까 문뚝문뚝 빨랫감들이 빨랫줄은 아니지만 빨래를 이렇게 넣는 모습들이 좀 간간이 보여서
1: 네.
0: 저런 취향이시구나.
1: 아, 옷을
0: 옷 보고서도
2: It's a warm alley filled with the unique expressions of each home, colorful and fun imaginations in a familiar place. Perhaps that's the true beauty of exploring alleyways. And if you feel tired while walking,
0: 약간 녹여갖고 일부러 진짜 쭈쭈그런 맛이다 이거 오리지널.
2: You can stop and take a break anywhere. The sights from today and this refreshing taste will surely remain in my memory for a long time.
0: 그리고 저희가 골목길도 둘러보고 출출해질 타이밍에
1: 네.
0: 좋은 향이 어디서 나오는데
1: 네. 예. 바로 이곳입니다.
0: 이곳입니까?
1: 네, 지금 여기 끓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0: 네네네. 오.
1: 여기는 국밥집입니다.
0: 아, 이거 국밥집이에요?
1: 네, 근데 국밥집인데 장사를 4시서부터 시작하시는 그런 집입니다.
0: 와, 벌써 이 사골 우린 육수 향이 확 나면서
1: 그쵸.
0: 옛날 정서와 이 갬성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1: 네,
0: 와.
1: 여기 앞.
2: Traces of time woven throughout every corner. This place, a long-time gathering spot for Chungnang residents to build memories, is now run by the son, continuing the legacy of his mother, the original owner. The owner has been lovingly maintaining the space for the past 10 years, ever since his mother suddenly fell ill and could no longer run the business. Above all, he has a deep desire to preserve this place as a space of memories for the customers who have visited since his mother's time.
0: Sir, 사장님,
3: 네네.
0: 정말 빨리 맛보고 싶었는데.
3: 아, 예, 예.
0: 아니 여기 이 가게 식당 영업 시간이 오후 4시부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3: 아무래도 매일 도축하는 거에 받아다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뭐 지방 여기저기서 올라오긴 하는데 근래에는 한 편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기왕이면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는 좋은 고기야.
0: 이야, 손님들 고객님들한테 정말 신선한 고기를 드리고 싶어 갖고 이제 걷다 보니까 먹자골목이라고 써여 있는데 예전에도 여기 먹자골목 돼 있었었나요?
3: 아마 아주 오래전에는 여기가 이제 그 개천자리여가지고 그거 메꾸고 이제 공사하면서부터 조금씩 상권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1: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가 상봉시장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때는 이제 하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0: 여기가 하천이 흐르던 곳이에요?
1: 네. 요 앞쪽으로 하천이 쭉 흐르고 그 양쪽으로 시장이 쭉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참기름 짜는 집도 있고 과일 가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다 이거를 메우고 그다음에 길을 만든 다음에 음식점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0: 네.
3: 맞아요. 어머니한테 들었더니

0: 저도요. 네. 옛날 얘기들이라서 아마 역 들어오고 나서 망우역, 상봉역 그리고 뭐 이마트 생기고 그리고 나서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1: 네. 네. 그 요즘
0: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가 네. 막 도착했고
2: 아 맞다 오늘 도착한 고기로 아, 해서 네, 한 거니까.
3: Originally a spot serving ugaji gukbap made from simmering bone broth, it now also offers fresh beef sashimi and tatar. Finally, it's time for a bite. Oh my goodness. There's a reason why people have loved this place for so long.
2: Since you've been doing this for a long time, you've seen this area. 오래된 것들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시면 좀 서운하기도 하시고 마음이 좀 짠하실 네, 것 같아요.
0: 네, 물론 그렇기도 하죠. 손님들도 항상 그렇잖아요. 뭐 영원한 손님도 없고
2: 네.
0: 그리고 손님들이 또 새로 오셔야지 저희도 계속해서 유지해서 장사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상봉동이라는 도시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변화하고 있는 곳이라서요. 여기서 예전 것과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조화롭게 이루면서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봐요. 사람도 그렇고 도시도 그런 것 같아요.
2: 어떤 이 오래된 가게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는 그 동네 분들한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처음엔 저는 여기 혼자 왔었고 그다음에 결혼한 후에는 신랑이랑 같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가는 떡볶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결혼한 제 친구들은 자기 아이들이랑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라는 곳에 본인들의 DNA를 조금씩 심어놓는 것 같아요.
2: 네.
1: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오래된 가게라고 하는 거는 나와 같은 모습? 위장 내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기억되는 곳처럼 나도 남한테 그곳을 소개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 같은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0: 아, 제가 감사합니다.
2: 네, 저도 감사한 게 네. 오늘 이 맛봤잖아요.
0: 네.
2: 이 맛의 기억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오래도록 남아서 또 다시 이 동네를 찾으러 올 것 같습니다. 네, 아유.
3: With spaces and people like this, where we appreciate each other's presence and visits, I believe it's what makes life truly meaningful, allowing us to gather the strength to keep moving forward each day.
2: Ah, 여기 또 이 동네 거리를 걷다 보면 잘 들어보시면 여기 미싱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아, 이 동네 분들이 이 미싱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고, 예. 그래서 보니까. 아, 여기가 이 봉제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 여기 되게 오래된 섬유 공장, 봉제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2층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3: Chungnam-gu, home to a significant number of sewing companies in Seoul. It also has a notable share of the sewing industry within the district. In the 70s and 80s, during a time when the sewing industry thrived on exports, tasks that are now automated were once done by hand, reflecting the sweat and effort of many in the sewing community. I think I'll chat a bit more with the owner here.
2: 또 과거에 이 공장을 운영하실 때 또 호황기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4: 아, 그럼요.
2: 지금하고 그때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4: 지금하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없죠. 그리고 젊으신 분이 없고
2: 네.
4: 그때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거의 50대, 60대. 그러니까 능률이 그만큼 떨어지죠.
2: 네. 한창 호황이 장사 잘 되셨을 때는 직원 몇 명을 거느리시고 딱 이렇게
4: 그때 당시에는 한 4, 50명? 와. 40명 넘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할 때는 그러죠. 근데 이게 이동률이 많아요.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뭐 주위에 굉장히 많잖아요.
2: 네.
4: 그러면은 이직률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는 꾸준히 해왔다가 애들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지방으로 한 6년 가 있다가
2: 네.
4: 또 다시 하던 게 있으니까
2: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도 지금 공장 제조
4: 예, 아, 이제 봤어요 많이. 예,
2: 플라스틱 끈을 이제 제조를 하시다 보니까 아 저도 좀 각별합니다.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보면은 예, 남다른 그 감정이 느껴지는데 아 올해 이렇게 공장을 아, 운영하시면서 좀 힘드신 점은 없으셨는지. 요즘이 좀 힘드시기도 하시죠 요즘도.
4: 힘들죠. 예. 일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수출할 때는 거의 이 진짜 중랑구 쪽이라면은 그래도 알아주는 데이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아주 호황이었죠. 네. 근데 수출이 어느 시기에 한 2004, 5년 이럴 때 아예 외국으로 다 갔어요.
2: 옛날에 이제 메리아스라고 하죠.
4: 독립문에서 있었죠. 네? 독립문.
2: 아, 독립문. 어. 네.
4: 거기서 그럼, 이제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독립문에 다녔던 사람들은 물어도 안 보고 사람을 썼어요. 이야. 체계적으로 그걸 다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네. 이제 일을 잘 한다는 거죠. 거기 자체 내에서도.
2: 우리 이 사장님과 가족에게는 이 봉제 공장, 이 미싱은 어떤 존재인가요?
4: 물론 사람들이 가족이라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 가족같이 일하자 그러잖아요. 네. 근데 무슨 가족이냐고 이래요. 근데 저는 항상 가족처럼 똑같이 같이 일하면서 아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식구처럼 잘 대해주는 게 제 임무라고나 생각하고 또 옷 잘 나오면 그만큼 나가면 그게 보람이지 솔직히 다른 게 있겠어요. 직원들이 최우선이니까.
3: Started with empty hands and has spent over 40 years in the sewing business. The owner describes the journey as both tough and rewarding.
5: For that reason, they are committed to keeping this place alive for many years to come. Perhaps the true charm of places and memories lies in how the same place can evoke different impressions depending on their unique experiences.
6: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안녕하세요. 대 아임 라이브 관객 여러분. 안녕. 그 강풍기? 이걸 뭐라고 하죠? 컴패티 발사기야. 안녕. 정말 성능이 좋더구나. 일단 이 하트가 지금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임마치입니다. 처음 들은 곡은 항복이란 곡이고요. 제가 어제 앨범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1년 만에 EP를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곡을 불러야겠죠? 다큐멘터리란 곡이고 이제 정말 첫 발매되고 첫 라이브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영화처럼이란 곡을 옛날에 냈었어요. 첫 데뷔 앨범에 실려있는 곡이 영화처럼이란 곡이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영화가 아니라 약간 다큐인 거예요. 이게 웃으셔도 돼요. 다큐네? 어랏? 내가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왜 다큐지? 뭔가 이런, 물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웃기지만은 않은 경험들로 인해 다큐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쓴 곡이고요. 그래도 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화 같긴 합니다. 다큐멘터리 들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곡들을 합주하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여기서 고백 하나 하자면, 제가 쓴 곡을 부르면서 뭔가 감정에 이렇게 폭받치거나 이랬던 적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막 ENFP스러운 노래를 많이 했거든요. ENFP 계세요? 어? 아, 계시죠?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어쩐지 약간 통하더라고요. 근데 뭐저 아까도 사실 눈을 마주치고 울 뻔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이제 별거 아닌 순간들 별거 없는 한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살짝 올라오는데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뭔가 너무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 이 곡이 처음이잖아요. 이 곡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처음이에요, 사실. 이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약간 울음이 나올 뻔했어요. 처음이에요. 이게 되시나요? 제가 너무 두서없게 얘기를 해가지고. 울음이 나올 뻔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왜 근데 네. 마지막 곡 아니죠? 마지막 곡. 아, 맞네요. 이게 이렇게 말하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 마지막 곡이라고 말하라고. 아시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오늘만큼 이제 제팬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저희 팬은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알콜 알콜 외쳐도 괜찮은가요? 방송에서? 제가 앵콜 앵콜을 알콜 알콜로 하거든요. 왜냐면 제 팬덤 명이 완취단이에요. 네, 그래서 알콜 알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콜 알콜 이제 타이밍 좋게 외쳐주시면 네,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음 곡은 컬러잇이란 곡이고요. 자, 키가 뭐였지? 조용한. 버려진 상상들을 채워. 아쉽다. 너무 쉽다. 버려진 상상들을 채워. 가시죠.

감사합니다. 알콜. 아우 자가라. 아우 이래서 취하겠어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알콜을 해야겠군요. 아직은 낭만이란 곡이고요. 제가 대학생 때 쓴 곡이에요. 뭐 바로 어제라고 할 수 있죠. 뭔가 한강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다가 버스가 한강을 지나가니까 다 한강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그래서 아직 낭만이 남아있구나 해서 쓰게 된 아직은 낭만이란 곡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마치였고요. 뭐 그냥 어제 앨범이 나왔다고요. 아직은 낭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서한우 벚꽃춤 만나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한우 명무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서한우 벚꽃춤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벚꽃의 특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북이랑 좀 비슷해 보이던데 다른가요?
1: 전국 어디에서나 네. 벚꽃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전국 어디에서나 있는데 전라도 그 해안 지역에서는 큰 북보다 좀 적고 소우보다는 좀 큰 게 복구라고 칭합니다.
0: 아.
1: 그래서 그 복구 춤을 복구를 가지고 손목에 휘어 안고
0: 네.
1: 그다음에 돌림 복구를 하고
0: 네.
1: 그다음에 발로 차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는 게 복구 춤입니다.
0: 복구를 다양하게 활용하는군요.
1: 그렇죠. 좀 자유스럽죠, 좀.
0: 어떻게 보면 악기긴 악기인데 네. 춤의 일부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1: 처음에는 그 악기 음악을 내기 위한 놀이송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0: 네.
1: 제가 이제 춤화를 시켜서 무대화를 시킨 춤이 바로 벚꽃춤입니다.
0: 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본 거군요.
1: 네네네.
0: 아, 네네. 그 아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벚꽃춤의 뿌리는 전라도 해안 지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1: 네네네.
0: 어디 쪽입니까, 정확히는?
1: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입니다.
0: 아, 네. 완전 남해안에서
1: 그렇죠. 섬에서.
0: 네. 네. 그러면 그 완도에서 이게 완도에서는 어떻게 마을 단위로 많이 하던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 뭐 집안에서 하던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1: 각 마을마다 다 하긴 해요.
0: 네.
1: 마을마다 하긴 하는데 특히 완도군 그 금당면에 육동리라고 있어요.
0: 육동리.
1: 네. 네. 우리 마을인데 손자로부터 할아버지,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저 조카 지금 계속 대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0: 네.
1: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복구 놀이를 가지고
0: 네.
1: 무대화를 시켜야지만이
0: 네.
1: 그래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노력하고 있죠.
0: 그러니까 저는 그 무대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런 종류의 그 춤은
1: 네.
0: 뭐 마당이나
1: 네.
0: 뭐 벌판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걸 무대화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제가 처음에 단체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0: 네.
1: 뭐 서울예술단 정동국장 예술감독 지금 천안시립 예술감독을 하고 있는데
0: 네네.
1: 잠깐 쉬는 공백 기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학이 발전하면서 사물놀이로 변했고 그 사물놀이 속에 복구라는 악기가 없어. 복구가 왜 없을까? 왜 이렇게 소외당했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선조로부터 이렇게 가르쳤던 그 부분을 무대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0: 네.
1: 네네.
0: 그래서 무대화를 해야 더 많은 사람이 볼 것이다.
1: 그렇죠.
0: 성공하셨네요.
1: 아직도 그 제자들이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
0: 네.
1: 뭐라 그럴까 히든크가 이야기했듯이
0: 네.
1: 아직도 많이 배가 고픕니다. 욕심이 좀 많죠.
0: 아닙니다.
1: 죄송합니다.
0: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처음에는 그 전남 고흥 농고를 다니실 때
1: 네네.
0: 농악단을 만드셨어요.
1: 네네네.
0: 네.
1: 섬에서 이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살다가 육지로 유학을 나왔잖아요. 고흥.
0: 아, 육지로 네. 유학을 가신
1: 그렇죠.
0: 거네요.
1: 그렇죠. 네. 나왔는데 농고에서는 그때 당시에

0: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네. 그분을 모셔서 네. 저희들이 배우고 발전해. 아,
1: 그렇게 고등학교 때 농악단까지 만드셨는데 대학에서는 무용을 전공을 하셨어요.
0: 아, 또 무용을 하게 된 이유는 농악을 하다 보니까 농악의 또 발전치가 뭐냐, 몸짓 아니야, 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것도 저 또한 다른 친구들도 있지만은 정인삼 선생님, 민속촌의 정인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 너네는 무용과를 가라. 무용과를 우리가 남자가 왜 무용을 해야 되지 그때 당시에 그랬었는데, 막상 가서 해보니 아, 바로 몸짓의 언어가 이거구나, 그것을 느꼈죠. 네. 네.
1: 그럼 이런 경험들이 밑거름이 돼서 결국 이제 서한우 벚꽃춤이 탄생을 한 거고, 네. 또 벚꽃춤을 알리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벚꽃춤 보존회 이사장도 네, 네. 현재 맡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상도 수상을 하셨고요. 그렇죠.
0: 고맙습니다. 네. 네,
1: 아까 지금 인터뷰하면서 내내 어린 시절에 이러이러 이런 게 하고 싶었다는 거를 거의 다 이루고 사신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 요새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면서요?
0: 네, 외국인들이 요즘 몇 년 전부터 뭐 독일, 또 미국, 일본, 또 중국 학생들이 이제 교환 학생들 있잖아요.
1: 네.
0: 아세요? 저한테 이제 배우면서 제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참 보면은 너무 행복하죠, 저는. 그래서 야, 우리 복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렇게 파생될 수 있겠구나, 우리 문화가. 네. 이런 어떤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 계속 더 알리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군요.
0: 네네네.
1: 이러다 전 세계인이 복구춤을 추겠어요.
0: 아, 그러려고요.
1: 아, 그렇게 만드실 건가요?
0: 네, 죽기 전에는 꼭 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서한우 설장구춤을 보여주신다고요?
0: 네네네. 네. 설장구는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고 신기남 선생님,
1: 예,
0: 그다음에 고 김병섭 선생님,
1: 네.
0: 이 두 분한테 특히 많이 배웠는데, 그분들의 그 몸짓과 가락이 굉장히 그 섬세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장구를 추면서 제가 느끼는 서한우째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이렇게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 속에는 또 발짓과 네. 어떤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의 그 맛이 많이 파생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네.
1: 많이 벌써 내 자기화를 하셨군요.
0: 네네네.
1: 아, 그러면 이번 무대도 기대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자, 그럼 서한우 설장구춤 지금 바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영남대학교 해금 전공자들로 구성된 해담입니다. 해담은 해금에 담다라는 뜻이고요. 해금의 다양한 풍류를 담아서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특히 해금 고유의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고요. 해금을 음역대로 세분화해서 연주를 한다는데요. 오늘 무대에서도 기존의 해금보다 음역이 더 낮은 저음 해금과 중음 해금이 등장한다니 이 점도 기억하시면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남 해금 앙상블 해담의 지영이째 경기 시나위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억과 연합이 돼서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습에 의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매운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매운 것을 피해야 되겠다

0: Just looking at spicy food makes your mouth water. Spicy food is an essential part of Korean cuisine. Do you really enjoy it? This restaurant, known as a mecca for spicy food lovers, has been serving the spiciest jjampong noodles in Seoul for 3 decades now. Finishing even a single bowl is a challenge.
1: 7년 전에 왔었는데 서울 놀러 온 김에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2: 딱 한 입 먹어봤습니다.
3: 어떠세요?
2: 제가 이때까지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매워요.
4: Actually, it was quite easy, but my friends are so worried about me, so I had to stop it. I really like eating kimchi and kimchi jjigae and Ukraine bulgogi and other Korean cuisine.
0: Korean spicy food has captivated taste buds around the world. But the jjampong served here is 1.5 times spicier than Cheongyang chili peppers. It's so spicy that some people even fainted while eating it. Yet, quite a few truly enjoy it.
5: 30년째 이 매운 짬뽕을 하고 있는데요. 매운 걸 좋아하시는 손님들이 그래요. 이게 먹고 가면 먹을 때는 막 짜증나고 열나고 스트레스 쌓이는데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막 침이 돈대 이게 짬뽕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와주시니까.
0: One of the iconic spicy foods in Korea is, of course, 떡볶이 or stir-fried rice cakes, the comfort food of many Koreans. This restaurant is famous for its fiery 떡볶이. Customers of all ages seem to be enjoying it. It's possible because this place offers 5 levels of spiciness that customers can choose from.
6: 맨 처음에는 단계라는 게 없을 정도로 한 가지 맛이었는데 이제 워낙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매운 걸 못 드시는 고객분들까지 이제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세분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7: 반반 하고 이거 매운맛이지. 오리지널 말고 매운맛? 매운맛. 매운맛으로 먹고 제로 사이다. 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0: These people have chosen level 5, the hottest option on the menu. What does it actually feel like?
8: 역시 매우니까 맛있는 거 같아요.
9: 맛있는데? 매운가?
8: 매운 건 몰라. 한국인은 좀 매운 걸 먹으면서
0: 물어보세요. What makes spicy food so attractive to Koreans?
10: 매운 거를 못 먹는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맵찔이다 하는데 그런 걸 이겨내려고 더 많이 먹기도 하고 음식이 약간 매운 맛이 안 들어가면은 더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고
11: 매운 맛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먹고 평소에도 생각나서 먹고 자주 먹는 것 같아요.
0: As spicy food has become a defining hallmark of Korean cuisine, more and more foreign visitors are coming to experience it.
12: 日本の少ないのと辛くない。辛いけど、また食べたくなる。なんか癖になる。何回でも食べたくなる味が後で残ります。
0: Spiciness invites us into a world of exciting gustatory pleasures, but behind it lies something that isn't actually a taste at all.
13: 전통적으로 맛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각 세포에서 인지하는 어떤 감각을 맛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매운 맛이라는 것들은 입 안에 있는 통증 신경을 자극해서 생기는 어떤 일종의 통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Spiciness isn't a taste, but rather a form of pain. A research team led by physiologist Kim Young-ho is developing a pain therapy that targets the receptors responsible for sensing spiciness.
13: 마약성 진통제가 가진 이런 부작용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래서 이게 MR 부분에서 이게 타겟 이제
13: TRPV1은 저희가 잘 아는 매운맛의 성분인 캡사이신에 작용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운 것을 먹게 되면 그 기전을 살펴보면 입 안에 있는 TRPV1 수용체가 활성화되게 되고요. 캡사이신을 먹게 되면 화끈화끈 너무 뜨겁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43도씨 이상의 온도가 TRPV1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비슷한 감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0: When spicy compounds such as capsaicin enter the mouth, they activate the body's pain-sensing receptors called TRPV1. That's why we feel pain when tasting extremely spicy food. Professor Kim and his team are developing a treatment for chronic pain by regulating this pain-sensing receptor.
9: TRPV1 채널을 과발현시킨 세포에 저희가 미리 형광시약을 처리해놓고 1시간 동안 인큐베이션을 한 플레이트고요.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한 약물을 미리 분주해서 소스 플레이트를 만든 겁니다.
0: This experiment compares the reaction in cells treated with a candidate compound that suppresses the pain response after activating the pain signaling channel using capsaicin. When the pain channel opens, calcium ions flow into the cells, causing them to fluoresce, which allows researchers to observe the pain response.
9: 캡사이신을 처리했을 때 이렇게 캡사이신은 반응이 급격히 증가하는 피크를 보이지만 TRPV1 채널을 억제하는 물질들은 이렇게 아래 보이는 것처럼 피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걸로 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 TRPV1은 화재 경보기와 같은 어떤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들, 특히 이제 만성 통증 환자들을 보면 이런 화재 경보기가 수시로 아무 때나 막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재 경보기를 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TRPV1을 타겟으로 약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0: The pain receptor TRPV1 has become a promising target for pain therapies. It is a well-known fact that spiciness is a form of pain. And Koreans find pleasure in it. When did Koreans' love of spicy food begin?
12: 한국인과 고추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670년에 쓰여진 음식 디미방이라는 우리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조리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추나 고춧가루가 전혀 쓰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670년에 우리 양반가에서 먹던 음식 가운데에서는 고추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언제 들어왔느냐? 바로 임진왜란을 전후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우리 부산 동네에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우리 전국 조선팔도로 퍼지게 된 거죠.
0: Chili peppers were introduced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mid-Joseon dynasty or even later. Today, however, the spicy taste is one of the defining flavors of Korean cuisine. Koreans' extraordinary love of spicy food grew hand in hand with the country's urban development.
12: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우리가 한국 전쟁을 지나는 아주 이 현대의 어떤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고 나니까 나라가 굉장히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 본연의 맛과 색을 살리는 이런 여유는 사라지고 갖은 양념으로 이렇게 그냥 먹을 만한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 시절을 우리가 이제 1960년대부터라고 본다면 이미 우리는 60년 넘게, 70년 가까이 이 시절을 보내버린 거예요.
0: Spiciness is a familiar part of Korean cuisine today. But Korean ancestors actually preferred a milder, more natural spiciness. These familiar vegetables are known as osinche, or five pungent vegetables.
14: 오신채는요, 입춘쯤 먹는 봄나물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를 말하고요. 조금 맵거나 자극적인 맛이 나는 것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좀 기력을 돋우거나 또는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채소들을 말합니다.
0: These vegetables could only be harvested when the cold winter was over. Available only in the spring, they were considered precious ingredients by Korean ancestors.
14: 예전에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시사철 재료가 충분히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먹어봤더니 활력도 돌고 또 식욕도 돋았던 거죠. 특히 좀 자극적이거나 약간 매운맛이 도는 것들은 입맛을 더 돋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좀 경험적으로 알고 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With their pungent flavor and warming effect, the osinche vegetables were valued not for intense stimulation, but for their properties to restore vitality. Rich in vitamins and minerals, they provide essential nutrients.
14: 원래 달래는 얼어있던 그 땅에서부터 나오는 가장 첫 나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먹으면 가장 영양도 풍부하고 향도 아주 진하고요. 맛도 강합니다.
0: Having rich flavors

0: Dishes made with oshinte have natural pungency,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intense spiciness that modern people enjoy today.
1: 지금 이 100년 안에 이런 자극적인 매운맛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먹어온 거는 자연에서 오는 매운맛이었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자극을 쫓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떤 쾌락, 쾌감을 얻기 위해서 매운맛을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Pain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avoided. But we continue to crave even stronger levels of spiciness. Pain and pleasure seem to intertwine like an unsolved question. We visited a place where researchers study the connection between pain and the brain. Today's experiment is about capsaicin. Participants consume spicy food to induce pain, and the researchers use MRI scans to observe how the brain processes and responds to it.
2: 이렇게 생긴 매운맛이 올려드릴 건데, 이제 화면 지시문 맞춰서 오른손으로 잘 잡고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Scan 시작하겠습니다.
0: A participant lies inside the MRI scanner and consumes capsaicin. What is happening inside the brain at this moment?
2: 이렇게 흑백의 이미지를 얻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는 단계에 가서는 이 통증 받는 시기 동안에 이전 시기보다 특히나 값이 높아진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통증과 유난히 더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Even when the same experiment is conducted, different participants show different brain responses. In other words, the same level of spiciness can produce different sensations in different people. Neuroscientist Woo Chung-hun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rain and pain. His research shows that the pain we feel may, in fact, be an experience constructed by the brain itself.
3: 통증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입니다. 통증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이거를 저희 뇌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 그 자극을 받는지에 따라서 계속 이제 통증 경험은 달라지게 되고요.
0: Pain changes depending on how it is interpreted and predicted. Even before eating spicy food, prior experience or simply anticipating how spicy it will be can change the intensity of the pain.
3: 제가 처음 이 매운맛 실험을 캡사이신을 가지고 실험한 게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중에 유독 한두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동안 그런 과거에 핫소스를 먹었던 기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화적 기억에 의해서 저희의 통증 경험이 변하겠죠. 혀에 분포하는 미각 세포의 뭐 분포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차이가 분명히 나겠지만 당연히 과거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신념, 문화 등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0: It hurts, but it's delicious. This simple expression is, in fact, a kind of reward system created by the brain to protect the body from pain.
3: 통증을 저희 몸이 느끼면 몸에서 이제 그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내재적인 어떤 반응, 방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엔돌핀 같은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아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먹으러 간다 뭐 이런 저도 가끔 그러는데 그런 게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떤 몸에서 나오는 진통 효과를 위한 어떤 물질들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경험으로 또 자리 잡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0: As pain is not a fixed sensation and is experienced differently by each individual, the same spiciness can be divided into either pain or pleasure depending on the brain's interpretation. So, how should we understand the spicy food craze among Koreans who seem to be enjoying the sensation of pleasure?
4: 매운맛 열풍 이러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매운 거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나는 맵찔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주변에는. 근데 미디어가 자꾸 매운맛 열풍이라니까 저걸 안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점 이렇게 서로 대중의 기호 그다음에 미디어의 이런 그 작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0: Then perhaps what matters is understanding the level of spiciness we prefer and choosing it accordingly. To define the elusive boundaries of spiciness, professors from various academic fields came together.
5: M3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전자 혀 시스템인데 이런 전자 시스템이 그런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멀티플렉스 느낌이.
0: Physiology and pharmacology, two disciplines working together, have developed a technology to objectively measure spiciness. It was developed because despite the global popularity of spicy food, there has been no objective standard for measuring spiciness.
6: 모든 거에 표준화라는 거랑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기준이라고 표준화가 나라별로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스케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매운맛 자체가 어떤 맛의 영역에서 감각의 영역이다 보니까 관능적인 평가를 어떤 디지털 신호로 정확하게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After extensive research into standardizing spiciness, a technology that can precisely measure spiciness using a nano biosensor was developed. This device, known as an electric tongue, allows researchers to quantify spiciness on a scale of 1 to 5.
7: 현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 캡사이신 중심으로 그냥 캡사이신 이만큼 진짜 매울 거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된 것들이죠. 근데 그거는 생체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그냥 화합물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농도일 때 사람이 어느 정도의 매운맛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물학적으로 접근한 게 이번에 그 표준화했던 그러한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In cell-based experiments, samples of spicy compounds are prepared for analysis using an electronic tongue. Once the prepared spicy solution is placed into the device, its intensity can be measured. Spiciness is measured by detecting ions within cellular receptors that respond to capsaicin.
8: 캡사이신이 저희가 개발한 전자혀에 반응을 하면은 이제 전해질에 있던 이온이 그 나노순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이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압값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캡사이신의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전압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 The reason spiciness is divided into five levels is that the stages of pleasurable spiciness perceived by people are relatively accurate. Changes in perceived intensity are shown on an S-shaped curve. Levels 1 and 2 indicate relatively familiar spiciness like kimchi. However, from level 3 onward, perception begins to vary from person to person.
7: 그런 단계별로 내가 어느 정도의 매운맛부터 이제 구간부터 맵다고 느끼니까 나는 이제 여기 이 단계에 머물러야 돼라고 하는 근거가 이제 확실해지게 됩니다.
0: Thanks to this technology that expresses spiciness in numerical scientific terms, spiciness levels can be standardized in the future across the entire food sector and people will be able to choose them according to their own preferences. Interestingly, this electronic tongue may not only be used for humans, but also for robots.
6: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과 같은 후각과 미각을 느끼려는 것들 아직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운맛의 하나의 시작이지만 이 플랫폼을 가지고 단맛을 모방하는 이제 뭐 쓴맛을 모방하는 센서들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로봇도 사람과 같이 맛을 느끼고 이거 매워 하면서 땀을 흘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같이 좀 해보고 있습니다.
0: Spiciness can bring both pleasure and pain. It's almost impossible to imagine a meal without any spicy food.
4: 매운맛이 한국 음식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현대 한국 음식의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주는데 분명히 기여한 점이 크다.
0: New spicy dishes to satisfy people's cravings will continue to emerge, and research on spiciness will keep expanding. But what matters most is not chasing the spiciness everyone else prefers, but understanding what level of spiciness is right for you and learning how to savor it.
1: 내가 내 음식은 이 기준을 가지고 먹어야지 자꾸 유행이라든지 남들을 쫓아가지 말고 조금 주대를 가지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게임이나 퍼포먼스 같은 관객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관객 참여형 작품 또는 인터랙티브한 작품을 주로 만들고 있고, 한예종 영상원 멀티미디어 영상과 전문사 과정을 수학했었습니다.
1: 상희 작가가 포트폴리오가 되게 특이했죠. 고물상에서 사물들을 찍었는데 사회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적인 접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선이 남달랐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학과 내 다양성을 담는데 되게 중요한 시선이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이런 학생들이 와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접하면서 어떻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갈지 이런 것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저는 게임과 같은 인터랙티브한 매체를 많이 사용해서 작업을 만드는데, 게임처럼 되게 인터랙티브한 매체를 통해서 감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의 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저한테 있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관객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인터랙티브한 작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멀티미디어 영상과가 VR이나 어떤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거기서 수업을 듣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VR 매체를 되게 쉽게 접하고, 또 한편으로 제가 원래 게임이라는 매체를 좀 좋아하다 보니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매체 자체가 되게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기존의 스크린 베이스의 어떤 게임들은 저희를 대리하는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그 스크린에 있는 거고, 저희는 어쨌든 그 세계 밖에 있는 건데, VR은 플레이어가 저희 하고, 그래서 그 세계 안에 들어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것 자체가 특이하고 이상한 매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기술 하나를 메인으로 보여주고 한다기보단 제가 만들고 싶거나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풀기에 제일 적절한 기술들을 작업을 할때 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VR로 보여줘야만 할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저한테 있어서 과도기에 있는 기술인데, 그래서 빈틈이라고 해야 되나? 유격 같은 것들이 있고, 근데 항상 작업이라는 건 엄청 매끈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그 상태 자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좀 끌림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풀어냈었던 것 같아요.
1: 상희 작가 관점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언어도 되게 특별하고, 아레스 일렉트로니카 어워드 받을 때 레브 마노비치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워드가 되게 고개를 끄덕이게 했는데, 기술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쓴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컨셉이나 이야기에 맞게 기술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적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접근하려고 하는 개념에 맞게 그 기술을 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좋았고, 자기를 어떤 장르로 VR이나 뭐 게임 아티스트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이슈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기술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권장하고 싶은 그런 접근이 있던 것 같아요. 훈련이나 그런 것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나름의 어떤 본질적인 자기 안에 인사이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0: 이 작업 자체가 되게 오프라인 경험이 점점 돈을 내야 가능 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시작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책을 같이 읽는 모임에 가고 싶은데, 그런 것도 요새는 다 참가비를 내고 모임에 가야 되고, 뭐 어디를 가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비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좀 만들게 된 작업인데, 그래서 언리얼리스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삼고 있는 배경이 유류세라던가 여러 가지 기후적이거나 아니면 뭐 사회경제적인 맥락 때문에 해외여행이라는 게 불가능해지는 시대를 상상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언리얼리스트라는 회사 자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가상 여행 상품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메타버스 안에 유럽을 여행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보여지는 게 엄청 막 뚜렷한 이미지들은 아니에요. 되게 뭉개져 있고 또렷해졌다가도 다시 불분명해지는 그런 게 반복되는 어떤 이미지들 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유럽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그냥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업 내에서 유럽이라는 공간을 여행하게 만드는 맥락과도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흔히 유럽을 생각하면 어떤 기호나 이미지를 쉽게 상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유럽이라고 했을 때뭐 바로 떠오르는 거, 뭐 에펠탑, 약간 이런 식으로 손쉽게 뭔가를 떠올릴 수 있는, 특히 한국 내에서 음희화가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관람객들이 보게 되는 어떤 이미지 자체도 뚜렷할 필요가 없이 뭔지를 추측하게 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단서만 주고 다시 불분명해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해왔던 게 어떤 새로운 세계관들, 얼룸바벨부터 월딩, 그리고 지금 언리얼리스트 유럽까지 계속해서 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세계관을 많이 만들어 오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월딩에서 그런 시도를 약간 처음 하게 됐는데, VR 플레이 자체가 헤드셋을 벗으면 즐거운 경험이었다 하면서 끝나게 되는 휘발적이고 일회적인 체험처럼 여겨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VR을 벗은 이후에도 관객이 생산해낸 플레이 데이터가 전시장에 계속 남아있고 그게 추적돼서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형식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떤 공동의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좀 작업을 만들고 싶었고, 조를 위한 대화영지도는 플레이 데이터로 지도를 만든다, 이 컨셉 자체를 파고들어서 관람객이랑 작가가 1대1로 퍼포먼스를 같이 하면서 지도를 같이 채운다는 그런 형식을 좀 더 행위적으로 풀어냈던 작업이었어요.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고, 전임자로부터 일을 넘겨받는다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손을 잡으라고 하면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관객들이 오면 누군가의 후임자가 돼서 그 거인을 똑같이 묻고, 그리고 엔딩의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후임자가 오고, 이게 그냥 계속해서 전시 기간 동안 반복되는, 그게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묻어야 한다, 그런 식의 문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 거인을 묻어야 합니다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장에 오시 는 관람객들 분이 잘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그 월룸바벨에서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었냐면,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문구였는데 그걸 좀 더 시적으로 써서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그래서 뛰어내리면 땅이 꺼져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서 무서워하시거나 좋아하시는 관객분들 계셨고, 제자리에서 진짜 점프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아, 이게 되게 플레이어들 자체가 되게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부분에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행하려고 하는, 항상 저는 어쨌든 관객의 어떤 경험 자체를 좀 디자인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걸 이제 게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지를 멀리서 지켜보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실제로 되게 재미있는 순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1시간 반 정도 저랑 관객분 둘이서만 하게 되는 형식을 했는데, 전시 기간 동안 한 30번 정도 했나? 육체적으로 피로하기는 했는데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관객분들이랑 엄청 라포를 형성하게 돼서 관객이랑 거리가 가까워지고 쉽게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관객이 스스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있고, 그거를 작가가 상황을 제시해주면 그중에서 어떤 관람객이 선택해 나가는 그런 형식이라서 재미있게 하셨던 분들이 많았었어요. 작가로서는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만들어 온 VR 작업들은 플레이어의 신체를 계속해서 경유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룸바벨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정서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통해서 유발되는데, 그 스크린 넘어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의 시야를 제공하는 게 VR 매체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월룸바벨은 VR이었어야 했고, 또 월딩 같은 경우에는 VR을 플레이하는 그 사람의 어떤 신체성을 계속해서 감각하게 만드는 작업인데, VR 안에서 거인을 묻는 어떤 노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VR 헤드셋을 쓰고 직접 자기 몸을 움직여서 땅을 묻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의 몸을 사용하는 감각을 경험하게 하는 게 VR 매체의 특징적인 재미있는 지점이어서 그 작업도 VR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막상 제가 작업을 다 조립하고 전시를 끝마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언리얼리스트 유럽이 VR 3부작에 묶인다기보다는 약간 좀 더 다른 그룹에 묶이게 되는, 뭔가 제가 앞으로 더 작업을 만들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작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 작업을 기획했을 때는 엄청 VR 자체에 대한 얘기로 더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험이라던가 다른 키워드가 강해진 작업이 돼서 한편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관심은 VR로 대표되는 가상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항상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VR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실제로 그 행위를 해야 가상 공간에서도 그 행위를 한 걸로 되잖아요. 손을 실제로 뻗어야 가상 공간에 놓여 있는 컵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현실에는 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항상 VR 내에서는 관람객이 하는 행동이 불일치하거든요.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가상의 행위라는 걸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하게 된다는 게 VR에서 되게 재밌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불일치들이 VR 자체가 불완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그게 항상 어떤 작업적인 이야기를 불러일으키는 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 같은 거는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작업 하나를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있었던 게 단초가 붙으면서 다음 작업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얼룸바벨 같은 경우에도 전시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또 월딩으로 이어진 거고, 항상 그런 식으로 그 전에 했었던 작업들이 다음 작업의 단초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같이 그 작업하는 성훈이라는 작가랑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골개가 짜이면 작업의 형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영감을 받는 거는 항상 약간 다 다르기도 한데, 게임이기도 하고 만화책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1: 접근하는 작품의 성격들이 되게 다 다르고 그때마다 감탄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이나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되게 열려있고 감각하고 깨어있다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기술적 환경이 됐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런 환경이나 이런 기술적인 조건 안에서 상인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VR 이렇게 딱 묶여져 있지 않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관점을 가지고 표현할까,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되게 전화를 많이 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슬쩍 그냥 안부전화 같이 연락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나누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되게 좋고, 건강하게 잘 작품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서 작업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힘이 막 제 개인의 힘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되게 같이 작업하는 동료들이 힘이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의 제반 상황들이 그런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갖추게 되는, 그게 더 생기는 작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마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 마곡동은 제가 이제 가끔 운전하다가 들리고 하는 곳인데.
1: 그냥 지나만 가시는.
0: 네, 지나만 가는데도 깜짝깜짝 놀리는 곳이 이곳 마곡동입니다.
1: 아.
0: 올 때마다 건물들이 들어서 뭔가 변화하고 있고. 야,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뭐 삼을 키우는 삼밭이고 허허 벌판이라고 들었거든요.
1: 또 더 변화된 게 있어요. 여기 2020년도에 조성된 저희 아트앤더 시티와 딱 어울리는 공간이 여기 저기 막 너무 많아요.
0: 여기저기 많다고요?
1: 예. 저기 조형물 보이시나요?
0: 저는 저게 그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1: 그럼 저희 앞으로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0: 아, 예. 아, 저게 조형물인가요?
1: 네.
0: 가보시죠.
1: 네.

0: 교수님, 이 가까이서 보니까 이 작품을 더 모르겠거든요.
1: 이게 서울시와 문화체육부가 함께한 서울 25부작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예요.

0: 그 중에서 하나의 작품이 바로 이건가요?
1: 하나의 작품, 구름의 문장이라는 작품이에요.
0: 구름의 그러니까, 문장이요?
1: 네.
0: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네네네네. 시민들과 협업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공공미술이 의미 있는 단계로 갈 때는 시민들과 협업이 되는 거고 맞죠. 참여를 하게 된다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랬잖아요.
0: 맞아요. 예, 예, 예. 네. 야, 이거 올라와서 보니까 다르구나. 아, 이 느낌이네.
1: 어떻게 구름이 더 가까워지나요?
0: 야, 요만큼 올라왔는데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좋은데요?
1: 좋아요.
0: 어, 야, 이게 그냥 보는 그런 미술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재밌죠?
0: 네, 재밌어요.
1: 처음에 재미없었죠?
0: 처음에 솔직히 좀 그랬어요.
1: 난해했죠?
0: 처음에 이건 뭐지? 라 생각했는데.
1: 밤에도 한번 와보세요. 또 밤에도... 달라진 작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0: 네. 이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더 만져보고 느껴야지 약간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1: 공공미술이 왜 공공미술이겠어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체험하고 만져보고 해야죠.
0: 세금 많이 내시나요?
1: 아, 생각해 볼게요.

0: 여기는 예. 약간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곳 같거든요.
1: 사진 찍을까요?
0: 사진 찍어야죠.
1: 대성 씨, 네.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0: 아, 요거는 알죠. 요거는 이제 민들레 홀씨를 형성한 작품 아닐까요?
1: 이 작품은 마음에 드세요?
0: 이거는 솔직히 네. 되게 마음에 듭니다.
1: 오, 그래요?
0: 네, 제가 그 민들레 홀씨 후 보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1: 아, 그럼 이 공공미술 작품은 좀 성공했네요.
0: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지 않나.
1: 이게 LED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무채색의 민들레 홀씨가 저녁 때 되면은 형형색색의 LED로 하고 빛이 퍼져나가요.
0: 밤에 오면 너무나 더 예쁘겠네요. 네.
1: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라도 좀 치유가 되는 거죠.
0: 아, 밤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우리 저녁 때 촬영할 걸 그랬나요?
0: 지금이 그러면 시간이 보니까
1: 아직 멀었어.
0: 딴 데 가시고 딴 데 가시고.

0: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인간이 함부로 저 나무를 벌목을 하겠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서.
1: 네.
0: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자연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마곡의 꽃하면 이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쉽게 보지 못하는 거장들의 전시가 자주 기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마곡 주민들이 참 부러워요.
1: 그러니까요. 네. 이런 미술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0: 네. 그리고 이게 도심 속의 문화예술 나눔 그런 거를 목표로 지어진 건데
1: 네.
0: 이 갤러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민석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0: 이 건축가님은요, 또 2024년 영국 서펀타인 파빌리온 설계자로 선정되셔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그 서펀타인 파빌리온이 뭔가요?
0: 건축계의 신상 컬렉션이라고나 할까요? 영국 서펀타인 갤러리에서는요, 매년 6월에 한시적으로 별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나 건축가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파빌리온을 만들어요. 파빌리온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시대의 좀 인기, 흐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1: 근데 교수님,
0: 네.
1: 근데 아까부터 제 눈에서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조끼가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0: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시네.
1: 네, 되게 좋아요.
0: 보러 갈까요?
1: 네. 저희 뒤로 굉장히 지금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0: 반짝반짝
1: 빛나는 멋진 공공미술 네. 있거든요.
0: 저희 오늘 만나러벨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1: 아, 그래요?
0: 이게 376개의 수직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1: 네.
0: 이 작가님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것보다는 비가시적인 그런 물성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가서 들을 거예요.
1: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는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거든요. 롤빛 같기도 하고,
0: 네.
1: 약간 황금 보리 막 이런 느낌도 들었고, 면봉 끝 같기도 하고. 네.
0: 여기가 아무래도 곡창지대였으니까.
1: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0: 작가님 아니래요.
1: 아, 그러면 작가님한테 가서 이 작품이 어떤 건지 한 설명 네. 한번 들어보죠.
0: 들어보죠.
1: 네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0: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2: 아, 진짜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주로 금속을 이용해서 조각,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갤러리 안에서 하는 전시 작업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미술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저희가 오다가 네.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봤거든요.
1: 네네.
0: 너무 멋진 작품이었거든요.
2: 막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0: 네, 네, 네. 저희가 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작품이다.
2: 황금벼라고 그랬죠.
0: 뭐 황금보리다. 저도 면봉이다. 황금면봉. 그리고 뭐 롤빗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아, 네. 아까 보신 작업은 수직의 정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은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자연물 네.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뭐 면봉 같기도 하고 네. 추상 조각이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요소 요소를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작가로서 자기가 사는 이 삶을 작품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선과 평면 내지는 매우 각이 졌다라던가 이런 자연적이지 않고 딱딱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는 직선, 네. 평면 이런 거는 원래 없거든요.
0: 네, 네,
1: 진짜
0: 네.
1: 절대적인 직선, 평면은
0: 그쵸,
1: 없습니다.
0: 근데
1: 그거 저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뭔가 만들고 싶은 대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직선과 평면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거를 만들 때 매력이 있는 어떤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것을 모든 작업에 적용을 해서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듯한 나 인공물인데 나 멋지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작업이고
2: 그러니까.
1: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2: 작가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0: 전 알고 있습니다.
2: FC물의 조용한 증식.
1: 네.
2: 그게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그 성공작으로 이렇게 뽑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공공미술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1: 처음에 전혀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입체화시키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처음 개인전 할 때부터 입체 작업을 했어요.
2: 네.
1: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연습과 또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이전에 좀 보여지지 않았던 스타일의 작업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또 찬스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0: 분께서는 이제 비가시적인 거, 그러니까 네.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네네. 그 비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잘 볼 수 없고 잘 들리지 않고 한 것들이죠. 주로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관습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작품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짝이고 쉽게 그렇게
0: 매력적이게.
1: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매력적으로 보이게.
1: 왜냐하면 또 하나의 매력이거든요. 자연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로젠 듯 반듯한 인공물도 사실 우리 삶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작품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0: 작가님 작품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인 게 많은데 곡선인 것도 많단 말이죠.
1: 네네,
0: 부분은
1: 맞습니다.
0: 직선인데 그것도 또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신 것 같아요.
1: 처음 작업을 드로잉할 때부터 그게 사실은 의도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작업 같은 경우도 선의 그룹이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휘어지거든요. 그것은 마치 어떤 군대의 행렬 내지는 에어쇼의 멋있는 줄지어가는 그런 요소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액션이고 연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 모습 이런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것도 우리 좋아하지 않냐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습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2: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본인의 작품 중에서?
1: 아 본인의 작업에서요? 네. 금방 보셨던 네. 수직의 정원 햇빛이 있을 때 마구마구 이렇게 반짝이는 게 생기거든요.
2: 네.
1: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반짝이는 걸 볼 때는 이렇게 일렁일렁이는 느낌이
2: 맞아요,
1: 들고
2: 맞아요.
0: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
1: 네네. 이 주변에 뭐 이 요소들을 하면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0: 그렇죠.
1: 이것과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서 굉장히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더 봤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 저는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인 것, 각지고 정확하고 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요. 진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술은 반드시 뭔가 자연스럽고 뭔가 막 힘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런 요소는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우리의 삶이 각지고 정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모서리를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근데 결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다 어우러지고 무뎌져서 함께 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1: 너무 멋진 해석 감사드립니다.
0: 아 이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좀 미흡하기는 한데. 네.
3: 진심입니다.
0: 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2: 오늘 진짜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저도 덕분에 또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작지만 찬찬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작가님. 궁금했었는데.
2: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작가님 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어? 이건 뭐예요?
1: 이건 미역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요.
0: 아, 그럼 오늘 송준 씨 생일이에요?
1: 아니에요. 저는 1월 13일이에요. 와이엇은 생일이 언제예요?
0: 1월 23일이에요. 그럼 제 생일에도 미역국을 먹어야겠네요.
1: 아, 그럼 좋죠. 아, 그런데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미역국을 안 먹어요.
0: 어, 왜요?
1: 미역은 미끄러워요. 그래서 시험날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실패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0: 어? 재밌는데요?
1: 미국 SAT는 언제예요?
0: 8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고, 내년에 계속 있어요.
1: 한국은 매년 11월에 딱 하루만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런 차이가 있네요. 아, 식기 전에 먹어요.
0: 좋아요.

보러 가자요 공연은 전통 예술을 평생 동안 지켜오신 최고 명인 선생님부터 그리고 젊은 세대의 전승자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한국 무형유산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0: 이번 굿보러 가자 부산 공연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해서 하나의 무대, 전통예술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궁중, 민속, 그리고 공동체 등의 7가지 테마로 구성해서 공연을 선보입니다.
1: 분향 헌자구에 하늘을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조화를 누이 알이 있겠느냐. 3일을 제 지내고 하단 장중에 참관시여 풍세를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여 멀리 불고

0: 당유를 바라보니 당처.
1: 우리 판소리는 1인 창무 극입니다. 1인 드라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수십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웃기기도 하고 또 화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그래서 1인 창무 극. 판소리를 들으면 모든 이치와 삼강 오륜이 담겨 있지만은 또 그걸 내가 이해하고 새기면서 들어보면은 인간이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도 우리 판소리가 세계의 으뜸가는 전통음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는 다양한 그 선조들이 지켜온 그런 정서와 마음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 전통 예술에 다 고스란히 녹여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연으로 함께 보여드리면서 세계인들과 그 마음과 시간을 같이 깊은 울림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0: 동네 학충은 부산 지방의 무형유산으로 동네 지방의 토속춤입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 연산동 일대에 뻘밭이 돼가지고 학이 많이 서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동네 지방에 있는 옛날 한량들이 더 보니까 학이 노는 것을 보고 결국 어떤 분이 도포를 입고 학 모양을 그 춤을 추었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거 괜찮네. 이래서 동네 학춤이 유래가 됐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즐거운 시간 되시고 여보게! 예!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줄판 한번 벌려보자꾸나!
2: 좋으신 말씀!
1: 올라오긴 올라왔네마는 저기까지 건너가기가 천리가지 저기였지 저기 천리로다.
2: 그렇지!
1: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제주가 용코!
2: 그렇지!
1: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되는 판이다!
2: 응.
1: 출장단 동궁 쳐놓고 건너가는데
2: 헐씨구나!
1: 이것이 창이 어렵구나! 동궁이구나! 헐씨구!

우리나라 줄타기의 특징은 관객과 소통을 한다. 뭐 소리라든가 대화를 해가면서 풍자와 해악이 담아있는 그런 연희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객들과 거의 소통을 하면서 줄을 타요. 그게 좀 외국 줄과 우리나라 줄에 좀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그 모든 것이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뭐 우리 전통을 잊으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더 좀 사랑해 주시고 더 세계 만방으로 퍼쳐서 우리 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 Refrigerants in air conditioning facilities can contribute to pollution. Common refrigerant substances are thousands of times more potent than carbon dioxide. Oon R2Tech has created new environmental values by collecting and recycling used refrigerants. We look into Oon R2Tech, which has built a resource circulation ecosystem that can reduce carbon emissions. Oon R2Tech is located in Pohang,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company has built a large-scale commercial cyclic distillation column with a height of 5.5 meters. It can deal with 25 cubic meters of used refrigerants per hour.
1: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사람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환경 기업 오운 R2Tech은 에어컨, 자동차, 냉장고, 냉난방 공조 설비에 사용하고 버렸던 폐냉매 물질이 불러온 기후 위기에서 오존층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냉매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하여 순환 자원으로 분별 정류 재생하고 안정적 물질로 치환 처리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0: Resource recovery is the initial stage for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The substances are put into specialized containers. The collected materials go through the equipment, which can separate and purify more than 99% of the pollutants.
1: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10만 톤 이상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순환 자원을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품질을 시작으로 유럽에 수출하고 개발 도상 국가들의 폐냉미를 위탁받아 처리해주고 있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강소 기업입니다.
0: The firm is equipped with facilities that can deal with 2 tons of substances at once. Also, it has built distillation facilities that can cope with 5 tons of materials a day. After about 5 hours, the used refrigerants can be converted into recycled resources, which have the same quality as newly produced refrigerants.
1: 회수된 폐냉매는 가장 먼저 냉매 종류와 오염 정도를 분석, 분류합니다. 구분 분류된 폐냉매는 폐오일 정발 잔분, 불응축가스, 수분, 산분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을 거칩니다. 전처리 후 2차 지시 분석을 통해 단일 냉매인지 교차 오염 냉매인지 확인을 합니다.
0: High purity recycled refrigerants are produced after going through the 3 purification stages. The most polluted materials, or the ones that are mixed with other materials, are purified through batch type and continuous type plants. After separating the mixed materials and precisel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levels, high quality resources can be produced.
1: 분별 정류는 냉매마다 다른 비등점과 상대 휘발도 차이를 이용해 성분을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혼합된 폐냉매를 가열하면 비등점이 낮는 냉매가 가장 먼저 기화하고 이후 응축 과정을 거쳐 각각의 냉매를 분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15단 회분식 설비와 45단 연속식 플랜트를 통해 교차 오염된 혼합 냉매도 99.5% 이상의 고순도 재생 냉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e researchers of the company have boosted studi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resource circulation process. Based on the thoroughly analyzed infrastructure, the firm has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0: It has focused effort into improving the cyclic distillation technology, which can overcome the limits of the current distillation methods.
1: 현재 저희는 기존 기술로는 분리가 어려웠던 초금비전 혼합 냉매를 재생하기 위한 사이클릭 정류와 흡착 분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비등점 차이가 매우 작은 냉매 성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4세대 분리 기술입니다. 향후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폐냉매를 순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accumulated skills, the company has achieved various patents and certificates, and it has gained more ground in the related industries. By suggesting cutting-edge resource circulation solutions, the firm aims to build a sustainable future.
1: 폐냉매는 온난화 지수가 매우 높은 불속의 온실가스로 적절히 회수하고 재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13건의 등록 특허와 고도 분별 정류 플랜트를 기반으로 고품질 재생 냉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Aside from the Korean market, ON R2TECH has expanded its sales to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Vietnam and the US. Thanks to the strengthened quality control and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company, it has recently signed contracts with global refrigerant providers.
1: 저희 ON R2TECH은 현재 경기도 화성에 제2공장 준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폐냉매 회수 재생 처리 역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매출 3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후테크 환경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ON R2TECH has taken the lead in building a resource circulation ecosystem based on its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